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이제 곧 가을이 오겠지?
1: 맞아. 나무들도 화려하게 물들겠다.
0: 그러겠다. 아우 더워.
2: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천년의 스타, 스타 은행나무 등장입니다.
0: 아니 병원에 무슨 은행? 설마 그 은행나무 맞으시죠?
2: 맞아요.
0: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살았다는 그 은행나무. 가을만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는 스타 중에 스타잖아.
2: 맞아요, 맞아.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천살 먹은 스타 은행나무.

0: 이것 봐, 색깔이 다르긴 다르다.
1: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
2: 가을, 가을이 오면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가을, 달달, 무서워.
3: 오늘의 관자, 은행나무. 가을이 오는 게 두렵대요.
0: 아이고, 그만 좀 떠세요. 아유, 아까운 잎 다 떨어지네.
4: 그러니까 가을이 오는 게 두려워. 상담을 받으시겠다고요?
0: 아, 가을에 인기가 더 많으시지 않나?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2: 다들 내 노란 잎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다음에
0: 설마?
4: 설마 뭐?
0: 아이, 그 다음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 다 떨어지고 나면 혹시 돌아가시게 될까봐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4: 댕댕,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0: 아니, 1000년을 사셨다잖아. 그게 두려우실 만도 하지.
2: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는 이유는 1번 병이 들어서,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0: 정답 1번 병이 들어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은행나무들처럼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2: 땡! 어떻게 매년 가을만 되면 모든 은행나무들이 병이 들겠어? 정답은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우린 추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으면 얼어서 죽고 말지. 잎이 얼어서 너무 추워. 겨울에 안 죽으려면 미리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가을에 잎과 가지 사이에 떨켜라는 걸 만들지. 떨켜를 만들면 잎에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머나, 잎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노랗게 변했네. 그래서 더 예뻐졌어. 그렇게 노란 잎을 뽐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리지.
4: 아,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잎을 떨어뜨리는 거네요.
2: 그렇지.
0: 그럼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네. 아니, 근데 뭐가 두려우신 건데요?
2: 사실 지금은 예쁘다고 좋아하지만 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4: 열매?
5: 와, 너무 예뻐.
6: 오, 진짜 너무 예뻐.
5: 우와.
7: 자기야, 똥 쌌어.
5: 무슨 소리야?
6: 어? 똥 냄새!
5: 아,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거잖아.
6: 어? 야, 은행나무 씨앗 밟으면 안 되는데. 은행나무 씨앗 너무 싫어.
2: 모두 냄새 난다고 날 피하고 난 혼자 남지. 이 씨앗.
0: 냄새.
2: 거봐, 의사 양반도 간호사님도 피하잖아.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게 난 너무 외롭고 두렵다.
4: 에이, 근데 그건 씨앗 떨어질 때 며칠만 그런 거잖아요.
0: 맞아요. 며칠만 더 참으시면.
2: 단 며칠이라도 팬들에게 외면당하는 심정 알기나 해. 날 외롭게 만드는 이 냄새. 내 냄새지만 에이, 너무 괴롭단 말이야.
0: 근데 저 열매에서 냄새가 왜 나는 거지?
2: 그건

0: 되겠단 말이야. 은행나무 씨앗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1번,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2번,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려고.
1: 설마,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정답은 2번!
0: 맞아, 씨앗을 보호하려고.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씨앗을 막 먹어 없애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
2: 해충, 해충, 해충, 해충충충. 난 씨앗에 알을 낳아 병들게 하는 해충. 오늘은 이 나무 씨앗에... 아, 코를 찌르는 낙체! 해충, 해충.
3: 아, 도토리만 먹기 질리는데 은행 씨앗도 갉아먹어볼까? 아, 코가 썩을 것 같은 악취! 아, 안 먹어!
2: 그러니까요, 냄새 때문에 해충한테 피해도 안 당하고 씨앗을 잘 보호한 덕분에 더 많이 번식을 해서 지구상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1: 지구상에? 근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0: 훗, 우리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기 이전에 지구에 살았었다고.
1: 정말요?
0: 은행나무는 아주아주 옛날, 약 3억 년 전 고생 때부터 지구상에서 살았지. 공룡이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매머드가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었지만 우리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2: 그 이유는?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이야.
1: 아, 그럼 그 냄새 덕분에 생존 능력이 더 좋아지신 거잖아. 아이, 그럼 아이, 며칠 외로우신 건 좀만 참으시지.
0: 참으라고?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리고 이 냄새 때문에 내 씨앗을 옮겨서 멀리 멀리 번식시켜줄 동물까지 가까이 안 온다니까.
1: 아니 그럼 저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번식은 누가 시켜주지?
0: 예전엔 매머드같이 큰 동물들이 많아 내 씨앗을 먹고 옮겨줬다고 하더군. 그런데 지금은 다 멸종돼서 내 씨앗을 옮겨줄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나 너무 외롭다고.
1: 번식시켜줄 동물들조차 가까이 오지 않으면 천년 동안 정말 외롭긴 외로우셨겠어.
0: 맞아, 그렇다니까.
2: 잠깐, 잠깐. 은행나무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모임이 생각났어요. 당장 가실까요?
0: 모임?
2: 자자, 이 모임은 한때 외로움에 힘들어하다 지금은 자신감을 회복한 나무들의 모임인데요. 먼저 온나무님.
4: 안녕하세요. 저는 온나무라고 해요.
5: 다들 알다시피 제 몸엔 독이 있잖아요.
4: 저한테 닿기만 해도 가렵다, 두드러기 났다, 어찌나 덜 미워하시는지. 저 정말 외로웠다고요.
1: 그러셨구나.
4: 그렇지만 그 독이 없었다면 동물들이 절 먹어버렸을 거예요. 제 몸을 방어하는 독이니까 저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정말 독하게 살 거예요.
6: 당당하게 살자.
7: 당당하게 살자.
4: 당당하게 살자.
8: 전 플라타너스라고 해요.

0: 제 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한때 가로수로 절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에 솜털이 날린다. 저한테서 벌레 떨어진다. 어찌나 절 미워하는지.
1: 그치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하게 살려고요.
2: 같이 하실게요.
3: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4: 아, 근데 은행나무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0: 그러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 스타 은행나무님은 왜?
5: 부러워. 내 냄새 안 맡아봤어요. 날 번식시켜줄 동물도 가까이 안 오는데 부럽다뇨. 내가 얼마나 외로운데.
4: 에이, 냄새가 좀 나도 사람들이 가로수로 막 심어서 번식시켜주잖아요.
5: 네? 사람들이 날 심는다고?
0: 그래요. 사람들이 은행나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5: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0: 네. 전 씨앗에 솜털이 날려서 가로수로 안 심는데 은행나무는 씨앗에 솜털도 안 날리고 꽃가루도 거의 안 날려서 사람들이 가로수로 많이 심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해충도 없잖아요.
5: 뭐 그렇긴 하지. 내가 해충이 없긴 하지.
6: 해충 해충 해충 해충. 하! 그때 그 냄새나는 나무. 하! 해충 해충.
5: 내 냄새 한 번 당하면 평소에도 벌레들이 얼씬을 못한다니까. 은행행행행행행행행행.
0: 그래서 나처럼 벌레 떨어진다고 불만도 안 듣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6: 또 은행나무는 병에도 잘 안 걸리고 은행나무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살잖아요.
7: 그러네. 벌레도 안 떨어져. 병에도 강해. 오래도 살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5: 그래도 냄새 나는데.
4: 에이, 냄새야 잠깐인데요, 뭐. 그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5: 좋은 점이 또 있어?
6: 어, 그럼요.
4: 매연.
5: 난 끄떡없지.
6: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매연과 먼지에 강하고 더위도 잘 견디고 또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8: 와, 은행나무 그늘 덕분에 너무 시원해.
0: 여름엔 너무 시원해.
8: 가을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너무 예뻐.
0: 우리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8: 가을엔 잠깐 냄새나지만
0: 은행나무 너무 좋아.
4: 아니,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0: 그래요. 저희는 은행나무님이 너무 부러워요.
5: 정말?
2: 그럼요. 씨앗이 이거 떨어지는 며칠 동안만 참으시면
6: 365일 1년 내내 사랑받는 게 바로 은행나무라고요.
2: 맞아요.
5: 역시 내가 천년이나 인기가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이제 외로워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냄새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하자.
4: 아, 은행 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5: 찍으세요. 찍으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4: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2: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집을 크게 넓히는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1: 네, 이제 다 됐어요. 가구도 다 놓고 방마다 페인트도 싹 다 먹여놨습니다.
2: 페인트를 먹어요?
3: 어우, 아니, 그냥 하신 말이지.
4: 정말 고맙습니다, 황수 아저씨.
1: 별, 별 말씀을. 자,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
4: 아니, 안 들어가고 뭐해요?
3: 정말 산뜻하고 좋은데요.
4: 초록 계열로 하길 잘했죠.
2: 이 TV 좀 봐, 조지. 오, 멍멍이지.
4: 아하, 아이고 우리 예쁜이.
3: 여기는 내 예쁜이 같은데.
2: 아, 여기가 아기 방이구나.
3: 예쁘게 꾸몄네.
2: 정말 예뻐요. 이 놀이방 좀 봐봐, 조지. 골디, 너도 새 집이 좋아? 다행이다.
4: 제일 좋은 게 남았는데 좋아하긴 이르지.
2: 네? 어?
3: 페파, 조지, 너희들
5: 새 방이야.
2: 뭐야? 왜 이래? 방이 왜 이런 거예요?
4: 너희들 방은 일부러 안 꾸미고 놔둔 건데.
3: 그래야 너희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2: 만세!
6: 만세! 만세!
0: 팔판의 가족이 새 방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큰 대형 가구점에 왔습니다.
4: 여기만 오면 그렇게 힘이 나던데.
3: 난 별론데. 크기만 하지. 괜히 쓸데없는 걸 잔뜩 사잖아요.
4: 그냥 볼 게 많아서 좋다고요.
2: 우와!
4: 잘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찾아보렴. 알았어, 우리 이쪽으로 가야겠군.
3: 안녕, 재밌게 놀아요.
2: 엄마, 조지는 공룡을 좋아하는데요. 그럼 제 건 어떤 거예요?
3: 글쎄, 네 거니까 직접 찾아야지. 잘하면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2: 알았어요. 이러니까 벌써 잘 시간 된 것 같네. 고, 자자. 광대다, 광대! 여기 다 광대다!
3: 아, 안 돼! 이렇게 정신없는 방에서 어떻게 자?
7: 광대! 로봇 작동 종료 시간. 안녕, 안녕. 으앙!
2: 으앙! 으앙! 이것도 아닌데.
3: 그래서 잘 되고 있니?
4: 아주 잘 되고 있죠. 아직도 마음에 드는 방을 못 찾았니?
2: 네, 조금씩은 마음에 드는데.
3: 페파,

0: 꼭 여기 꾸며진 방대로 안 해도 돼.
1: 아, 이제 끝이네.
2: 좋은 방법 있어요.
0: 금방 신이 났네.
2: 실례합니다. 여기 있는 방이 다 별로인데요.
0: 그런데?
2: 조금씩 마음에 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제 침실로 꾸미고 싶은데 될까요?
0: 글쎄, 안 될 건 없지. 아줌마가 꾸미는 거 도와줄까?
3: 네, 그럼 좋죠.
0: 부탁드려요. 좋아, 말씀만 하세요. 됐다.
2: 고맙습니다. 오, 진짜 완벽한 방이에요.
0: 정말 멋진데, 페파?
3: 딱 너답게 꾸몄네.
2: 고마워요,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4: 페파랑 주어지는 새 방이 정말 좋았어요. 새 방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니. 다 같이 대형 가구점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막 참이 깬 페파의 눈에 보인 건 바로
2: 내 방이다!
4: 제가 할 말이었는데.
2: 폭신한다! 안녕, 곰돌아!
5: 잘 가, 곰돌아.
2: 내 사랑 극장! 나랑 재미있는 연극 많이 하자!
5: 오, 조지!
2: 안녕, 조지! 좋아. 오늘은 공룡이랑 카 레이싱 결승전을 하는 거야.
5: 무등 무등.
6: 안녕하세요, 페파 아빠.
3: 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아기가 쓸 제 카시트래요.
6: 정말 축하드려요.
3: 감사합니다. 최고급 모델이래요.
6: 아, 그걸 말한 게 아니었는데.
3: 이제 됐다.
2: 예!
0: 우리 차도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2: 더 큰 차요?
5: 무릉무릉
2: 만세!
5: 빰빰빰.
3: 그럴까요? 근데 차를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2: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자동차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5: 무릉무릉.
0: 멋지다. 차 고르는 건 아빠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 고맙기도 하시지.
2: 그래서요? 어떤 게 좋으세요?
3: 생각 좀 해보고요. 차 하나만 줄래요?
2: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차요, 아빠?
3: 바퀴가 네 개 달린 거예요.
2: 어떤 게 좋을까? 아하! 이거 어때요?
3: 오, 불꽃무늬 멋지네.
2: 네, 그럼 시운전하러 갈까요? 오, 아주 빠른 차예요.
3: 이 정도로 빨라요? 슝!
2: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멈춰요! 이제 다른 차도 타보실래요?
3: 혹시 이것보다 좀 더 느린 차도 있나요?
5: 그랬다!
2: 딱 좋아요.
3: 오, 달기 지나가네. 저기요, 자동차 파는 사장님. 이 트랙터는 좌석이 하나예요. 우린 좌석을 늘려야 하는데 없나요?
2: 맞다. 한 이 정도면 될까요?
3: 네, 맞아요. 우리한테 딱 맞겠어요.
2: 오, 예!
3: 이제 진짜 차를 사러 나가기만 하면 되겠군.
2: 좋아요, 얼른 가요.
3: 뭐, 지금? 알았어.
4: 페파랑 조지가 아빠 차를 타고 자동차 전시장에 왔습니다.
7: 안녕하세요. 뭐 특별히 찾으시는 차가 있나요?
2: 이런 차로 주시겠어요?
3: 진짜로 큰 차요.
7: 네, 걱정 마세요. 아주 딱 맞는 차가 있어요.
3: 진짜 완벽하네요. 이거, 이거.
7: 이걸로 하시겠어요?
3: 네, 이걸로 할게요.
7: 감사합니다.
3: 집에 가자! 정든 차인데 작별 인사는 해야겠지.

0: 거지?
1: 안녕. 이 버튼 뭐 하는 거지?
0: 오우, 엉덩이가 따끈해지는데? 이제 됐다. 고맙다, 우리 아들딸. 너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멋진 차는 못 샀을 거야.
2: 진짜 완벽하네요.
0: 우리 새 차 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1: 그러시죠.
3: 타파는 새 차가 좋았어요. 새 차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아, 물론 아이스크림도요.

0: 살아난 자음이의 로봇.
1: 아, 미끄럼틀을 너무 많이 탔어. 그런데 자음이 형 왜 안 오는 거야?
2: 모험아! 어? 우와, 로봇이다. 귀엽다.
3: 귀엽다니. 자음봇은 주먹 로켓도 푸슝 나가는 용감하고 멋진 로봇이라고.
2: 우와, 이름이 자음봇이야? 가슴에서 레이저빔도 나가면 멋지겠다.
3: 오, 좋다, 좋아.
2: 레이저빔! 이번엔 내 차례!
3: 주먹 로켓 발사!
4: 나도 로봇 갖고 싶다. 우와. 아, 저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5: 아이도 아니고 로봇은 무슨.
4: 아이만 로봇 가지고 놀란 법 있나? 아, 대장님.
5: 어, 그렇게 갖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아주 근사한 로봇을 선물해 주지. 쭉! 쭉! 시옷, 아, 릴, 살, 이응, 아, 아, 니은, 아, 나, 디귿, 아, 다, 살아나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손 씻고 오자. 그래!
7: 아, 지금 막 한글이 파괴되었어. 파괴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간 글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8: 아이야!
9: 자마 모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
1: 리을과 비읍이면 리본! 리본 머리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림보!
0: 아, 막대기를 걸쳐놓고 춤추면서 그 밑을 통과하는 림보!

0: 림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1: 그럼 뭘까?
2: 어? 내 자음봇! 자음봇이 없어졌어!
3: 자음봇?
2: 네! 자음이 로봇인데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잠깐! 로봇! 천지가 파괴한 글자! 로봇 아닐까?
4: 내가 투시 능력으로 찾아볼게! 지연! 로봇 찾기 투시! 어디에도 로봇은 없어.
0: 역시 오늘 파괴된 글자 로봇이 틀림없어.
2: 이 천지, 내 자음봇을 어떻게 한 거야?
5: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로봇 글자를 찾자. 그럼 자음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2: 좋아요! 자음! 뭐야?

0: 로봇이 살아나다니 역시 천지대장님 최고!
1: 이왕이면 큰 게 좋겠지. 어? 거대하다. 로봇이 거대하다.

엄청나게 큰 거대 로봇이 됐네. 네 이름은 개각봇. 이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0: 옷이 엄청 커졌어.
1: 내 자음보, 자음보.
2: 이제 자음보도 아니라 개벽보시거든.
1: 아니야, 어서 내 자음봇을 내놔요.
3: 감히 자음이 로봇을 빼앗다니, 각오해라. 뿅망치로 지진타!
2: 개벽보 나가!

0: 거대한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
1: 부메랑! 야! 하! 하!
2: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초강력 회오리도 통하지 않아!
0: 개벽! 멋진 무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는 게 어때?
3: 아하, 그렇지. 야, 레이저 빔 발사!

0: 이용서, 아용서. 주먹 로켓이 폭파했어.
1: 주먹 로켓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
2: 내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내가 자원봇을 조종하면 좋을 텐데. 진짜 우리가 조종하면 좋은데.
3: 조종? 오, 좋은 생각이야.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4: 아하! 네, 아용사님. 자음 마법진.
5: 모음 마법진.
6: 지읒 오 조.
7: 지읒 오 이응 종.
6: 조종. 로봇을 조종하다.
4: 자음봇, 네 이름은 자음봇이야. 돌아와.
0: 에? 뭐지?
5: 네. 로봇은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지.
4: 자음봇, 이리 와.
0: 어? 대벽고, 왜 나를 봐? 저기, 쟤네를 봐!
4: 레이저빔 발사!
8: 자, 그럼 한글을 찾아볼까?
9: 나 한글!
6: 나머진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뿅망치로 오!
7: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5: 니을이 오를 만나 로, 지읒이 오와 시옷을 만나 봇, 로, 봇!
4: 자음봇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5: 맞아.
10: 오, 자음봇, 야 멋지다. 근데 자음봇 말고 또 무슨 로봇이 있을까요?
4: 청소하는 로봇?
5: 저번에 요리하는 로봇도 봤어요.
10: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계장치를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4: 아하. 그럼 내 대신 숙제 주는 로봇 있으면 좋겠다.
10: 뭐야? 예!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로봇!
10: 로봇!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사라진 바지.
1: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시지파
0: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2: 잠들라
0: 전
1: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어둠이 달을 삼키는 가장 어두운 밤, 천지 대장님을 깨울 수 있어! 천지 대장님!
1: 개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예.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0: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1: 600년이라.
0: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하나 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1: 그래?
2: 거긴 누구냐?

0: 아니, 국민정음이 한글방이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0: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1: 내 꿈은 한글 용사 명망지로 얍!
2: 뭐마? 너 요리하려고?
3: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 올리로.
2: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3: 딴 요리하면 안 돼?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2: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3: 하하. 내가 만든 가지 요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0: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밀,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한 발 늦은 것 같아.
6: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4: 어서 가자.
6: 예.
7: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8: 네, 대왕별님.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9: 채소식기 끝. 그럼 이제 가지를.
2: 어? 가지가 어디 갔지?
3: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2: 못 봤는데? 잘 찾아봐.
3: 어디 간 거야?
2: 한글용사. 아이야?
10: 놀라지 마, 얘들아.
9: 우와, 진짜 한글용사 맞아요?
11: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2: 도움이요?
11: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12: 저희가요?
2: 어? 이건 한글 시계?
11: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2: 아, 모음 마법진요?
9: 우와. 그럼 나도 자음 마법진!
2: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11: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13: 기억,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2: 기억, 지읒? 기억 지읒이면 감자?
13: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2: 그럼, 아, 공주 아니야?
11: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2: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10: 맞아. 그 글자로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2: 그럼 혹시 가지?
3: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10: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11: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1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아.
2: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0: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1: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 응?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3: 근데 왜 다시 풀렸지?
0: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3: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4: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5: 좀 게으르게 기억 지을 수 있어요.
3: 아, 저건 가재예요.
5: 어? 저기도 기억 지을 수 있어요.
0: 어서 가재에서 글자를 찾자.
6: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4: 개벽?
5: 개벽?
4: 천재 부하야.
6: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이야!
0: 거기서 욕망치로 지진!
6: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가지는 내가 가져. 오!
0: 오! 천지! 천지!
7: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3: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0: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1: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4: 알았어!
8: 바다가 뿅뿅치!
9: 대륙의
8: 불이
9: 쭉

0: 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러게.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0: 아, 좋아.
1: 몸 마법진.
0: 잠 마법진.
1: 응? 몸만 가지고는 한글마법을 쓸 수 없어.
0: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1: 이러다 진짜 가재가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0: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1: 안 돼. 난 가재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0: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찾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엄청 좋아하거든.
1: 변신했어. 우와.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2: 천지 콘세.
3: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4: 좋아. 좋아.
5: 한글 용사 아, 이, 야!
6: 치사하게 나를 천지대장님, 대장이 살려요.
2: 죽어보자, 아이야.
7: 천지가 도망갔어.
8: 작전 성공!
7: 몸,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몸 마법진!
7: 미음, 오, 모. 이응, 으, 으.
3: 디귿, 아, 다.
8: 가지를
5: 모다! 모다.

0: 나는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1: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2: 네. 기역이 알을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험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0: 지내하는 세계의 악당 여러분, 요즘 악당일이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냠냠시티에 답이 있습니다. 신들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의 돌 레시피스톤. 신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음식에 알맞은 냠냠 카드를 넣으면 슈퍼 도시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으면 짜잔! 신들처럼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악당 여러분,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거의 다 찍었는데, 야, 빨리 안 일어나.
1: 레오 박사님, 이걸 왜 하는 거예요?
0: 악당들이 레시피스톤을 모두 찾게 해야지.
2: 에? 악당들이 레시피스톤을 모두 다 찾으면 우리 계획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방해되겠지. 슈퍼제게 게임.

0: 하지만 레시피 스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1: 걱정 말아요. 히어로 협회에서 분석한 결과 레시피 스톤은 작지만 특수한 냠냠 파장을 내뿜어요. 슈퍼워치의 위치를 전송해줄게요.
0: 어? 좋았어! 지금 바로 출동이다!
1: 아, 잠깐 잭! 여기서 변신할 거예요?
0: 아 참! 아니요.
1: 명심해요 슈퍼잭. 히어로는 정체를 잘 숨겨야 해요. 만약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키면 히어로 포인트가 크게 감점될 거예요.
0: 왜? 걱정 마세요. 아직 제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2: 뭘 몰라?
0: 프로기! 언제부터 있어?
2: 잭! 너 뭔가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던데?
0: 혼자 말이야. 날씨 좋다.
2: 수상해. 떨리는 목소리. 뭔가 숨긴 듯한 자세. 흔들리는 눈동자.
0: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2: 잭! 역시 넌! 위기에 빠진 우리의 잭!
0: 그게 있잖아.
2: 내 생일을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모른 척 해줄게. 있잖아, 선물은 청소도구가 좋아. 슈퍼잭,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으러 가야지.

이 정도쯤은.

달리는 기차라니 너무 힘들어. 이상한데.

0: 뭔가 불안한데. 마천! 프로기 생일 선물! 어?
1: 역시 서문대로 보청이 아니군.
0: 누구세요?
1: 나는 악당계의 조각미남 매드매드다!
0: 아잉?
1: 방금 내 헤어스타일 보고 비웃었지?
0: 안 그랬는데.
1: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왕년의 장발머리와 넘치는 힘을 되찾아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빨리 레시피 스톤을 내놔!
0: 너 악당이구나! 절대 못 줘!
1: 줘야만 할걸? 왜냐하면 내가 냠냠시티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거든!
0: 이럴 수가! 비겁하게!
1: 셋셀 동안 내놓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누르겠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왜 어울리는 거지?
2: 성성한 머리님! 어?
3: 주문하신 콩두유 나왔습니다.
1: 폭탄 리모컨은 어디다 뒀더라.
0: 이 악당 녀석.

0: 녀석!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받아라!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끼군. 이제 악당의 왕이 될 시간이다. 야호! 아우, 신경질나. 왜 안 되는 거야?
0: 찾았다, 매두매두!
1: 아니, 어떻게 찾았지?
2: 잠깐만, 빠르네! 어? 진동벨을 가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0: 매두매두, 레시피 스톤을 내놔!
1: 아우, 지겨운 녀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어림없지?
1: 쫓아오지 마!
0: 거기서 와!

0: 어라? 어허라, 시민들을 이용해야겠군.
1: 우와!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위험해!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0: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초강력 젤리빔을 보여주겠다. 모공과 꽃이 미였습니. 에이, 내 레시피 스톤!
1: 어?

0: 슈퍼제 레벨업!
1: 무궁화 꽃이!
0: 귀야!
1: 되었습니다! 힘 떨어졌네. 뭘 하려는 거야?
0: 더위 탈출 서비스!
1: 잠깐만! 내 소중한 머리카락들! 풍성한 머리카락이야!
2: 성공이야, 슈퍼제!
3: 역시 슈퍼히어로는 힘들어.
4: 응?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0: 아이고, 깜짝이야! 당연히 프로기 네 생일 선물 준비하느라.
4: 으이그, 은근히 다정하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짜잔! 시금치로 만든 웰빙 푸딩! 이거 먹고 힘 좀 내봐.
0: 지금 푸딩! 정말 싫어!

0: 지오 대 스티븐.
1: 헤라 스카이폴. 헤라 썬더 브레이크.
0: 그만 멈춰. 다이노 쉴드 안에서 싸움을 해? 대체 왜들 이러는 거니?
2: 루시오는 규칙을 조금 어겼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이민이 의심을 하더니 멋대로 싸움을 걸었고요.
1: 뭐야, 배틀을 하라고 부추긴 건 너잖아.
0: 제이민,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라는 건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다이노 쉴드 안에선 배틀이 금지라는 거 알 텐데.
1: 맞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3: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0: 잘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니?
3: 그렇죠.
1: 하지만 앞으로도 널 계속 지켜볼 거야. 다이노 슈트 변신!
2: 새 공룡이 나타났네. 그럼 나중에 봐, 루시오.
3: 그래.
0: 조심히 다니렴.
3: 이모, 아니, 소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0: 우선 그 다이노워치를 잘 간수하렴.
3: 이 시계를요?
0: 그건 평범한 장비가 아니야. 네 퀀텀 다이노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거든. 변신도 기술도 모두 그 워치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단다.
3: 어?
0: 차차 이해하게 될 거야. 새 게임이 시작될 것 같구나.
3: 잠깐만요. 로라 소장님. 다이노 워치라. 근데 이제 어디서 지내지?

0: 고마워. 나중에 봐. 야. 어? 루시오? 왜 아직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늘부터. 어?
1: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0: 뭐? 가족이랑 안 살아? 아님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도?
1: 여기선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0: 방법이 있지. 어서 날 따라와. 야호!
1: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여긴 어디야?
0: 갈 데가 없다면서. 남아입니다.
1: 설마 여기 너희 집은 아니지?
0: 우리 집 맞아. 그리고 앞으로 넌 여기서 지내면 돼.
2: 제나, 너 창고에 있어?
0: 제이민?
2: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창고는 또 왜 갖고?
0: 아, 별거 아니야. 금방 올라갈게. 잠깐만 기다려.
1: 왜 제이민이 여기 있어?
0: 응? 내 쌍둥이 오빠거든.
1: 뭐? 쌍둥이라고?
0: 쉬, 목소리 낮춰. 오빠한테 들키면 넌 끝장이야. 어때? 여기 괜찮지? 꽤 넓기도 하고. 야호! 예! 로드는 여기 너무 좋아.
1: 난
0: 이만 쉬어. 그리고 내일은 나랑 같이 학교에 가자. 선생님께 전화 갔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럼 잘 자.
1: 그래, 내일 보자. 엄청나게 긴 하루였어.
2: 뭐 하는 거야, 제나? 빨리 와.
0: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자.

0: 지금 몇 시지?
1: 어? 뭐야?
0: 시각이잖아! 안녕, 얘들아!
2: 안녕!
3: 안녕!
2: 여기 너무 좁아, 루시오!
0: 안 돼! 안에 들어가 있어!
2: 제이민!
0: 안녕, 제이민! 좋은 아침!
4: 다이노스터 규칙 제9조. 공공장소에서는 퀀텀 다이노를 워치 안에 넣어둔다.
0: 그렇지. 워치 안에. 근데 어떻게... 됐다! 고마워, 친구!
4: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
0: 안녕, 대사!
5: 그래, 안녕!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2: 루시오, 여기야! 내 옆에 앉아!
0: 제나? 너도 같은 반이야?
2: 그래, 맞아. 그것보다 처음부터 너처럼 잘 싸우는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 레벨이 오르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질 거야.
0: 그래? 잠깐, 레벨? 그게 무슨 소리야?
2: 너 확실히 신입이 맞구나. 여기, 이거 보이지?
0: 우와, 이게 다 뭐야?
2: 멋지지? 공룡을 구하거나 다이노 배틀에서 이기면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어. 넌 스피드가 엄청 높네.
0: 내가 좀 빠르긴 하지, 확실히.
6: 소문 들었어? 신입 다이노스터가 들어왔다던데. 그게 너였나 보네.
0: 스티븐?
6: 잘나가는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갓 들어온 신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반갑다, 귀여운 신입.
2: 절대 넘어가지 마. 다른 다이노스터의 임무를 가로채서 경험치를 독차지하려는 녀석이거든. 완전 비겁하지.
0: 스티븐 답긴 하네.
6: 너희 방금 내 험담했지?
2: 들었어?
6: 너는 못 참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0: 제나, 어떻게 좀 해봐.
2: 그래, 좋아. 경기장에서 결판을 내자. 루시오가 딱 5분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대.
0: 내가?
6: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인데 마침 잘 됐네.
0: 정말 못 살아.
2: 루시오! 루시오, 절대 지지 마.
6: 그럼 준비됐어?
0: 난 정말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스티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6: 네 걱정이나 하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야!
0: 그래,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6: 너한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줄게.
0: 다쳐도 나 원망하기 없기다.
6: 덤비기나 하라고.
0: 좋아, 렛츠킥. 스티븐, 괜찮아?
6: 아니, 뭐야, 공격하랬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0: 미안해, 다시 해보자.
6: 아이, 머리야.
2: 장난해? 대체 뭐 하는 거야?
0: 스티븐, 이제 공격해도 돼?
6: 그럼. 덤벼.
0: 좋았어. 레프터 킥. 메야 메야 스피드.
6: 놀랐지? 우와! 야호! 우와! 메야 메야 더블 스피드!
0: 이번엔 안 통해! 레이저! 메야메야, 덩 스트라이크!
1: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레이저! 샷! 신입치곤 제법인데! 레이저! 메야메야! 스트라이크! 으아! 이거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그럴 리가.
2: 루시오, 대단해. 최고였어.
4: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0: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1: 안 돼, 이 녀석아. 버스는 정류장에서만 승하차하도록 되어 있어.
0: 아, 아저씨, 제발 한 번만요.
2: 네?
1: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 손님.
2: 아저씨!
3: 쟤는 뭐야? 어?
4: 이영?
1: 응? 뭐야? 아이고, 저 어이없는 녀석.
2: 아저씨, 제발요!
0: 아, 망했다.
1: 에휴, 그냥 뛰어가면 되겠구만.
5: 이카루스님!

0: 나갈래요. 문 열어줘요.
1: 얼른요.
2: 저도 나갈래요.
3: 열어주세요. 괜찮아요?
0: 아, 안 돼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3: 어떡해.
4: 큰일 났어요. 여기 버스가 추락할 것 같아요.
5: 그렇잖아도 보고 있어.
6: 서둘러 다른 대원들도 출동시켜야겠군. 그때까지 버스가 버틸 수 있겠나?
5: 이 안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볼 수밖에요.
6: 알겠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모두들 저 좀 도와주세요.
1: 자, 빨리 잡자고.
0: 잡아. 아저씨, 절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면 안 돼요.
2: 알았어.
0: 바이어 로봇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3: 이미 도착했어.
0: 어?
3: 허큘리스 액션.
4: 이카루스 액션.
3: 이제 저희에게 맡기세요.
0: 서둘러줘.
4: 걱정 마. 내가 받치고 있는 동안 어서 끌어올려.
3: 알았어. 손이 닿질 않아.
4: 이제 한계야. 서둘러.
0: 조금만 버텨. 내가 지원할게. 피닉스 액션. 해냈다.
3: 아직 아니야. 어? 승객들을 무사히 나오게 해야지.
4: 물론이지.
5: 자, 다들 조심해서 내리세요.
6: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다리가 안 움직여.
0: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도와줄게요.
6: 피닉스님.
0: 맞아, 이 느낌이야. 살아있는 느낌. 샘은 내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시면서.
7: 내가 바로 지각 대마왕. 맞아 맞아, 지각 대마왕이지.
8: 12연속 지각이라니. 학생이 맞나요?
7: 지각 대마왕.
0: 니들 정말.
3: 그만 그래.
0: 어? 유리?
3: 이안은 지각 대마왕이 아니야. 오늘은 버스 사고 현장에서 파이어 로봇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을 돕느라 늦은 거라고.
9: 그것도 지각인데.
3: 어머, 다쳤네.
0: 아, 이거 별거 아니야.
3: 내가 붕대 감아줄게. 나 응급 구조사가 되기로 했거든.
0: 아, 그래?

0: 그럼 몸 조심해.
1: 이게 뭐야?
2: 변봉이네, 변봉.
1: 변봉이네, 변봉.
3: 몸 조심해.
1: 울리?
3: 몸 조심.
1: 유리가 나한테 몸 조심하래.
4: 이번에도 전교 꼴찌 같은데.
1: 다녀왔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바로 본부로 갈 거예요.
4: 본부? 너 이거!
1: 어? 내 빛나는 성적표가?
5: 어? 뭐야? 너 머리 왜 이래?
1: 아, 별거 아니에요. 버스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조금 다쳤어요.
5: 이게 조금이니? 완전히 미이라가 됐잖아.
1: 이러다가 훈련 늦겠네. 저 다녀올게요.
5: 이안아, 강이안. 아, 저 성적표. 이 녀석이 얼렁뚱땅 도망을 쳐.
6: 여보, 뭐? 우리 아들이 다쳤다고? 얼마나?
5: 몰라. 다친 데 보여주지도 않아. 나 걱정돼, 여보. 아직 중학생인데 저러다가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6: 큰일은 뭘. 아직 중학생이니까 저렇게 열정이 넘치는 거지.
5: 당신, 이안이 태어날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잊었어?
7: 오늘은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벌이는 구조훈련이야. 모두 준비됐지?
1: 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1등을 해볼까?
8: 1등 한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건 경쟁이 아니거든.
9: 뭐, 이안에게는 파이어 로보가 인생의 낙이니까.
7: 그럼 준비 시작!
10: 잠깐!
1: 아이고, 갑자기 뭐예요?
10: 잠시 실례하겠네.
7: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10: 긴급한 전달 사항이 하나 있네.
1: 에?
10: 이안은 지금부터 파이어 로보에서 제외한다.
1: 네? 오늘의 안전 교육!
7: 오늘은 파이어 로보가 버스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엔 안전하게 버스를 타는 방법부터 알아볼까?
1: 버스를 탈 때는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인도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요.
8: 뭐야? 자기는 버스를 따라서 뛰어갔으면서?
1: 그건 내 잘못이야. 죄송합니다.
9: 또 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면 안 돼요.
7: 맞아. 창 밖으로 손을 내밀면 표지판이나 나무, 다른 차에 부딪힐 수 있어요.
8: 태우, 너! 그리고 내릴 때는 버스 뒤쪽을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요.
7: 맞아. 뒤쪽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다른 차와 부딪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 항상 주위를 확인하고 내리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1: 안전!

0: 아빠!
1: 어? 네가 여기 웬일이냐?
0: 아빠가 절 출동 못하게 하셨어요?
1: 출동? 아, 그거?

0: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파이어 로보가 하고 싶을까?
1: 왜긴요. 사람들 구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보람차고 막 슈퍼 영웅이 된 것 같다고요. 근데 공부 좀 안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0: 엄마 아빠가 단지 성적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니?
1: 당연하죠. 공부만 빼면 저처럼 완벽한 아들이 어디 있다고요.
0: 이안아, 이게 뭔지 아니?
1: 어? 몰라요. 근데 아빠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0: 이건 개인 인식표라는 건데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밖에 있는 동료에게 맡겼다가 나올 때 돌려받는 거야. 하지만 아빠도 인식표만 남길 뻔한 적이 있었어. 아마 네가 막 태어났을 때였을 거야.
1: 네?
0: 엄만 그때 충격을 받아서 네가 태어났는데도 기뻐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 주자. 응?
1: 알겠어요.
2: 정말 이대로 이안을 포기하실 건가요?
3: 어쩔 수 없네. 가족을 잃은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2: 하지만 어렵게 찾은 피닉스의 주인이에요. 피닉스가 없으면 파이어로브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요.
3: 그것도 알고 있네.
2: 이안의 어머니를 모셔서 설득해보는 건 어떨까요?
4: 안녕하세요.
3: 예.
4: 이걸로 할게요.
1: 출동을 안 하니까 할 게 없네.
4: 도와줘요, 피닉스님.
1: 유리야! 여기서 뭐해?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온 거야?
4: 아닌데.
1: 아이, 설명 안 해도 돼. 우리 일단 회전 목마부터 탈까? 같이 타니까 신난다, 그치?
4: 그래.
2: 스카이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32층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소방관만으로는 역부족이겠군. 준비됐나?
5: 네!
3: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자, 이쪽으로.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로스 액션!
1: 상황은 어떻죠?
3: 중간층까지는 진압했고 이제 전망대에 불길만 남았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대피시킨 상태네.
4: 대장님!
3: 무슨 일인가?
4: 강철팀장 인식표가 아직 남았습니다.
3: 강철팀장이?
5: 강철대원은 이 안의 아버지다.
6: 네?
7: 대장님! 42층 계단! 야!
3: 강철! 강철! 대답해!
2: 42층 바로 갑니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1: 나라도 이안에게 알려야겠어.
8: 르르. 아, 참 아름다운 세상이야.
9: 이안아.

0: 유리야?
1: 난 사실...
0: 어? 왜? 나 지금 바쁜데... 뭐? 아빠가?
1: 어?
0: 아빠! 아빠! 정 박사님! 피닉스 출동을 허가해주세요!
2: 안 된다. 넌 이제...
3: 강이안! 너 거기 들어가기만 해봐!
0: 어? 엄마? 엄마가 왜 거기 있어요?
4: 네 문제를 설득해보려고 모셨어.
3: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위험한데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 못 살아.
0: 엄마...
3: 엄마에겐 아빠와 네가 더 소중해. 불 속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한들 엄마에겐 아무 의미도 없다고.
0: 엄마...
5: 저기 어머님,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의미는 있어요.
6: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어릴 적 절 구해주신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도 파이어로보가 될 수 있었어요.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예요.
0: 엄마, 들으셨죠? 아빠는 누군가에게 영혼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그런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요.
3: 이안아.
0: 엄마, 아빠를 꼭 구출해낼 거예요. 알았죠? 아... 피닉스 액션! 피닉스 등장!

0: 이런. 내가 너무 늦었지?
1: 그런 소리 말고 넌 빨리 아버지를 찾아.
0: 알았어.
1: 그럼 부탁해.
0: 아빠 들리세요? 아빠 들리면 대답하세요.
2: 여기까지인가? 여보, 이안아, 엄마를 부탁한다.
3: 아빠, 아빠, 나는 아빠 같은 훌륭한 소방관이 될 거예요. 아빠, 대답해요.
0: 아빠, 아빠, 이안. 아빠, 괜찮아요?
4: 역시 파이어로! 정말 멋져요! 진짜 멋지다!
0: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다리만 좀 다치셨어요.
5: 여보, 미안하.
6: 자, 갑시다.
7: 역시, 피닉스님.
0: 어? 유리야!
7: 어머! 피닉스님이 내 이름을?
0: 제가 도와줄게요.
7: 이안아, 미안해. 사실은 널 만나러 갔던 게 아니었어.
0: 오늘의 안전교육!
8: 오늘 파이어로봇은 건물 화재에서 이안의 아빠를 구조했지? 만약 건물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0: 불을 피해서 나와야 해요. 불은 우리 파이어로봇와 소방관이 끌 테니까 먼저 내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6: 가스, 가스, 가스! 불이 났을 때 생기는 가스를 마시면 쓰러질 수 있어요. 응? 옷이나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대피해요.
9: 한 손으로 벽을 만지면서 움직이면 길을 잃지 않고 문을 찾을 수 있어요. 아, 참!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니 확인하고 열어요.
8: 좋아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는 가스가 쉽게 차서 위험하죠? 꼭 계단으로 대피해요.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수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6: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5: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6: 데이비드 커퍼필드.
5: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6: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5: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6: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7: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5: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7: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5: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7: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0: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비밀쇼대 던지는 거울방의 비밀. 안녕 세계의 친구들, 이 번개맨이 지켜줄게. 하지만 방심해선 안 돼. 이빨 해적이 언제 또 지구의 평화를 위협할지 모르니까. 높은 데서 둘러보면 잘 보일 거야. 아, 저기 뾰족탑이 좋겠다. 번개야잉, 뾰족탑이 있는 나라 어디지?
1: 에펠탑의 나라 프랑스. 검색되었습니다.
0: 프랑스? 좋아, 프랑스로 간다. 번개, 뿅!

프랑스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예요. 여기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 정말 화려하죠? 샹젤리제 거리엔 활기가 넘치고 몽마르트 언덕엔 예술가들로 가득해요. 이건 에펠탑이에요. 높이가 무려 300m가 넘죠. 어른 200명을 합친 것보다 더 높답니다. 높고 높은 뾰족탑인 에펠탑에 올라가면 프랑스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에펠은 이 탑을 만든 사람 이름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땐 모양이 이상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0: 그렇다면 번개맨이 쏜다.
1: 번개맨님이 선물 쿠폰을 보냈습니다.
2: 우후, 번개맨 님 좀 짱인 듯. 주소 전송.
3: 헉, 이상한 곳이 베르사유 궁전? 아니, 200년 전 왕이
4: 나한테 초대장을?
5: 소문 듣고 왔다. 베르사유 궁전이 그렇게 화려하다며. 훔쳐갈 것도 엄청 많겠지? 오늘의 목표 다 됐음. 베르사유, 너로 정해둬.
2: 맞아요.
5: 이상한 일이 생길 때
6: 번개맨
0: 기다려라. 이빨 해적,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나자. 번개 이동.
5: 나 잡아보라.
0: 그렇게 안 되지. 차.
5: 못 잡겠지.
1: 베르사유 궁전은 방 개수만 3,000개가 넘는답니다. 대체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2: 바로 나, 루이 14세. 집 구경 좀 하실래요?
1: 헤라클레스의 방, 왕비의 방, 아폴로의 방, 전쟁의 방, 거울의 방도 있어요. 근데 방을 왜 거울로 만들었냐고요?
2: 또 나예요, 루이 14세. 이게 다 나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죠. 생각해보시오. 태양빛을 거울로 쫙 받아들이면 태양왕이라는 내 권위가 확 산다 이 말씀. 이 궁전은 이렇게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거든. 나 다음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집 주인이 됐지. 뭐 사치스럽다고 욕 좀 많이 먹었지만.
5: 정말 사치스러워. 진짜? 나 스파이리야. 우와 대박, 가져갈 게 엄청 많네.
0: 이빨 해적? 번개맨의 겨울 작전. 어서 와, 이빨 해적.
5: 번개맨이 왜 거기서 나와?
0: 베르사유 궁전은 번개맨이 지킨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세계의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마. 번개 파워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지켰으니까.
2: 베르사유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1: 번개맨 최고, 번개맨 만세, 번개맨 안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2: 감사 감사. 발레 초대권 쏩니다. 참고로 주연은 나야 나, 나야 나. 난 발레를 사랑하는 발레왕. 이렇게 공연에도 직접 출연했다 이 말씀.
7: 번개맨, 당신이 요새 대세 슈퍼히어로라지. 1800년대 라떼는 말이야, 프랑스의 슈퍼히어로는 바로 나, 나폴레옹이 대세였지. 세상을 바꾼 사람들, 뮤지컬 지금 시작해볼까? 뭐해? 박수 박수! 자자 일어나서 박수!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번개처럼 날카롭게 팟팟팟. 정답을 맞춰주세요. 시작해볼까요?
1: 프랑스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프랑스에는 혁명빵이라고 불리는 빵이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0: 이 바게트빵에는 혁명빵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왕과 귀족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굶주려야만 했죠.
1: 프랑스 시민들은 힘을 합해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
2: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1: 프랑스 혁명에 성공하고 시민들은 왕도 귀족도 평민도 모두 똑같은 크기의 빵을 먹어야 한다는 바게트법을 제정. 똑같은 크기의 바게트빵을 먹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바게트빵엔 혁명빵, 평등빵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빵에 담긴 혁명 이야기, 정말 놀랍죠?
0: 오늘따라 맛이 다른걸?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이 느껴지는 맛이라고나 할까?
3: 프랑스의 정신? 그건 이 나폴레옹을 따를 자가 없지.
0: 어? 나폴레옹?
3: 번개맨, 개선문에 어서 오게.
0: 개선문에 나폴레옹 장군이 새겨져 있는 줄은 몰랐어요.
3: 이 문은 내가 승리의 상징으로 세운 문이거든. 전투의 신, 나폴레옹이랄까?
2: 어, 이럴 수가. 아, 안 돼! 안 돼!
0: 무슨 일이에요?
2: 뒤를 봐!
4: 어? 나도 싸움마다 이기는 좀비 대마왕이 될 거야! 좀비 전설에 따르면 이 개선물을 한 입에 한치우면 싸움을 잘하게 된다거든!
2: 그렇게는 안 되지!
0: 용기! 기회!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4: 야! 외쳐라! 번개 파워 싫어! 나만 때려! 창피, 망신, 도망!
0: 개선문을 저런 해적에게 빼앗길 순 없죠. 그렇죠, 나폴레옹?
3: 번개맨, 당신을 슈퍼 히어로로 인정! Thank you so much!

0: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맨.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세계 비밀 속에 던져라.
1: 사라진 진주 귀걸이.
2: 꽃이 활짝 피어나는 건 태양과 바람이 지켜주기 때문. 어린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건 그가 지켜주기 때문. 우리들의 슈퍼 히어로.
3: 안녕. 번개맨이 친구들을 구해줄게.
4: 아! 도와줘요! 진주귀걸이가 사라졌어요!
3: 사건이야. 번개아이, 사건 현장이 어디지?
2: 진주귀걸이가 사라진 사건 현장은 네덜란드. 네덜란드 검색되었습니다.
3: 네덜란드? 좋아! 번개 이동!
2: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예요. 300년이나 된 풍차가 지금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풍차는 더 빠르게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에는 풍차가 많을까요?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나라 이름처럼 땅의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아서 홍수가 나기 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둑을 쌓고 풍차를 이용해서 물을 둑 바깥으로 퍼내 땅이 물에 잠기지 않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풍차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가 되었답니다.
3: 풍차, 당신을 네덜란드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진주 귀걸이를 잃어버린 소녀는 어딨지?
4: 여기에요, 번개맨!
3: 어? 와, 정말 멋진 분들이 많은걸?
5: 번개맨, 어서와!
6: 이쪽으로!
5: 좀 더!
4: 번개맨, 제 진주 귀걸이를 찾아주세요!
3: 잠깐! 귀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걸? 이게 뭐지?

0: 이빨 하자. 징수 피거리는 내가 가져간다. 나 잡아봐라. 슝.
1: 저런 못된 악당 같으니 걱정 말아요. 진주 귀걸이는 제가 반드시 찾아올게요.
2: 이빨 해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3: 사람이 많은 곳에 숨은 게 아닐까요?
4: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5: 여기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의 담은 댐을 뜻하는 말이에요. 암스테르담은 도시 전체가 여러 개의 운하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0: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1: 이빨의 적!
0: 버켓맨!
1: 세계 비밀 수호대 이름으로 널 체포한다!
0: 야, 이거 뭐야? 왜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1: 자, 어서 진주 귀걸이부터 내놓으시지.
0: 앉아, 멋져! 에이, 바람 불 것! 아! 얘들아, 뭐해? 도망가자!
1: 거기 서! 이런, 또 놓치다니.
0: 잡을 테면 잡아봐라! 암스테르담? 어? 여기 사진 찍기 딱 좋은데? 한방 찍고 가야지! 네덜란드 명소 암스테르담 기념으로 한 컷. 이번엔 또 어디 가볼까나.
1: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여기 뭔가 힌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 고흐의 방 모두 고흐의 작품이네? 그렇다면 반고흐의 미술관이다. 번개 이동! 미술관이군.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지? 찾았다. 이빨의 적.
0: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도망가자.
1: 어디서?
0: 잡을 테면 잡아봐라. 메롱 못 잡겠지. 나 잡아봐라.
1: 안 되겠군.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0: 네덜란드의 슈퍼히어로? 그게 누구?
1: 이빨의 적, 이 번개맨이 내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지. 이 슈퍼히어로는 팔이 네 개.
0: 네 개? 몬스터야?
1: 바람을 움직이는 마법사.
0: 마법사?
1: 자, 네덜란드의 슈퍼히어로, 자들아, 도와줘!
0: 바람이 너무 세! 이빨이 좀 따라갔다!
1: 풍차들아, 고마워. 너희가 네덜란드를 구했어.
2: 번개맨이 해낼 줄 알았어.
3: 귀걸이가 돌아왔어. 고마워요. 아, 내 귀걸이. 고마워요.
1: 정말 잘 어울려요. 네덜란드의 그림들은 정말 멋지군요. 이빨 해적 따위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번개맨이 영원히 지켜줄게요. 번개 파워!
2: 번개맨, 네덜란드의 예술 작품들을 지켜줘서 고마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나 페르메르가 그린 작품이거든. 오늘은 나처럼 멋진 네덜란드의 화가들을 만나볼까?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번개처럼 날카롭게 팟팟팟.
1: 네덜란드의 마법 같은 이야기 첫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우와, 튤립이 끝도 없이 피어있네요. 튤립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이에요. 그런데 튤립은 원래 터키의 꽃이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튤립은 원래 터키의 꽃이었어요. 튤립은 터키 말로 터번이란 뜻이랍니다. 머리에 두르는 터번과 닮은 꽃이기 때문이에요. 500여 년 전 터키의 조상 오스만 제국이 네덜란드에 튤립을 선물로 주었어요. 꽃을 사랑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후로 꽃밭마다 튤립을 가득 심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나라꽃도 튤립, 네덜란드의 나라꽃도 튤립이 되었답니다. 네덜란드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네덜란드에는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집이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네덜란드에는 보트하우스가 유명해요. 땅이 좁은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물 위에 보트를 띄워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걱정 마세요. 물 위지만 TV도 볼 수 있고 뭐든 가능하답니다.
0: 네덜란드에서의 여행 정말 멋졌어. 기념으로
2: 우리도 같이.
0: 어? 좋아. 자, 다 같이 치.

0: 세계 비밀 속에 던져.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그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오늘은 내가 먼저 고를 거야.
1: 오늘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0: 표트리슨 했고, 대 북방 전쟁? 이거 엄청 큰 전쟁인가 봐.
2: 궁금하다. 빨리 해보자.
3: 우와. 대성이 왕을 물리치고,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자! 공격! 우와!
1: 시간을 달리는 대북방 전쟁 이야기. 1700년.
4: 차르 만세! 차르 만세!
2: 여기 또 왔네. 어?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네.
5: 맞네.
6: 그래. 너. 길이 연길이고. 너 화리 스마리잖아. 그지? 네.
0: 안녕하세요.
2: 시작했습니다.
1: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7: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임을 시작해서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6: 우리가 원래 있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거지?
4: 네.
1: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0: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내가 할게. 다 많이 나와라 야. 좋았어. 이제 보너스 이동도 팍팍 받고 가자.
1: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지금은 흑해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발트해 쪽 바닷길을 뚫어야겠어.
1: 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을 하면서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0: 어? 전쟁 중에 도시를 만들어요?
8: 일단 우리 러시아가 흑해 연안의 항구를 가져온 거 기억나나?
0: 네.
8: 러시아는 아조프항을 차지했지만은 오스만 제국이 버티고 있던 탓에 흑해를 통한 바닷길을 개척하지 못했어.
0: 지금은 흑해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발트해 쪽 바닷길을 뚫어야겠어.
8: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0: 무슨 일이요?
9: 대하, 폴란드 왕이 스웨덴을 같이 치자고 합니다.
0: 뭐? 내가 지금 그 생각했는데? 거기 왕이 어리니까 지금이 딱이지. 스웨덴 치고 발트해 가져오자!
8: 그랬지. 당시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해서 발트해를 자기 나라 호수처럼 쓰고 있었어. 그런데 당시 스웨덴의 왕은 17살이었어. 어린 왕을 만만하게 본 폴란드, 덴마크와 러시아가 함께 스웨덴을 공격하면서 대북방 전쟁이 시작되지. 드디어 1700년 11월이 되었고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의 영토였던 나르바로 공격해 들어갔어.

0: 이렇게 며칠 동안 두 나라가 공방을 하던 중 갑자기 눈보라가 러시아 쪽으로 그냥 치기 시작했어.
1: 눈보라.
2: 눈보라다. 어떻게 하자 보여.
0: 눈보라 때문에 러시아 군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한편 스웨덴 진영에서는
3: 눈보라가 너무 심합니다. 철수할까요?
4: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지금이다.
5: 돌격! 돌격!
6: 우와! 돌격!
0: 전투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칼 10세는 승리를 예감하고 거침없이 러시아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어.
7: 진짜 칼! 진짜 칼!

0: 결국 러시아군은 후퇴했고 살아남은 군사가 거의 없었어.
1: 까불고들 있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일단 전쟁을 일으킨 폴란드부터 없애주겠어. 가자! 폴란드로!
0: 카이 10세는 러시아를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폴란드를 정벌하러 떠났고, 이때 전투에서 패한 표트르 대제는 시간을 벌게 됐지.
2: 칼이 어리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인데.
3: 이제 발퇴를 포기하시는 게.
2: 포기를 왜 해? 칼 12세가 폴란드로 갔다. 그동안 우리는 발트해 쪽에 도시와 요새를 만든다.
4: 아니, 전쟁 중에 도시를 만든다고요?
2: 그래,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러시아가 스웨덴을 몰아내고 발트해를 장악한다. 군사들도 유학분해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
0: 이렇게 표트르 대제는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발트해로 흘러가는 네바강 상류에 요새를 지으면서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데, 이 도시가 바로 성스러운 표트르의 도시란 뜻인 상츠페테르부르크야.
5: 아, 정답!
6: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과의 전쟁 중에 세운 도시는?
5: 상츠페테르부르크!
6: 네, 정답 맞습니다! 이야! 표트르 대제는 첫 번째 대북방 전쟁에서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는 등 발트의 진출에 더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7: 이번엔 제가.
0: 잘해, 잘해.
5: 오, 행복하.
6: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지금이다, 더 밀어붙여! 돌격!
6: 스웨덴과의 대북방 전쟁에서 크게 이긴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가 무엇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될까요?
8: 뭘 선포해요?
0: 들어봐. 그 대북방 1차 전쟁에서 우리 러시아가 크게 졌잖아. 그때부터 표트르 대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시와 요새를 짓고 스웨덴과의 전쟁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었지. 그리고 7년 후 폴란드를 함락시킨 스웨덴의 칼 12세가 러시아로 쳐들어왔어.
3: 태하, 스웨덴이 러시아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2: 뭐라고 해? 다 준비했어, 다. 지난번 잃었던 군사들보다 더 많이 모았고 유학을 보내서 더 훈련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3: 그 스웨덴이 덴마크, 폴란드도 다 이겼는데 괜찮을까요?
2: 이번엔 다르지. 우리 안방에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 할 수 있다!

0: 할 수 있어!
1: 그랬어. 이렇게 7년 동안 표트르 대제가 군사들을 늘리고 탄탄하게 전쟁 준비를 한 걸 몰랐던 카알 12세는 자만했지.
2: 러시아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지난번처럼 몰아붙여!
1: 카알 12세는 공격을 강행했어.
2: 고기야! 공격!

0: 대세가 전투 중에 발에 총을 맞는 바람에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야.
1: 지금이다! 더 밀어붙여! 도전!
0: 결국 이 전쟁에서 칼 12세의 스웨덴 군사들은 크게 밀렸고
1: 모두 도망쳐! 도망치라고!
0: 12세는 러시아에서 가까운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을 갔지.
1: 이제 나 어떡하냐. 폐하! 칼 12세가 오스만으로 도망갔답니다.
2: 뭐? 칼 12세가 오스만으로 도망을 가? 그럼 우린 발테해로 간다!
1: 네!
0: 표트르 대제는 기세를 몰아 발테에 있던 스웨덴 영토를 차지하고 결국 21년 만에 대북방 전쟁을 끝내지.
1: 우리가 이겼다! 발테를 차지했다!
3: 러시아가 스웨덴을 이겼다고요?
4: 아니, 러시아가 그렇게 강했나?
5: 그러니까요.
4: 이제 러시아도 조심해야겠는데.
0: 이 소식이 서유럽으로 퍼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를 다시 보게 돼. 표트르 대제가 돌아오자 백성들은 크게 환호했고 원로원에서 황제의 존칭을 받게 되지. 그러면서
1: 이제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러시아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6: 우리도 제국이 되었다.
0: 표트르 대제는 나라 이름을 러시아 제국으로 바꾸고 대내외적으로 러시아가 강력한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해.
7: 아, 정답! 대북방 전쟁을 끝내고 표트르 대제가 선포하는 것은
8: 러시아 제국!
7: 네, 정답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의 제정 러시아라고도 하죠. 발트해를 장악한 표트르 대제는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의 여러 무역선이 오가면서 부유한 항구 도시로 성장하고 러시아 제국 또한 유럽의 최강자로 우뚝 서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우와.
5: 30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몰라.
7: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어땠나요?
9: 재밌었어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우와, 표트르 대제 진짜 대단하다.
1: 맞아 맞아.
5: 애들아, 엄마가 만든 두루치기 좀 먹어봐.
1: 두루치기 내가 먼저 갈 거야.
3: 아, 같이 가 형아. 아, 이럴 땐 진짜 빠르다. 조심해 형아.

0: 아, 형, 빨리 와.
1: 왔어.
0: 아, 오늘은 뭘 하지? 오?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1: 어? 아편전쟁? 그런 전쟁도 있나?
0: 형아, 그럴 땐 해보면 되지.
2: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3: 시간을 달리는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이야기. 1840년.
4: 여기가 어디지?
5: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6: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시간?
5: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5: 내가 먼저, 내가 먼저.
4: 오! 오, 야, 신기하다. 아니, 이게 저절로 움직이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더 이상 이렇게는 곤란하오. 자살한다고 우리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소?
3: 1800년대에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점점 더 늘어나자 이것을 팔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어? 적자? 그게 뭐지?
8: 적자는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야.
4: 오. 일단 저때 영국에서는 청나라의 차와 도자기가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9: 어머, 이게 그 청나라에서 왔다는 그 차예요?
10: 네, 맛이 얼마나 좋게요.
9: 어머, 이 차차 화려한 것 좀 봐.
10: 그것도 청나라에서 온 거예요.
4: 특히 차가 큰 인기를 끌면서 차를 마시는 모임까지 유행하는 바람에 영국에서는 차를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화폐로 쓰이던 은이 청나라로 자꾸 빠져나가 적자가 늘어났어. 그러자!
1: 더 이상 이렇게는 곤란하오. 자살한다고 우리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소?
11: 맞습니다. 청나라에선 우리 거 하나도 안 사주지 않습니까?
12: 그게 다 청나라에서 광저우 왕국 딸랑 하나 열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뭘 팔 수도 없습니다.
13: 맞습니다. 항구를 더 많이 열어주면 우리 영국 물품 하나라도 더 팔아 적자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1: 그럼 가서 항구를 더 열어달라고 해봐요.
4: 결국 영국에서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14: 왜? 왜 우리가 항구를 더 열어? 아이, 그래야 서로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항구를 안 열면 우리 차 안 사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거 아니면 지금처럼 광저우 항구만 이용해.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4: 이렇게 청나라는 영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청나라와의

0: 무역에서 영국의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영국은 아주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지.
1: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2: 저 그렇다면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1: 응?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2: 그렇긴 한데 뭐 영국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렇지. 가만. 우리 식민지인 인도에서 아편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3: 그럼 일단 처음엔 싸게 팔아서 아편에 중독되게 만듭시다. 그 다음에 값을 올리면 이미 중독돼서 비싸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그럼 드디어 우리도 청나라의 은을 가져올 수 있겠군요.
0: 이렇게 무역 적자를 줄인다면서 영국은 어처구니 없게도 마약인 아편을 청나라에 팔기로 했던 거야.
4: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아편 있어?
5: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여기가 싸지, 싸.
4: 아편 있다고? 좋은 거요?
5: 그럼요.
3: 아주 좋은 거 싸게 해드리지요.
4: 싸게!
5: 싸게!
0: 이렇게 영국 상인들이 아편을 싸게 팔자 아편은 급속히 청나라로 퍼져나갔고 아편 값을 은으로 받은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해소하게 됐지.
6: 아, 정답!
7: 1800년대에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팔았던 것은
6: 아편!
7: 네, 정답입니다. 예! 아편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금지시킨 위험한 마약이었는데요.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싸게 파는 바람에 중독자가 많이 늘어나 청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많이 간다.
7: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3: 이번엔 제가
5: 잘해.
6: 야, 오, 여덟 칸.
7: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그럼 우리 대영제국이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혼쭐을 내야지. 자존심도 안 상해요?
7: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팔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1: 어? 아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9: 아편은 중독성이 강한 위험한 마약이라고 했잖아.
1: 네.
0: 영국이 처음에는 아편을 싸게 많이 팔았거든? 그래서 아편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8: 아편 금지법 몰라?
4: 아편 사야지.
10: 어, 여보! 신문사를 들고 가면 어떡해요? 저 사람들처럼 끌려가고 싶어요?
4: 아이고라! 아편이 떨어졌단 말이야! 아편 살 거야, 아편!
10: 여보!
0: 나라에서는 더 엄격하게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지. 그러자!
11: 아편을 금지시켰는데도 왜 아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게냐?
12: 그게 중독성이 심해. 여전히 몰래몰래 사고 파는 데다. 관원들이 뒤를 봐줘서.
11: 뭐라?
13: 더 큰 문제는 아편 때문에 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0: 그랬어.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판 뒤로 청나라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은보다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은이 더 많아지게 된 거야. 결국 청나라 황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
11: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서는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질 못하게 하거라.
12: 예, 폐하.
0: 이렇게 청나라 황제의 특명을 받은 임칙서가 1839년 광저우 항구로 가서 외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편을 모두 압수했지.
8: 아니, 내 걸 왜 마음대로 가져가?
14: 아편은 모두 압수야.
8: 실험 법이 어디 있어?
12: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제 뇌물 따위는 안 통해.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싹 가져가.
14: 네. 네.

0: 그리고는 압수한 아편 2만 상자를 다시는 쓸 수 없게 처리한 뒤 모두 바닷물에 떠내려 보냈어.
1: 내 아편 안 돼요.
0: 그러자 분노한 영국 상인들이 영국에 이런 소식을 전하고 해결해달라고 했어.
2: 아무리 아편이라지만 우리 영국 건데 아예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3: 이건 청이 우리 대영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오?
2: 맞습니다. 이제 영국인의 모든 재산도 청나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봐주면 안 됩니다.
4: 더 이상 안 봐주면?
2: 전쟁을 해서 혼쭐을 내자죠. 가서 보니 대포 한 방이면 무너질 것 같던데.
3: 그래요? 가만. 이 전쟁을 하려면 의회에 전쟁 자금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5: 근데 아편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통과가 될까요?
4: 그래도 일단 의회를 열어봅시다.
0: 결국 의회가 열렸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
6: 아니 이런 걸로 무슨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아편 팔자고 전쟁을 해요?
7: 그럼 우리 대영제국이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혼쭐을 내야지. 자존심도 안 상해요?
8: 자존심 챙길 거였으면 아편을 팔지나 말든지. 이런 전쟁에 나라도 못 씁니다.
9: 맞소. 아편 파이자고 전쟁을 한다니. 역사상 이렇게 영국을 부끄럽게 하는 전쟁은 못 봤소이다.
8: 그렇지요.
0: 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어졌고 결국 9표 차이로 전쟁 자금에 대한 표결이 통과되면서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신식 대포와 총을 가진 영국 군대에게 청나라 군대는 무력하게 당하고 말았지. 이렇게 영국군이 승승장구하면서 수도와 가까운 풍진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지.
10: 폐하, 저쪽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어떡하죠?
11: 뭘 어떻게 해.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조약을 맺어야지.
0: 결국 청나라 황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난징에서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야.
12: 아, 정답!
9: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팔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은
12: 아편 전쟁!
9: 네, 정답입니다. 예! 이 아편 전쟁 때 맺은 난징 조약은 영국에게만 유리한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요.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영국에게 4개의 항구를 더 열어주고 전쟁 비용과 없애버린 아편 값을 물어주어야 했으며 심지어 홍콩섬까지 빼앗겨 이후 서구 열강들에게 침략의 명분을 주고 맙니다.
13: 영국은 좀 비겁했고 우리 청나라는 아무 대책 없이 굴다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
9: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14: 문 열렸다.
15: 얘들아, 안녕.
16: 잘들 있어.
17: 안녕.
16: 잘 있어.
17: 안녕하세요.
9: 네, 오늘 어땠나요?
16: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9: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8: 영기라, 승환아, 탕수육 먹자.
19: 탕수육! 나 탕수육 형아 간지가
20: 찍먹.
19: 아이.

The number 2.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0: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영화
1: 호떡이
0: 빵떡TV. 오늘은 호떡이라 병원놀이를 할 거예요. 호떡아 주나 맞자. 오 호떡아. 호떡아 어디가? 우리 빵떡TV 찍어야지.
1: 아 싫어. 나 놀이터 가서 놀 거야. 나가 놀 거야.
0: 안 돼. 할아버지가 오늘 미세먼지 심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저기 좀 봐.
1: 아이, 나 나갈 거야. 나 나갈 거야.
0: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 좋아. 그럼 이 누나랑 같이 나가자.
1: 정말?
0: 이 마스크 쓰고.
1: 아, 나 마스크 싫어. 마스크 답답하단 말이야. 마스크 싫어.
0: 또가 할아버지가 마스크 써야 한다면서 들려주신 동화 기억 안 나?
1: 아, 마스크 꼭 쓰라고 들려주셨던 그 동화!
0: 어.
1: 기억 안 나.
0: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들려줄게.

0: 미세먼지가 뭔지? 옛날 옛날 콧바람 도령이 살았지.
1: 곳에 누룽지 박박 불고.
2: 아따, 우리 도련님 오늘 글 공부 열심히 하시네.
0: 매일매일 틈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나가서
2: 어디 가세요? 진짜 대감 많이 마시면 진짜 큰일 난단게요.
3: 허허, 너는 말이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내가 방구석에서 글 공부만 하다가 늙어 죽어야지 속이 시원하겠느냐?
2: 아니 죽긴 누가 죽느냐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날씨 안 좋아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큰일 난단게요. 도련님, 도련님 어디 가요? 아, 마스크는 하고 가셔야지 도련님. 아유 도련님.
3: 아, 역시 바깥 공기는 다르단 말이야. 아 좋다 좋아. 아 좋다 좋아.
2: 아 도련님.
3: 아
2: 도련님.
1: 왜야?
2: 마스크 쓰셔야 된다고요.
1: 아우 싫다니까 그러네.
0: 미세먼지 가득한 콧바람을 쐬던 콧바람 도령은
1: 난다고요.
0: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
1: 진짜 어떡해요 우리 도련님.
4: 설마 미세먼지 때문에?
0: 그래 미세먼지.
4: 근데 누나 응? 미세먼지가 뭐야? 미세먼지가 뭔데?
0: 그러니까 먼지 같은 건데.
4: 아이 먼지는 코털이 걸러주잖아.
0: 그렇지. 그니까. 아 그래 홍순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0: 산토령 때문이야. 그럼 미세먼지는 뭔지, 콧바람 도령은 또 왜 쓰러졌는지 지금부터 알려주지.
1: 아, 좋다. 아, 좋다.
2: 콧물이 콧물이 콧물이 콧물이
3: 자, 오늘은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다. 바로 미세먼지.
2: 미세먼지?
3: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는 아주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가 않지.
4: 얼마나 작습니까?
3: 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자,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게 바로 머리카락을 확대한 것이다.
4: 오.
3: 미세먼지는 이 머리카락보다 이만큼이나 작고, 초미세먼지는 이만큼이나 이렇게 작지.
5: 머리카락보다 작은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3: 우리 코털군대는 나약하지 않다.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단 하나의 미세먼지도 놓치지 않는다. 알았노?
2: 네!
6: 우린 그날부터 쉬지 않고 미세먼지를 감시했어.
7: 미세.
8: 어, 몸속여의 출발합니다. 이 깃발을 보고 잘 따라 웃어요.
7: 미세.

0: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라? 주문 동굴 앞에 두고 다가다니는 설망 작동! 작동!
1: 어, 멈추세요. 이제는 저만 따라오세요.
2: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0: 동물 미세, 작동!
1: 어, 모두 피해!
3: 우린 너무 작아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지. 이제 진정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2: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4: 어떡해요?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갔잖아요.
5: 어떡해, 어떡해.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6: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폐. 미세먼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폐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 결국 이렇게 쌓이게 돼. 폐 속의 미세먼지는 염증을 일으켜 다양한 폐 질환이 생기게 된단다.
5: 어떡해, 어떡해.
6: 이게 다가 아니야. 폐 속에 있는 미세먼지는 폐 속 혈관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 구석 퍼지게 되지.
2: 미세, 미세, 미세, 미세.
3: 이곳은 혈관. 앞으로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하게 될 길이 될 거예요.
7: 미세먼지 때문에 혈관벽에 상처가

0: 풀리고 이 상처에는 다시 피떡이 생기는데 이 피떡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심장을 멈추기도 하고 또 뇌의 혈관을 막기도 하지. 미세먼지가 오래 쌓이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1: 미세먼지는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든단다. 꼭 명심하도록.
2: 미세먼지 무섭다.
3: 나 이제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절대로 안 나갈 거야.
2: 그래, 이제 잘 알았지?
3: 응. 근데 콧바람 도령은 어떻게 됐어? 혹시 설마 병에 걸려서? 아!
2: 아니야, 다행히 병이 다 나았다고 해.
4: 하늘 천따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을.
5: 아유, 대련님. 응? 아, 이렇게 앉아서 글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콧바람 좀 쐬고 막 놀고 그러세요.
4: 뭐라고? 너는 내가 미세먼지 잔뜩 마셔서 병 걸려가지고 죽어야지 네 속이 시원하겠느냐?
5: 아유, 마스크 쓰면 되죠, 요 마스크.
4: 마스크? 무슨 마스크?
5: 에휴, KF80 마스크를 쓰면 돼요, 도련님. 요게 미세먼지 80%를 막아준대요.
4: 어, 그래?
5: 야, 얼른 써.
4: 그럼 써야지. 써야지.
6: 콧바람 도령은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사용해서 병도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았대.
4: 아이고, 좋다.
3: 나도 이제부터는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갈 거야.
2: 그래.
6: 자, 얼굴에 마스크를 착 밀착하고.
3: 또 잊지 말아야 할 건 마스크는 일회용.
2: 그래, 귀여운 내 동생.
6: 그럼 누나가 이 미세먼지 딱지 줄 줄 알았지?
3: 아, 나 진짜 누나가 아니면 이거.
6: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로운지 맞추면 줄게.
3: 아, 좋아.
6: 친구들도 맞춰봐.
2: 미세먼지 작아.
3: 코로 들어오지.
2: 뱃속 미세먼지.
3: 염증이 생겨.
2: 혈관 미세먼지.
3: 피떡이 생겨.
2: 우와, 잘한다.
3: 똑똑똑.
2: 그럼 계속해볼까? 피떡 생기면
3: 심장이 스톱.
2: 뇌미세먼지.
3: 치매가 생겨.
2: 미세먼지 막자.
3: 마스크를 써요.
2: 우와. 자.
3: 우와, 미세먼지.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3: 한 콘센트에 너무

0: 가지.
1: 호빵이에게 귀여운 동생 호떡이가 태어났어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말도 잘하고 누나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2: 호빵이와
3: 호떡이의
1: 빵떡 트리링. 호떡아 같이 해야지. 다시 하나 둘 빵떡 트리링. 오늘은 호떡이랑 반짝반짝 예쁜 슬라임을 만들 거예요. 오늘 슬라임 재료는 반짝이는 구슬과
2: 호떡아 뭐 하는 거야?
3: 응? 나 지금 슬라임 재료 모으는 거야.
2: 슬라임 재료?
3: 호딱지가 말랑말랑해서 슬라임 재료를 딱이잖아. 벌써 이만큼이나 모았어. 근데 모자란 것 같아서 더 모으려.
2: 호떡아 안 돼.
3: 아 왜? 나 슬라임 재료 모을 거란 말이야.
2: 슬라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알려주신 동화 기억 안 나?
3: 할아버지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동화? 기억 안 나.
2: 그래 좋아. 그러면은 누나가 알려줄게.
3: 좋아 좋아.

0: 어느 마을에 코파유라는 아이가 살았지. 코파유는
1: 코딱지다. 코딱지 제일 좋아. 코딱지 모여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0: 코파유는 코딱지를 여기저기 묻히고 튕기고 다녔지. 나나나나나. 지난번에 먹던 껌 여기다 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1: 그거 내 코딱지인데.

0: 내 코딱지 탈이 어떠냐?
1: 너 거기다 그렇게 코를 파대던 코파이오는 어느 날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
2: 병? 병? 코파이오가 병에 왜 걸린 거야? 아, 코파이오가 병에 왜 걸린 거야?
1: 그게 코딱지 때문인 것 같은데?
2: 코딱지? 코딱지 때문에 왜? 코딱지 때문에 왜 그러는 건데?
1: 아, 그렇지!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 필요한 건 바로?
2: 바로?
1: 짠!
2: 어? 그게 어디 있었지? 와, 왜 여기서 나와?
1: 코딱지 딱지야. 코딱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가 궁금할 땐 호기심 딱지를 이렇게 찍으라고 했어. 누구세요?
3: 나는 코파요의 코 속에 사는 코털 장군이다. 아이고.

0: 많이 다치셨나 봐.
1: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2: 고파요의 코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3: 그날도 우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지.
4: 건머리 건머리 하! 건머리 건머리 하!
5: 자, 오늘도 우리 코파요 몸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
4: 불사한다!
3: 오늘의 작전을 설명하겠다.
5: 북부터 먼저 치우고!
6: 네, 장군!
3: 우리 코 속은 수많은 코털과 콧물이 나오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도 먼지와 세균 같은 적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먼지와 세균은 먼저 코털이 잡고
5: 콧물로 꼼짝 못하게 한 다음
4: 코딱지로 만들 것이다.
5: 알았나?
6: 예, 네, 장군.
5: 그렇지.
6: 차차차 장군. 엄청난 먼지와 세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잘 지켰는데 코파유가 왜 병이 났어요?
1: 왜요? 왜요? 왜요? 왜요?
2: 아이 그게 그러니까
3: 세균 가득한 손가락으로 코를 팠기 때문이지.
4: 손가락!

0: 방청아!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 빨리!
1: 어? 안 되겠다! 일어나. 여기로 도망가자! 도망가자!
2: 세균들을 막아라!
0: 야! 도망가!
3: 어떻게

0: 세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나 싸움 못하는데 어떡해? 어떡해?
1: 걱정하지 마.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은 이 백혈구가 무찌르지.
2: 멋이지.
0: 세균들이 너무 세고.
3: 그렇게 코에 난 상처로 들어온 세균은 뇌까지 도착했어.
2: 오, 뇌구나!
4: 아, 놔. 코털장군이랑 백혈구는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뇌 보호막 작동!
2: 어, 그렇다고 우리가 못 들어갈 줄 알고. 야, 찔러!
0: 아, 아파! 아, 하지 마! 아프다고! 아, 제발 하지 마! 아야, 아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제발!
3: 그래서 코파염은 아주 아주 위험한 병 뇌수막염에 걸린 거야.
5: 뇌수막염?
6: 그래. 먼지와 죽은 세균이 굳은 코딱지. 이 코딱지를 손가락을 넣어 떼다 보면 이렇게 코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 이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심하면 뇌수막염에도 걸릴 수 있어. 코는 뇌와 가깝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상처가 나면 안 돼.
7: 코파요가 왜 병에 걸렸는지 잘 알겠지? 절대로 코파면 안 돼.
5: 어허, 코딱지를 파다가 세균에 감염되다니. 나 앞으로 코딱지 절대 안 팔 거야.
8: 그래, 이제 잘 알았지?
5: 근데 코파요는 어떻게 됐을까? 설마 혹시 병에 걸려서? 아!
8: 다행히 병이 다 나았다고 해.
5: 진짜?
8: 코파요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래서 코딱지를 안 파니까 병에도 안 걸린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지.
9: 오.
8: 코딱지를 손가락으로 파는 대신 휴지로 코를 풀거나 세수하며 물로 푸는 게 좋아. 이후 코파요는 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대.
5: 와! 코파요가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다.
8: 응.
5: 그럼 나도 세수할 때 물로 흥! 휴지로 흥! 코에 상처 안 나게 조심해서 풀 거야.
8: 그래, 그래. 귀여운 대동생. 그럼 누나가 이 코딱지 딱지. 줄 줄 알았지?
5: 아이, 진짜 누나 말 아니면 좀 확 그냥 막.
8: 코딱지를 왜 파면 안 되는지 맞추면 줄게.
5: 좋아, 좋아.
8: 친구들도 맞춰봐. 코딱지를 파면
5: 상처 날 수 있고
8: 코에 상처 나면
5: 세균 들어오고
8: 세균 들어오면
5: 병 걸릴 수 있어.
8: 우와, 잘한다.
5: 또.
8: 좋아, 계속해볼까? 코딱지 파지마
5: 휴지로 풀자.
8: 코딱지 파지마
5: 세수할 때 풀자.
8: 코딱지 안 파는
5: 건강한 습관. 잘하셨다.
8: 자,
5: 코딱지 딱지 받았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빅3는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현대차 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고 2025년까지 4년 연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판매 대수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넘어 토요타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많이 파는 것을 넘어 잘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벤츠는 1886년,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1937년에 시작했습니다. 한 세기 가까이 앞선 경쟁자들 사이에 1967년생 현대차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가 어떻게 세계 빅3에 올랐을까요?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 60년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자동차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품목일 겁니다. 내연차 기준으로 한 대의 부품 2만에서 3만 개가 들어가고요. 고용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철강, 전자, 화학, 물류로 파급이 번집니다.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죠. 많은 나라가 자동차 산업에 도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쌓고 소비자 신뢰를 얻고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벽을 넘은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 대수는 5만 대 미만, 도로 포장률은 20%, 기술도 자본도 도로도 없던 시절이죠. 정부는 자동차를 미래 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1962년 자동차 공업보호법으로 외국산 완성차와 부품 수입을 강하게 틀어막으면서 걸음마 단계 국내 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 모두 외국 모델을 가져와 조립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세 나라 자동차는 일본의 닛산 블루버드를 들여왔는데 특혜 의혹에 휘말려 1년도 못 가서 신진 자동차로 넘어갔습니다. 신진은 도요타와 손잡고 버스, 트럭, 승용차를 생산했습니다. 기아는 3륜 트럭으로 화물차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은 1967년 현대가 합류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1968년 미국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울산 공장에서 처음 만든 차가 코티나였습니다. 영국 아스팔트 기준으로 만든 코티나는 비포장이 대부분이던 국내 도로에서 자주 멈춰 섰습니다. 서스펜션과 차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현대는 계약상 설계를 바꿀 권한이 없었고요. 포드는 포장도로 위주로 운행하라는 답만 내놨습니다. 결국 코티나는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가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는 라이선스 조립 방식으로는 현지 시장에 맞춘 R&D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고유 모델 개발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포드와의 파트너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와 함께 나온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은 고유 모델 개발과 수출을 목표로 내걸었고요. 2000달러 이하 국민차 독자 개발과 국산화율 73%를 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 보호로 시간을 벌어주던 정책이 고유 모델과 수출을 밀어붙이는 단계로 바뀐 것입니다. 현대의 결단과 정부의 요구가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현대의 국민차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필요한 기술은 밖에서 사오되 조립과 양산은 직접 떠안는 것. 디자인은 폭스바겐 골프를 설계한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이탈리아에서 가져왔고 엔진과 변속기, 플랫폼 셋씨는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양산 전문가로는 영국의 조지 턴블을 영입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외부에서 사오지 않은 것이 통합 능력입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일본의 엔진, 영국의 양산 노하우를 하나로
완성차로 묶어내는 일. 한국 도로에서 버틸 내구성과 불량 없이 수만 대를 찍어내는 양산 공정은 사올 수 없는 역량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4년 10월 토리노 모토쇼에 시제차 포니가 공개됩니다. 개발 착수 1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1975년 12월 울산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됐고 이듬해 출고됩니다. 출시 첫해 국내 승용차 시장의 40%를 넘겼고요. 부품 국산화율은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포니를 에콰도르에 수출합니다. 규모는 미미했지만 한국산 고유 모델의 첫 수출이었습니다. 이후 포니를 통해 확보한 생산 경험은 후속 모델의 개발과 수출 확대의 토대가 됐습니다. 포니의 산업적 의미는 진입 방식에 있습니다. 후발국은 대개 선진국 부품을 조립해 내수에 공급하거나 외국 모델을 상표만 바꿔달았습니다. 현대는 핵심 기술을 도입은 하되 양산과 설계를 내부화했고 처음부터 수출을 전제로 차를 설계했습니다. 조립국에서 설계국으로 내수에서 수출 산업으로 포니가 규정한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진입 경로 그 자체였습니다. 신진을 이은 세한은 GM 기반의 제미니를, 기아는 마스다 기술의 브리사를 내놓았지만 둘 다 라이센스 생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 전체를 조망해보면 기아의 라인업이 훨씬 다채롭고 막강했습니다. 타이탄 트럭으로 화물 시장을 쥐었고요. 인수한 아세아 광주 공장에서는 중형 세단과 버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반면 동아자동차는 고속버스를 비롯한 대형 상용차와 특장차 부문을 전담했습니다. 이 동아자동차가 훗날 우리가 아는 쌍용자동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이 구도를 덮쳤습니다.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신군부의 1980년 8월 1차 통합 조치는 현대와 세한을 합쳐 승용차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한 지분 절반을 쥔 GM과 현대의 협상이 틀어지면서 1981년 2월 228 조치는 절충안으로 바뀝니다. 승용차는 현대와 세한이 나눠 맡고 기아는 손을 떼고 소형 트럭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기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종합 카메이커였던 기아의 상용차만 남았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아가 꺼내든 카드가 봉고였습니다. 1981년 말 출시된 디젤 봉고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둡니다. 승합차와 트럭을 합쳐 첫 3년 동안 12만 대가 팔렸습니다. 당시에는 봉고가 기아를 살렸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기아가 승용차 시장에 복귀한 건 1986년이 되어서였고요. 그 첫 차가 프라이드였습니다. 세한 자동차를 인수하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대우는 르망과 경차 티코를 내놓으면서 현대 기아와 함께 국내 빅3의 한 축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티코는 당시 최초의 본격 경차 열풍을 일으키면서 국민 경차로 불렸습니다. 대우는 1993년 세계 경영을 선언하고 동유럽과 아시아로 공격적으로 나아갔지만 외환 위기 이후 무너졌고 결국 GM에 인수됐습니다. 삼성도 1995년 자동차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니산 기술을 들여온 SM5는 호평은 받았지만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로열티 부담을 아는 채 외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2000년 르노에 넘어갔습니다. 무려 4조 원대의 부실이 남았고 천여 개 협력 부품사가 연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잘 보여줍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시장은 여러 업체가 함께 성장하기에는 크지 않았죠. 결국 시장 개방과 위기를 거치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아 중심 체제는 그 결과입니다. 외환위기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위기 속에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1998년 12월 부도난 기아 자동차를 인수한 것입니다. 포드와 삼성까지 참여한 국제 입찰 끝에 현대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현대는 양사에 흩어져 있던 20개가 넘는 플랫폼을 7개 수준으로 통합했습니다. 차체와 부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원가가 낮아졌고요. 확보된 자원은 품질 개선과 연구개발에 재투자됐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혁신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규모를 갖춘 현대 앞에 남은 과제는 품질과 브랜드였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1999년 미국 시장에 도입한 10년 10만 마일 보증입니다. 업계 표준이 보통 3년 안팎이던 시절에 그 3배가 넘는 조건이었습니다. 품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보증 비용만으로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는 마케팅을 넘어 품질 혁신을 강제하는 어떤 내부 장치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는 처음으로 토요타를 앞섰습니다. 품질을 입증한 다음 단계는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규모와 품질을 갖춘 현대가 이제 브랜드의 벽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름하여 BH, 벤츠 헌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네시스로 나왔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벤츠와 BMW가 주도하던 후륜구동 고급 세단 시장에서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경쟁 차종을 들여와 분해하고 뜯어보고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포니 시절 선진 기술을 배우고 내재화했던 방식이 이번에는 최고급 세단을 향했습니다. 약 4년 5억 달러를 들인 끝에 2008년 제네시스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네시스는 한국 자동차 최초로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됩니다. 현대차가 이제 품질을 넘어 상품성과 브랜드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기아는 약간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인수 직후 기아는 적자보다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05년 외부 진단은 기아를 정체성도 차별성도 의욕도 없는 브랜드라고 평가했습니다. 답은 디자인이었습니다. 2006년 아우디 폭스바겐 출신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서 이 호랑이 코라고 불리는 전면 그릴을 브랜드의 얼굴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K5가 등장합니다. 국제 디자인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처음으로 같은 급의 소나타를 디자인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가 품질과 프리미엄으로 올라섰다면 기아는 디자인으로 자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UV와 제네시스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차 전환 흐름에 올라타며 2021년 이후 4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제품을 다변화하며 현대차 그룹은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꾸준히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순위가 아니라 산업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동화는 자동차 부품 구성부터 경쟁력의 원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모터와 배터리로 대체되고 차의 가치는 점점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도 바뀌었습니다. 60년 동안 쫓던 토요타와 폭스바겐 대신 이제는 테슬라와 BYD와 같은 업체와 겨뤄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EV6는 한국 자동차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를 만들며 축적한 제조, 제어 기술은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된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토대는 여전히 제조 역량입니다. 2025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자동차 산업 육성에 도전했지만 독자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탑3 완성자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유일합니다. 그 바탕에는 연구 개발과 기술 축적 그리고 현장에서 품질을 만들어낸 수많은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체 엔진을 개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에 도전하며 기술과 브랜드의 벽을 넘으려 했던 집념이 이 성과를 내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쌀 철강 산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자세마다 그립을 잡는 방법,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켓은 크게 헤드, 넥, 그리고 그립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그립은 라켓의 손잡이 혹은 라켓을 잡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립의 종류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립의 종류에는 포핸드, 백핸드, 그리고 발리, 서브, 스매시까지 그립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립을 알려드리기 전 기본 용어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그립을 잡으실 때는 대부분 너클과 힐패드라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그립을 많이 잡으세요. 이제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방법이 아닌 저만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FN과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제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핸드란 자신이 사용하는 두 손을 이용하여서 한 손으로 치는 공을 의미하는데요. 오른손잡이에게는 오른손,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을 사용하여 한 손으로 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포핸드는 공을 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로크로 처음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 포핸드를 가장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라켓을 먼저 바닥에 놓으시고요. 손바닥을 앞으로 내민 뒤 그대로 무릎을 앉아 들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잡았을 때가 가장 기본 포핸드로 많이 쓰이는 그립이세요. 근데 상대방과 공을 칠 때 라켓을 바닥에 놓고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밑에 쪽을 보시면 라켓의 각이 8개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이 라켓 각을 보시고 가운데 두 줄을 기점으로 잡고 포핸드는 오른손으로 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한 칸 각 옆으로 가서 손바닥에 V자를 그대로 라켓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에 V자가 라켓 면에 정확히 보인다면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립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립을 잡으실 때 잘못 잡는 부분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 잘못 잡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자,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라켓 위로 올라와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잡게 되면 손가락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라켓을 놓칠 확률이 있어 손바닥에도 무리가 많이 되고 손목에도 무리가 많이 오겠죠. 자, 두 번째, 손가락과 검지 사이를 띄우지 않고 일자로 잡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잡으시면 손바닥에 라켓 그립이 다 붙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공을 칠 때는 그립이 손바닥 안에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립을 잡을 때 V자를 갈고리 모양을 연상시켜 항상 검지와 중지 사이를 살짝 끼워드리라고 이야기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백핸드를 한번 설명해드릴 텐데요. 백핸드란 포핸드와 달리 네트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두 손의 반대 방향을 이용하여 공을 치는 방법을 이야기드립니다. 아무래도 안에서 바깥으로 어깨가 회전하며 구사하기 때문에 힘이 포핸드에 비어 덜 실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른손과 왼손 투핸드를 이용한다면 오른손이 충분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왼손으로 포핸드를 친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면 힘이 충분히 실리기 때문에 체중을 이용하여 공을 치시면 됩니다. 자, 백핸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포핸드를 아까 쉬운 방법으로 배웠을 때 가운데 기준 오른쪽 한 칸으로 가셨죠. 자, 오른손잡이라면 백핸드는 이제 왼손으로 치기 때문에 가운데 기준 왼쪽 한 칸 각이 펴져 있는 곳에 손에 V자를 그려 잡아준 뒤 투핸드를 구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왼손도 V자를 맞춰 똑같은 각에 손을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핸드, 왓핸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두 손으로 공을 칠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의 포핸드에 비해 힘이 조금 덜 실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다리 힘과

체중을 이용하면 포핸드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게 공을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립을 쉽게 잡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주 사용손이 오른손이신 분들께서는 이쪽이 포핸드, 이쪽이 백핸드겠죠. 하지만 주 사용손이 내가 왼손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포핸드, 이쪽이 백핸드가 될 수 있어요. 포핸드와 백핸드는 자신이 사용하는 주 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처음 배우실 때 자신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를 꼭 인지하고 처음 알려드리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방금까지 저와 함께 백핸드 그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이제는 발리를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발리 그립은 되게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 우리 방금 배웠던 백핸드 그립에서 왼손만 한번 떼어볼까요? 자, 이 상태가 되면 그립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검지를 살짝 올려 손과 그립에 틈을 없애 손을 밀착시켜준다면 발리 그립이 바로 완성이 되시는데요. 발리 그립으로 서브, 스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립이 정말 많으세요. 자, 슬라이스도 나중에 하시게 되실 텐데 그때도 발리 그립을 이용하여서 이제 슬라이스와 서브 다 구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는 이 그립을 기억해 주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브,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그립을 또 포핸드로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방금 배웠던 발리 그립을 잡고 서브를 넣으시는 게 가장 대중적이고 이 그립은 컨티넨탈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자, 컨티넨탈 그립에서 우리 그립을 살짝 밑으로 쥔다면 라켓 끝에 받는 힘이 많아져서 서브를 조금 세게 넣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이제 서브를 배우는 입장이다 라고 하시면 그냥 기본적이게 방금 배웠던 발리 그립을 이용하여 서브를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방금까지 서비스 그립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 스매싱 그립이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 놀랍게도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냥 서브 그립에서 스매싱도 치면 됩니다. 이제 치는 방법에 따라서 스매싱과 서브가 조금 나뉘는데요. 서브는 밑에서 위로 올릴 때 던지는 힘을 이용하고 스매싱은 위에서 아래로 꽂아 공을 끝낸다는 방법으로 조금 차이가 있으세요. 자, 우리 방금 배웠던 발리 그립, 그리고 서브, 스매시 이렇게 그립이 세 가지가 똑같은데요. 포핸드와 백핸드 이 두 가지만 외울 수 있다면 그립 돌리는 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포핸드는 내가 주가 되는 손, 한 손으로 치는 손으로 의미하며 가운데 기준, 오른쪽 한 칸으로 손을 돌려 그립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백핸드는 가운데 기준, 내가 쓰지 않는 반대쪽 손, 쪽 한 칸으로 이용하여 두 손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 발리와 서브와 스매시는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떼어내어 주가 된 손으로 검지를 살짝 더 올려 손과 그립을 밀착하여 스윙하시는 게 바로 발리, 서브, 스매시 그립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그립과 그립을 잡는 종류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테니스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그립 배운 거를 잘 보시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배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테니스를 한번 배워볼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는 포핸드, 공을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럼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윤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린 식물 그림이 너무 간단해서 아쉬우셨다면 오늘 그릴 해바라기 그림, 모두 좋아하는 금전운의 상징, 예쁜 꽃이 그립니다.

특히 금전운의 상징이라서 가게나 가정에도 많이 걸려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직접 그려서 집에 걸어두시거나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신다면 더 뜻깊은 그림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함께 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저희 필요한 색은 초록색, 황토색, 주황색, 노란색, 고동색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셉그린색이에요. 다른 거는 비슷한 황토색, 주황색, 노란색, 고동색 비슷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둥근 붓, 종이, 종이 팔레트, 걸레, 물통 이렇게 있습니다. 물 적당히 묻혀주시고 걸레로 닦으신 다음에 붓이 이렇게 탱탱한 느낌 정도만 붓에 고동색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약간 왼쪽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두 송이 아까 보셨다시피 두 송이 그릴 건데 두 송이가 다 들어가려면 하나는 약간 옆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꽉 채워서 칠해줍니다. 붓 깨끗이 빠시고요. 이 고동색이 완전히 마르고 나면 노란색으로 꽃잎을 그려줄 거예요. 해바라기 꽃잎 노란색이죠. 제가 먼저 여기 작은 데다가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노란색으로 그냥 한색으로만 그려도 예쁘지만 저희 좀더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란색을 묻히고 끝에다가 살짝 황토색을 묻혀줄 거예요. 그러고 누르면서 꽃잎을 그려주면 두 가지 색깔이 섞이는 게 보이시나요?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몇번 연습해 보시고 바로 여기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묻히시고 황토색 끝쪽에만 살짝 묻힌 다음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땡기면서 요 방향으로 꽃잎을 그려줍니다. 조금 귀찮아도 매번 노란색과 황토색을 묻혀서 그려주세요. 보시면 제가 간격을 조금씩 띄워서 하고 있죠. 너무 붙여서 그리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띄어서 하고 있고요. 이 정도 그렸는데 보시면 제가 오른손잡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캔버스 돌려서 편하게 바깥쪽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다 돌리셨나요? 이번에 요 이제 빈틈 사이를 또 다시 꽃잎으로 메꿀 건데 똑같이 황토색으로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황토색보다는 주황색을 한번 살짝 섞어볼게요. 아까처럼 노란색 묻히시고 충분히 묻혀주세요. 끝에 주황색 살짝. 주황색은 조금 많이 튀어가지고 아까 황토색보다는 조금 묻혀주는 게더 좋아요. 여기 빈틈 사이, 두 가지 빈틈 사이에

살짝 고동색과 노란색, 황토색 섞으셔서 원과 이파리 부분이 조금씩 겹치게 맞물리게 다시 덮어주세요. 어두운 고동색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칠해줄게요. 이 상태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아까 이 옆에 칠했던 노란색, 황토색 다시 조금 붓긋에 듬뿍 발라서 가운데 이 꽃술 부분 그린 거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바라기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 옆에 작은 해바라기 빠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주제가 되는 큰 아이기 때문에 옆에 부주제가 되는 작은 해바라기를 그릴 건데 똑같이 그리다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려주면 그림이 풍성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얘는 동그란 느낌으로 그려볼까요?

아까 말한 대로 노란색하고 황토색 섞어서 터치가 조금 거칠게 남아도 괜찮거든요. 또 나름 유화 같은 느낌도 들고 좋아요. 아크릴이 생각보다 좀 투명한 면이 가끔 있어요. 가끔이라기보단 있어요. 그래서 마르면 살짝 이렇게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덧칠해주면 좋아요. 꽃을 노란색에 다시 돌려서 이렇게 꽃 두 송이 그렸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줄기를 그릴 건데 줄기 그릴 초록색 짜볼게요. 제가 아까 말한 샙그린색이에요.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물감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선을 그을 때 끊어지거든요. 좀 충분히 항상 붙여주시고 저희 보시면 여기 하단부에 중간쯤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선을 꽃에서 요 점까지 선을 그어줄게요. 이어주고 작은 꽃도 한번 이어줄게요.

위에는 조금 얇고 밑에는 두꺼우면 더 좋아요. 이렇게 줄기를 그리셨다면 이제 이파리를 그려야겠죠. 이파리. 보통 이파리를 줄기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줄기선을 따라서 45도 각도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서 보통 피

그래서 저희도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어주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작은 이파리로. 근데 이거 그리면서 지금, 해바라기 이파리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그리지? 하실 거예요. 네, 이제 요건 중심축을 잡은 거. 잎에서 잎맥 축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축을 기준으로 옆으로 살을 붙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선 가시 붙이듯이 촘촘한 생선 가시라고나 할까?

이렇게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금전운 해바라기 완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색을 붓 하나에 묻혀서 그리면 진짜 누구나 화가처럼 멋지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꽃잎을 그릴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있어 보이는 팀이죠. 다음 시간은 저희가 핑크 해변, 푸른 바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보기만 해도 휴가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색깔 아닌가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그리러 떠나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흉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역이 어떤 책인가를 좀 잠시 말씀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역은 역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서삼경의 하나인 유교경전입니다. 삼경이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그래서 역경은 유교경전 중에 하나인데 유교경전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 대우를 받습니다. 동시에 역경은 점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책이면서 동시에 유교의 최고 경전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독특하지요? 점치는 책인데 유교의 최고 경전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주역의 탄생 과정을 아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은나라의 점인들이 정립한 책입니다. 은나라는 점인은 점치는 관료입니다. 관료. 은나라에서는 점치는 사람이 이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나라는 점인들이 통치하는 점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인 중에 최고로 점을 잘 치는 사람, 점괘를 제일 잘 보는 사람이 은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은나라 왕이 여러 점인을 거느리고 통치하던 점의 왕국이 은나라였습니다. 그 은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경에 정립된 책이 주역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립이 되었느냐? 그 은나라는 점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점괘풀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친 결과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맞는 점은 다음에 참고하기 위해서 보관했고 틀린 점은 하나씩 버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노력을 점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했습니다. 대를 이어가며 수천 년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것이 주역입니다. 그럼 뭐냐? 주역에 담겨 있는 말씀, 주역에는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요. 주역에 담겨 있는 말씀은 수천 년간 점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수천 년간 수십, 수만 번, 수백만 번 점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은 말씀들이 있다는 게 놀랍지요. 그럼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입니다.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에 관한 점을 칠 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들어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다. 주역 또는 역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이 핵심인데 역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다. 그러면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은 우리 인간 세상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인간 세상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겠지요.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나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다산 같은 분이 그렇게 열심히 주역을 탐독하신 것입니다. 주역에는 인간 세상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는가 그 법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그 가죽끈이 세 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또 읽고 또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남기신 것이지요. 이렇게 이 주역은 점치는 과정에서 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저절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주역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주역이 이제 3000년 전에 정립이 되었는데 그 이 수천 년간 대를 이어가며 이 주역을 관리했던 점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문장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문장이 완성되냐? 한글을 쓰는 우리 한국인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한글에는 토씨와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주역은 갑골문을 통해서 정립이 된 것입니다. 갑골문 사진 한번 보시죠. 이 갑골문 사진은 역사책에서 한두 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거북의 등딱지에 그 갑골문은 그림입니다. 그림 문자를 새겨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골문은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아도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쳤는데 이 글자는 이번에 실현이 안 됐네. 이 글자는 이번에 틀렸네. 그러면 이 글자 뺍니다. 그 한 글자 뺍니다. 남은 것만으로도 문장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점을 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 정립이 되었고, 그러면 이 주역이 파악한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역이 파악한 이 세상에는 길흉이 70대 30%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기륜과 흉운이 70대 30%의 비율로 존재한다. 우리 인생에서 맑게 개인 날이 70이고 흐린 날이 30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루고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흉운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흐린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맑게 개인 날이 70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흐린 날을 한탄하다가 맑게 개인 날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흉운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인데, 그럼 흉운은 왜 존재하냐? 아, 흉운이 왜 존재할까? 그 이유가 주역의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아, 흉운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하다는 정,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정하다 할 때 정입니다. 이것은 정절을 지킨다고 할 때 정입니다. 이 정이 무엇이냐? 정은 올곧고 굳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곧고 굳센 마음을 지키는 태도. 이 번역, 이 해석이 잘 안 돼서 저는 정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요. 최근에 좋은 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정한 태도입니다. 주역에는 흉운이 왜 존재한다고 나오느냐? 정한 사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흉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에 흉운이 없다면 약삭빠른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이 복을 모두 가져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가져갈 복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흉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흉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삭빠른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에이, 이 일은 잘 안 되나 보다. 괴롭기만 한데 아, 나 갈래 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정한 사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운, 복을, 복과 기운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세상에 왜 이 기운이 70이고 흉운이 30이

이냐? 기운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고 기운을 가져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정한 사람들이 기운과 복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흉운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 주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예, 그런데 의외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의외로 이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어서 운이 강한 것인데, 이 마음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리고 겸허한 것을 이롭게 하며,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고 겸허한 쪽으로 흐르며,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하고 겸허한 것에 복을 주며,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허한 것을 좋아한다. 보십시오. 이 주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조차도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허한 것, 비어 있는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약자를 해치려드는 하늘과 귀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은 가득 찬 것에서 덜어내서 비어 있는 것을 채워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해치려고 드는 하늘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신가요? 이안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주인공은 항상 약자입니다. 주인공보다 더 강한 악당이 있어서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모든 영화와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PD나 제작자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 약자를 돕고자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공을 약자로 설정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도 이 은연중 무의식적으로 이 이치를 알고 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은 약자를 돕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역은 가득 찬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귀신조차도 가득 찬 것을 해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한 바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간절한 바람 하나로 내 마음이 온통 가득 차게 되면 그때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미워하고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간절함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낙천 자막으로 나가죠. 즐길락의 하늘천입니다. 하늘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나의 노력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꼭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비슷한 것이 이루어지지만 꼭 내가 바라는 형태가 아니라 하늘이 바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이, 나의 간절한 노력이 무언가를 이루겠지만 그것은 꼭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늘의 바람을 나는 즐기겠다. 이게 낙천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득바득하지 않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쉽게 일을 잘 이룹니다. 의외로 쉽게 일을 이루는 사람이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동시에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운이 좋아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1969년에 달 착륙을 보지 못한 저한텐 처음 목격할 인간의 다른 천체 착륙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흥분되죠.
1: 달 착륙 실황을 직접 본 사람은 이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질 거라네요.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를 시작하죠. 인간이 달 표면에 다녀온 뒤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 착륙 계획은 다시 진행되고 있죠.
2: 이번엔 달 표면에 착륙한 다음 그곳에 쭉 머물 거예요.
1: 달 표면에 지속 가능한 기지를 세우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주 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주 비행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미션 성공은 수천 명이 무대 뒤에서 구슬땀을 흘린 결과죠. 그런 엔지니어 한 분을 만나볼까요? 여성이 달로 가는 첫 번째 미션의 엔지니어죠. 오리온은 우주 비행사들을 달로 태워주고 데려올 우주선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21일이나 생활할 수 있는 우주선을 설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죠.
2: 전 아르테미스 계획의 보건과 의료기술을 맡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익힌 전문기술을 활용해서 승무원 모듈과 기계선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계한 우주선에서 승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오리온 승무원 캡슐입니다.
3: 우와, 정말 근사한데요? 멋져요.
1: 오리온 우주선 캡슐과 똑같은 모형입니다. 아폴로 계획 때 사용했던 우주선보다 훨씬 더 커졌죠. 우주비행사 4명이 타기 때문에 공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3: 우주비행사들이 이걸 타고 21일이나 생활한다고요? 그걸
2: 네.
3: 목표로 설계하신
2: 4명이
3: 거죠?
2: 4명이 21일간 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발사일에 맞춰서 세팅이 된 상태고요.
3: 그렇군요.
2: 상상해보세요. 우린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륙하죠. 순조롭게 우주로 나온 다음엔 좌석들을 한쪽으로 치워요. 훨씬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생활 공간, 임무 수행 공간도 넓어지게요.
1: 달에 지속 가능한 유인 기지를 건설하는 미 항공우주국의 프로그램 이름은 아르테미스입니다. 1차 미션, 아르테미스 1호는 시험 비행이죠. 무인 우주선이 달에 갔다가 귀환합니다. 2차 미션, 아르테미스 2호는 유인 우주선이 달 궤도를 돌고 귀환하죠. 귀환한 다음 승무원들은 어떻게 나가나요?
2: 나갈 때는 측면 해치를 사용해요. 네. 바다에 착륙하는 게 이상적인데 그럼 군인들로 꾸려진 회수팀이 출동해서 우주선의 승무원들을 데려와요.
1: 다음 미션은 아르테미스 3호인데 미니 우주정거장인 달의 관문 루나 게이트웨이를 달 궤도에 설치합니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표면 유인 미션의 발판 역할을 하죠. 그 후 아르테미스 3호는 루나 게이트웨이에 승무원을 보내고 우주비행사 2명이 달 착륙선으로 달 표면에 내려갑니다.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여자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을 걷게 되죠.

0: 이 여자 비행사들 중 한 명이 그 일을 맡아 우주 탐사의 역사에 남을 거라고 합니다.
1: 그때 제가 느낄 엄청난 자부심은 생각만 해도 벅차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죠. 지금도 그때를 상상하면 눈물이 글썽거리거든요.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데 동참하는 건 제게 꿈을 이루는 일이에요.
0: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다녀오고 반세기 이상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가 그걸 지켜봤고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많죠.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곧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폴로 계획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달 표면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기지도 건설할 예정이죠. 아르테미스 우주선이 차례로 발진할 때마다 달 거주의 꿈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1: 미션을 거듭하며 장래의 우주 탐사에 필요한 기술과 문제 해결법을 알게 될 거예요. 화성 같은 곳에 인간을 보낼 때 필요한 지식들을 축적하겠죠.
0: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건 먼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위해 다른 천체에서 생활하는 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1: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지만 전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예전엔 달 궤도에 사람을 보내고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도 꿈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걸 이루고 달에 착륙했죠. 달에 살고 화성에 가는 것도 지금은 SF 영화 같지만 결국 현실이 될 거예요.
0: 곧이어 말로만 듣던 그곳을 방문합니다.
2: 우와...
3: 여기입니다.
0: 여기가 달의 마법이 펼쳐지는 곳이죠.
3: 네.
0: 달 표면에 다녀온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경쟁에만 매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월석도 가져왔죠. 지구의 하나뿐인 천연 위성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그 월석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죠.
4: 좋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달 샘플 실험실입니다.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가져온 월석 샘플들이 여기 보관돼 있죠. 여섯 번에 걸쳐 가져온 샘플을 관리하고 외부 연구시설로 보낼 때는 필요한 처리를 해요. 존슨 우주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죠.
0: 대단한 곳이네요. 어디부터 둘러보면 좋을까요?
4: 저기 라이언 옆에.
0: 네?
4: 아폴로 11호 캐비닛이 있네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0: 안녕하세요.
3: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마지막으로 채취한 샘플 보여드릴까요?
0: 우와, 맙소사. 신기하네요.
3: 바로 이 샘플을 이용해 달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그마 바다에 덮여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들이 가져온 월석 샘플들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월석이 이겁니다.
0: 이래서 월석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게 중요하군요. 엄청나게 많은 걸 알려주기 때문에요. 아폴로 계획의 달 착륙은 6번. 우주비행사들은 월석 382kg을 가져왔죠.
4: 우주비행사들이 귀환할 때도 전 여기서 근무했어요. 달로 떠나고 샘플을 갖고 돌아온 우주비행사들을 매일같이 만났죠. 나사엔 활기가 넘쳤고요.
0: 1971년 아폴로 15호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과 데이비드 스콧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5: Oh boy, I think we might have ourselves something close to the north side.
0: 우주비행사들이 찾아낸 사장함은 달이 생겨난 직후에 형성됐죠.
5: What a beauty. That is really a beauty.
0: 이 암석은 이제 제네시스 록, 즉 태초의 바위로 불립니다.
3: 아폴로 11호의 월석은 추측을 하면서도 증명은 못하던 가설 하나를 증명해줬죠.
0: 어떤 가설인데요?
3: 이 월석은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 마그마의 바다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달이 형성되던 때부터 존재했고요.
0: 달의 기원에 관한 가설 중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건 45억 년 전에 거대 천체와 지구가 충돌했다는 주장입니다. 거대 충돌로 생긴 파편들이 우주로 튀어나갔죠. 파편들은 결국 하나로 뭉쳐졌고 달이 생겨났습니다. 자그마한 암석 샘플 하나도 현대 과학 기술을 만나면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죠.
4: 요즘은 CT 스캐닝이라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CT 스캐닝은 암석이 어떤 종류인지 알려줍니다.

0: 주죠. 과거에 남석을 부숴야 종류를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부수지 않고도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내요.
1: 이 실험실의 명물은 또 있습니다. 월석 보관용 금고죠.
2: 어우, 맙소사. 문이 엄청 두꺼워요.
3: 4,000kg이 넘죠.
2: 4,000kg 문이라고요? 우와. 우와.
3: 여기입니다.
2: 달의 마법이 펼쳐지는 곳이네요.
3: 네, 처리 안 한 샘플을 보관하는 곳이죠.
1: 이 금고에는 10만 개가 넘는 월석 샘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중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빌려갔던 월석도 많죠. 라이언, 앤드리아,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월석도 볼 수 있을까요?
3: 그럼요, 저쪽에 있어요.
0: 따라오세요, 여기에요.
1: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소중한 실험실입니다. 이 케빈 인센은 인류가 사상 처음으로 외계 천체에서 가져온 암석 샘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 멋지네요. 아폴로 계획의 달 착륙 6번은 모두 적도 부근에 내려가 암석을 채취했습니다. 달 표면에 지속 가능한 기지를 짓기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은 지금껏 제대로 탐사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월석을 채취할 예정이죠. 이번엔 어떤 흥미로운 발견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곧이어 달에 착륙할 첫 여성이 될지도 모르는 우주비행사를 만나봅니다.
0: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바라고 꿈꾸던 일을 진짜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1980년대부터 나사 우주비행사들은 저지구 궤도로 가는 훈련만 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달 표면에 가기 위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여성 우주인을 최초로 달에 보낼 예정인데 달 혹은 화성에 갈지도 모를 후보를 만나볼까요?
4: On the launching site was the world's first woman astronaut, Valentina Tereshkova.
0: 어릴 때 세계 최초의 여자 우주 비행사 테레시코바의 전기를 읽고 독후감을 썼어요. 전기의 주인공처럼 분장을 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는 과제였죠.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자라면서 점점 많은 걸 배웠고 우주 캠프도 다녔죠. 우주 왕복선 발사도 지켜보러 갔고요. 전 어릴 때부터 우주비행사가 꿈이었어요.
1: 제스민 모벨리는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다음엔 미 해병대에 들어가 150회가 넘게 전투 임무를 완수했죠. 하지만 제스민의 인생에서 제일 짜릿했던 순간은 아마 나사의 22기 우주비행사 후보생으로 뽑혔을 때일 겁니다.
0: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바라고 꿈꾸던 일을 진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각오한 일이기도 했죠.
1: 우주비행사는 각종 임무를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중성부력 실험실 임무죠. 이곳에서 우주인들은 우주유영 훈련을 합니다.
0: 중성부력 실험실에서 그라운드 IV 업무를 해왔어요. 그라운드 IV는 우주유영을 하는 승무원과의 통신을 맡은 우주비행사를 가리키죠. 통제센터와의 의사소통도 중계해야 하고요. 승무원 두 명이 동시에 우주유영을 하는 상황도 훈련 중입니다. 중성부력 실험실에 승무원 두 명이 들어가서요. 우주유영 내내 통신을 담당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1: 제스민 모벨리는 나사에 선발된 최초의 이란계 미국인 우주비행사이기도 합니다.
0: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곳에서 자랐어요. 중동 출신 페르시아인이라는 게 유별나지 않았죠. 그냥 친구들이 모르는 언어를 알아듣고 페르시아의 신년 축제 노루즈를

0: 새는 정도였죠. 크게 의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달라졌죠. 우주비행사 후보로 선발된 뒤 저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준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우주비행사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도 말했대요. 제스민처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분들 덕분에 달라졌죠.
1: 제스민은 달에 착륙하는 첫 여성 우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까요?
0: 물론 그 제안을 거절할 리는 없죠.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테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혀 아니냐가 아니죠. 누가 가느냐가 아니에요. 미션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저희 우주비행사들은 그중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달에 누가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물론 가게 되면 좋겠지만요.
1: 그래도 달에 가는 꿈을 자주 꾸기는 한다네요. 달 표면에 서서 40만 킬로미터 가까이 떨어져 있는 지구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0: 여러 우주인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달에 가거나 우주에 나가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바꿔놓는 경험이래요. 지구가 끝없이 넓은 우주 속 작은 행성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게다가 지구의 주위를 도는 천체에 내려서 그 땅을 걸어다니면 그런 사실들이 제 세계관에 뿌리를 내릴 테고요.
1: 곧이어 나사가 어떤 우주 탐사를 준비 중인지 궁금하면 휴스턴 우주센터로 가보면 되죠. 나사가 달로 돌아가기로 했다니 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나사 존슨 우주센터의 공식 방문객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곳 휴스턴 우주센터는 나사가 하는 일을 대중에 알리죠. 들어가 볼까요? 우주 탐사 많이 하라고요?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첫 번째 달 착륙 순간의 흥분은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휴스턴 우주센터에 오시면 그 과정을 생생하게 돌아볼 수 있죠. 우주 탐사의 미래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은 유인 화성 탐사를 현 단계의 최종 목표로 보죠.
2: 저희는 모든 세대한테 우주 탐사의 경이로움을 알리고 싶어요.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분은 4살이든 90살이든 상관없이 우주 탐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1: 케이시, 여기 전시된 건 뭐죠?
2: 지금 보고 계신 건 오리온 우주선의 연구용 모형이에요. 방문객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달과 화성, 그 너머로도 갈 우주선이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걸 보고 저쪽으로 걸어가면 발사 순간을 체험해보는 시뮬레이터도 있죠.
1: 살짝 들여다볼까요? 오리온 승무원들이 지금 뭐라는 거죠?
2: 자유시간인 것 같네요. 과일 몇 개가 둥둥 떠다니는 게 재미있죠? 우주 비행사들한테는 특식일 거예요. 이쪽 승무원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하나 봐요. 시스템 점검 중일 수도 있죠. 오리온의 선장은 이분인데 터치스크린을 조작 중이네요. 우주 탐사 임무를 위해 우주에 나간 승무원들도 가끔은 이렇게 긴장을 풀어야죠. 지금은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휴스턴 우주센터에는 우주 탐사 관련 프로젝트를 체험하는 사흘에서 닷새 기간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주센터 대학이란 프로그램이죠.
2: 처음엔 중학교 과정만 있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추가됐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죠.
1: 휴스턴 우주센터는 방문객과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다양한 영감을 받고 우주 탐사 분야에서 각자가 공헌할 방법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2: 누구나 우주 탐사 미션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우주 산업엔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우주 비행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과학자,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회계사, 변호사, 의사도 필요해요. 재료과학자랑 영양학자도 필요하죠.
1: 케이시, 아르테미스 계획을 떠올릴 때 개인

0: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점은 뭔가요?
1: 제 개인적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이 흥분되는 이유는 꼭 동참하고 싶어서예요.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는 순간 제가 뭘 했는지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정말이지 가슴 뛰는 시간이잖아요.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나사에서 일하며 진짜 커다란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미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죠. 전 가족한테 우주선 발사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 아들도 직접 발사를 보고 인생이 바뀌면 좋겠어요. 그 애가 자라서 우주 탐사와 관련된 일을 했으면 싶거든요. 정말로 특별한 일이니까요.
0: 아폴로 계획 때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죠. 1960년대 우주 탐사 분야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백인 남자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이후 우주 탐사는 꾸준히 발전했죠. 기술도 발전했고 인적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1: 정말로 기쁜 점은 오늘날의 나사에 정말이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남녀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홍색 머리 직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죠. 겉모습이나 인종, 민족적 배경이 주는 편견에서 벗어나 그 일에 필요한 재능이 있냐로 판단하니까요.
2: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기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지혜를 가져올 테니까요. 그럼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게 될 테고요. 미 해병대에서 복무할 때 전 다른 나라 군대와 훈련을 많이 해봤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자신과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부터 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해요. 비슷한 점이 다른 점보다 많구나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를 어느 정도 낙관하죠. 온 지구가 한 팀이 되면 정말 멋질 거예요.
0: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 우주 탐사 역시 한 단계 더 발전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죠.
3: Hedo, 용룡이 나라샤. 지미,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6: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6: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6: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7: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7: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7: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6: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7: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6: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7: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6: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7: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6: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우선 제가 우주 그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냄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돌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갈색 유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0: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1: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안녕하는 세계 악당 여러분. 요즘 악당일이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냠냠시티에 답이 있습니다. 신들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의 돌 레시피 스톤. 신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음식에 알맞은 냠냠 카드를 넣으면 와우! 엿! 슈퍼 도시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으면 짜잔! 신들처럼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악당 여러분,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거의 다 찍었는데, 야, 빨리 안 일어나.
1: 레오 박사님, 이걸 왜 하는 거예요?
0: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찾게 해야지.
2: 에?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다 찾으면 우리 계획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방해되겠지. 슈퍼잭에겐 말이야.
2: 슈퍼잭이요?
0: 악당들이 모은 레시피 스톤을 내가 한 번에 모두 다 가르칠까거든. 그렇게 되면
3: 네? 그럼 냠냠시티가 위험해지잖아요.
4: 그래서 레시피 스톤이 악당들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들보다 1초라도 먼저 찾아야 해요.
3: 하지만 레시피 스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4: 걱정 말아요. 히어로 협회에서 분석한 결과 레시피 스톤은 작지만 특수한 냠냠 파장을 내뿜어요. 슈퍼워치의 위치를 전송해줄게요.
3: 어? 좋았어! 지금 바로 출동이다!
4: 아, 잠깐, 잭! 여기서 변신할 거예요?
3: 아, 참! 아니요.
4: 명심해요, 슈퍼잭. 히어로는 정체를 잘 숨겨야 해요. 만약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키면 히어로 포인트가 크게 감점될 거예요.
3: 걱정 마세요. 아직 제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5: 뭘 몰라?
3: 프로기! 언제부터 있어?
5: 잭! 너 뭔가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던데?
3: 혼잣말이야. 날씨 좋다.
5: 수상해. 떨리는 목소리. 뭔가 숨긴 듯한 자세. 흔들리는 눈동자.
3: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5: 잭! 역시 넌! 위기에 빠진 우리의 잭!
3: 그게 있잖아.
5: 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모른 척 해줄게. 있잖아, 선물은 청소도구가 좋아. 슈퍼잭,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으러 가야지.

달리는 기차라니 너무 힘들어. 이상한데.

0: 뭔가 불안한데. 마천! 프로기 생일 선물!
1: 역시 소문대로 보청이야, 미군.
0: 누구세요?
1: 나는 악당계의 조각미남 매드매드다!
0: 아잉?
1: 방금 내 헤어스타일 보고 비웃었지?
0: 안 그랬는데.
1: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왕년의 장발머리와 넘치는 힘을 되찾아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빨리 레시피 스톤을 내놔!
0: 너 악당이구나! 절대 못 줘!
1: 줘야만 할걸? 왜냐하면 내가 냠냠시티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거든!
0: 이럴 수가! 비겁하게!
1: 셋셀 동안 내놓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누르겠다! 하나! 둘! 셋! 이게 왜 어울리는 건지!
2: 검사관머리님! 어?
3: 주문하신 콩두유 나왔습니다.
1: 폭탄 리모컨은 어디다 뒀더라.
0: 이 악당 녀석!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받아라!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 좀 막히군. 이제 악당의 왕이 될 시간이다. 야호! 아우, 신경질나. 왜 안 되는 거야?
0: 찾았다, 매두매두!
1: 아니, 어떻게 찾았지?
3: 복숭아머리님! 진동배를 가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0: 매두매두, 레시피 스톤을 내놔!
1: 아우, 지겨운 녀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어림없지?
1: 쫓아오지 마!

0: 거냐? 어허라, 시민들을 이용해야겠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초강력 젤리빔을 보여주겠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아!
1: 어?
0: 내 레시피 스톤.
1: 어?

0: 슈퍼제 레벨업!
1: 무궁화 꽃이!
0: 이야!
1: 되었습니다! 에이, 힘이 떨어졌네. 뭘 하려는 거야?
0: 더위 탈출 서비스! 으! 자!
1: 잠깐만! 내 소중한 머리카락들! 풍성한 머리카락이야!
2: 성공이야, 슈퍼제!
3: 역시 슈퍼히어로는 힘들어.
4: 응?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0: 아, 아이, 깜짝이야! 당연히 프로기 네 생일 선물 준비하느라.
4: 으이그, 은근히 다정하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짜잔! 시금치로 만든 웰빙 푸딩! 이거 먹고 힘 좀 내봐.
0: 시금치 덕분에 정말 싫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5: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더 브레이크!
1: 그만! 멈춰! 어? 다이노 실드 안에서 싸움을 해? 대체 왜들 이러는 거니?
2: 루시오는 규칙을 조금 어겼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이민이 의심을 하더니 멋대로 싸움을 걸었고요.
3: 뭐야, 배틀을 하라고 부추긴 건 너잖아.
1: 제이민,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라는 건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다이노 실드 안에선 배틀이 금지라는 거 알 텐데.
3: 맞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4: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1: 잘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니?
4: 그렇죠.
3: 하지만 앞으로도 널 계속 지켜볼 거야. 다이노 슈트! 변신!
2: 새 공룡이 나타났네. 그럼 나중에 봐, 루시오.
4: 그래.
1: 조심히 다니렴.
4: 이모, 아니, 소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1: 우선 그 다이노워치를 잘 간수하렴.
4: 이 시계를요?
1: 그건 평범한 장비가 아니야. 네 퀀텀 다이노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거든. 변신도 기술도 모두 그 워치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단다.
4: 어?
1: 차차 이해하게 될 거야. 새 게임이 시작될 것 같구나.
4: 잠깐만요. 로라 소장님! 다이노 워치라. 근데 이제 어디서 중요해지?

0: 안 올렸어. 지금쯤 엄청 화가 났겠지? 고마워. 나중에 봐. 어? 루시우? 왜 아직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늘부터. 어?
1: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0: 뭐? 가족이랑 안 살아? 아님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도?
1: 여기선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0: 방법이 있지. 어서 날 따라와. 야호!
1: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여긴 어디야?
0: 갈 데가 없다면서. 나만 믿어.
1: 설마 여기 너희 집은 아니지?
0: 우리 집 맞아. 그리고 앞으로 넌 여기서 지내면 돼.
2: 제나, 너 창고에 있어?
0: 제이민?
3: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창고는 또 왜 갖고?
0: 아, 별거 아니야. 금방 올라갈게. 잠깐만 기다려.
1: 왜 제이민이 여기 있어?
0: 응? 내 쌍둥이 오빠거든.
1: 뭐? 쌍둥이라고?
0: 쉬, 목소리 낮춰. 오빠한테 들키면 넌 끝장이야. 어때? 여기 괜찮지? 꽤 넓기도 하고. 야호! 예! 로드

0: 이만 쉬어. 그리고 내일은 나랑 같이 학교에 가자. 선생님께 전화 갔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럼 잘 자.
1: 그래, 내일 보자. 엄청나게 긴 하루였어.
2: 뭐 하는 거야, 제나? 빨리 와.
0: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자.

0: 지금 몇 시지?
1: 어? 어 뭐야? 어? 시각이잖아! 안녕, 얘들아!
2: 안녕!
3: 안녕!
2: 여기 너무 좁아, 루시오!
1: 안 돼! 안에 들어가 있어!
2: 제이민!
1: 안녕, 제이민! 좋은 아침!
4: 다이노스터 규칙 제9조. 공공장소에서는 퀀텀 다이노를 워치 안에 넣어둔다.
1: 그렇지. 워치 안에. 근데 어떻게... 됐다! 고마워, 친구.
4: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
1: 안녕, 대사.
5: 그래, 안녕.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2: 루시오, 여기야. 내 옆에 앉아.
1: 제나? 너도 같은 반이야?
2: 그래, 맞아. 그것보다 처음부터 너처럼 잘 싸우는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 레벨이 오르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질 거야.
1: 그래? 잠깐, 레벨? 그게 무슨 소리야?
2: 너 확실히 신입이 맞구나. 여기, 이거 보이지?
1: 우와, 이게 다 뭐야?
2: 멋지지? 공룡을 구하거나 다이노 배틀에서 이기면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어. 넌 스피드가 엄청 높네.
1: 내가 좀 빠르긴 하지, 확실히.
6: 소문 들었어? 신입 다이노스터가 들어왔다던데. 그게 너였나 보네.
1: 스티븐?
6: 잘 나가는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갓 들어온 신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반갑다, 귀여운 신입.
2: 절대 넘어가지 마. 다른 다이노스터의 임무를 가로채서 경험치를 독차지하려는 녀석이거든. 완전 비겁하지.
1: 스티븐 답긴 하네.
6: 너희 방금 내 험담했지?
2: 들었어?
6: 너는 못 참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1: 제나, 어떻게 좀 해봐.
2: 그래, 좋아. 경기장에서 결판을 내자. 루시오가 딱 5분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대.
1: 내가?
6: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인데 마침 잘 됐네.
1: 정말 못 살아.
2: 야호!
7: 루시오!
2: 루시오, 절대 지지 마.
6: 그럼 준비됐어?
1: 난 정말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스티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6: 네 걱정이나 하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야!
1: 그래,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6: 너한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줄게.
1: 다쳐도 나 원망하게 없기다.
6: 덤비기나 하라고.
1: 좋아, 렛츠킥. 스티븐, 괜찮아?
6: 뭐야, 공격

0: 잘했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1: 아, 미안해. 다시 해보자.
0: 아, 아이, 머리야.
2: 장난해? 대체 뭐 하는 거야?
1: 스티븐, 이제 공격해도 돼?
0: 그럼. 덤벼. 좋았어. 레터 킥. 메야메야 스티즈. 놀랐지? 메야메야 더블 스윙! 이번엔 안 통해! 렛츠고! 메야메야 콩 스트라이크!
3: 루시오! 여기에!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1: 좋아, 한번 해볼게! 렛츠고! 샵!
0: 신입치곤 제법인데!
1: 렛츠고!
0: 메야! 이거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그럴 리가.
2: 루시오, 대단해. 최고였어.
4: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2: 어?

0: 시계탑의 도깨비불.
1: 어떻게 또 빠져나간 거야? 골든 AI, 이번 패배 원인을 분석해줘. 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2: 네, 주인님. 월드우즈 본부는 망가졌지만 대신 맥스의 슈퍼박스가 슈퍼윙스를 돕고 있습니다.
1: 그 말은 맥스의 슈퍼박스가 녀석들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2: 맞습니다. 게다가 슈퍼박스에서 나오는 슈퍼윙스 볼이 명예 홍보대사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맞서 싸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1: 맥스를 여기로 데려와야겠어. 골든 AI, 베티가 만든 것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게임을 준비해.
2: 알겠습니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드리죠.
1: 거기 딱 기다려, 맥스.
3: 나도 베티의 게임 속 세상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다음엔 나도 꼭 데려가줘.
4: 장담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겪어보고 나면 다신 그런 말 못할 거야.
5: 그래, 맞아. 우린 게임 속에 평생 갇히는 줄 알았다고. 어?
6: 호기, 아리, 도움이 필요해.
5: 오빠, 무슨 일이야?
6: 미넨 시내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도깨비불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얘들아, 빨리 와서 도와줘.
4: 알았어, 금방 그쪽으로 갈게.
3: 얘들아, 꽉 잡아. 독일 민헨으로 지금 바로 출발!
7: 어? 어? 이 이상한 불을 어떻게 꺼야 하지? 어? 또 사라졌잖아. 난 최고의 소방관인데 어떻게 이걸 못 끌 수가 있지? 믿을 수가 없어. 어? 얘들아!
5: 루니!
7: 너희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4: 안녕, 루니. 오랜만이야.
5: 오빠, 도깨비불은 어디에 있어?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데.
3: 그런 게 진짜 있다고? 말도 안 돼.
7: 어? 저기 봐!
3: 으아! 이럴 수가. 정말 도깨비 불이 있잖아.
8: 이번엔 반드시 불을 끄고 말 거야.
7: 으아! 불이다, 피해!
9: 뭐야, 이건 도깨비 불이잖아.
7: 도와줘!
4: 조심해!
10: 고마워, 호기.
4: 다들 괜찮아?
5: 머리에 불이 붙었어!
4: 머리에 뭐가 붙어? 불이잖아! 내 머리에 불이 붙었어!
8: 진정해, 호기. 내가 바로 꺼줄게. 슈퍼 물대포 스프레이 액션!
5: 어떡하지? 불이 계속 안 꺼져!
4: 잠깐! 하나도 안 뜨거운데?
7: 어? 그게 무슨 소리야?
4: 어? 이거 홀...

0: 홀로그램이라고?
1: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럼 홀로그램을 없앨 방법이 필요하겠네. 오빠, 홀로그램 불을 어떻게 끄는지 알아?
0: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떡하지?
2: 걱정하지 마. 완벽한 도구가 있으니까.

0: 잡았다!
1: 우와! 이거 완전 최고인데?
2: 이제 홀로그램 불꽃들을 한 번에 없앨 수 있을 거야.
3: 좋았어. 지금부터 도시 곳곳에 퍼져있는 도깨비불을 싹 다 정리해보자고.
0: 그러자! 맥스랑 나는 앞 도로에 있는 도깨비불을 책임지고 없앨게. 너희는 지붕 위에 있는 도깨비불을 맡아.
3: 알았어. 이따 보자.
0: 야! 우와, 이 레이저 총 진짜 좋은데?
3: 게다가 아주 재밌어. 어? 조심해! 뭐야? 불이 커져버렸잖아. 아리, 동시에 공격하자.
0: 좋았어. 레이저 총 맥시멈 파워.
3: 됐어. 역시 우리 남매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0: 남매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자고. 홀로그램 레이저 총 발사!
2: 꼭 비디오 게임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재밌다! 야호! 퓽퓽! 오호! 도깨비 불이 늘어나고 있어!
0: 나한테 맡겨! 홀로그램 레이저 총 발사! 어?
2: 우와! 와! 고마워, 호기!
0: 얘들아!
3: 동쪽 도깨비 불은 깨끗이 정리했어.
0: 남매 파워를 최대로 발휘했지. 잘했어. 이쪽 도로도 정리됐어. 그럼 다음은 어디야?
4: 저쪽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건가?
2: 우와, 이거 정말 게임 같은데. 게임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잖아.
3: 누가 미넨을 이런 게임으로 만든 거지?
0: 아직은 모르지. 응? 하지만 이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알게 될 거야. 가보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4: 이건 그냥 홀로그램이에요. 진짜 불이 아니라고요.
0: 어? 저 친구는 왜 안 피하지?
5: 저게 뭘까?
0: 저기 말이야.
4: 호기!
0: 미안해, 겁지려던 건 아니었어.
5: 괜찮아, 좀 놀랐을 뿐인데 뭘. 난 타냐야.
6: 안녕, 타냐. 만나서 반가워.
5: 나도 만나서 반가워.
0: 근데 타냐,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
5: 난 매일 글로켄슈필 시계탑을 보러 오거든. 근데 오늘은 꼭대기에서 이상한 빛이 나고 있었어.
6: 이상한 빛이라고?
0: 지금은 안 보이는데?
5: 기다려봐. 곧 나타날 거야. 어? 봐! 저기 보이지?
4: 도깨비불이 시계탑 꼭대기에서 시작된 거였구나.
2: 내가 탑 내부를 조사해볼게.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함정이 가득해.
3: 내가 직접 꼭대기에 가서 확인해볼게. 뭔가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5: 안쪽에 계단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어.

0: 걸어서 올라가면 돼.
1: 어서 올라가보자.
0: 좋았어, 아리.
2: 출동!
0: 맥스, 금방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3: 나만 두고 간다고?
4: 우와, 이게 뭐지?
0: 이건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추야.
4: 왜 양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야?
0: 이 추가 움직여야 시계 전체가 작동하거든.
1: 우리가 추를 멈춰볼까?
0: 어? 안 돼. 하지 마. 이걸 멈추면 시계 바늘도 멈추게 돼. 탑을 망가뜨리지 말아줘. 나한텐 아주 소중한 곳이거든.
1: 알았어. 그럼 시계 추를 건드리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겠네.
2: 근데 움직임이 빠른데?
4: 대신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해. 타이밍만 제대로 맞추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모두 준비해. 다냐는 나랑 같이 가.
2: 하나, 둘, 슈퍼 윙스. 여기까지 무사히 오다니 제법인데.
5: 골든보이?
2: 그랬나야.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0: 어쩌지? 시계추가 여러 개로 늘어났어.
6: 게다가 추마다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이 모두 달라.
1: 상황이 어려워졌어.
4: 진짜 시계추는 하나뿐이야. 나머지는 홀로그램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다들 집중해. 하나, 둘, 셋, 출발!
7: 시계탑의 도깨비불.
1: 시계추가 많아도 너무 많아. 저걸 다 어떻게 통과하지?
4: 진짜 시계추는 하나뿐이야. 나머지는 홀로그램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다들 집중해. 하나, 둘, 셋, 출발!
1: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와!
4: 이 레이저총으로 홀로그램 시계추를 없앨 수 있어.
2: 전속력으로 날면서 쏘자. 난 오른쪽을 맡을게.
1: 왼쪽은 나한테 맡겨.
4: 그럼 난 가운데.
0: 우와,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슈퍼윙.
4: 저게 진짜야. 저걸 피해가야 해.
2: 이 시계추 날 좋아하나 봐. 손을 안 놔주네.
1: 내가 도와줄게.
2: 고마워, 아리.
0: 우와, 시계추를 멈추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어. 정말 대단해.
6: 계속 올라가자. 시간이 없어.
4: 우와, 여기 엄청나게 복잡한데.
1: 자세히 보면 톱니바퀴들이 전부 연결돼 있어. 하나가 움직이면 전부 같이 움직이는 거지.
6: 내가 좀 볼게. 출구는 저쪽이야. 나만 믿고 뒤를 따라와. 이번엔 이제 출발해.
4: 알았어.
2: 잘했어, 아리. 이번에는

0: 거지? 와, 너무 빨라!
1: 안돼! 큰일 날 뻔했네. 슈퍼윙스, 다들 괜찮아?
0: 괜찮아.
1: 우리 영영 갇히는 거야?
2: 핀볼 게임기 속 구슬이 된 기분이야.
1: 진정해 얘들아.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생각해야 해. 그거야! 방법이 생각났어! 톱니바퀴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저 사각판은 매번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0: 그럼 톱니바퀴를 잘 피하면서 저 사각판을 밟고 점프한다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1: 우선 이 스프링 매트로 점프해. 그 다음 저 사각판들을 밟으면 출구로 나갈 수 있을 거야.
3: 좋은데? 해보자! 다냐 말 잘 들었지?
0: 내가 먼저 갈게. 성공이야!
3: 잘했어, 루니! 우리 차례야! 가자! 됐어!
0: 다냐!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어.
1: 고마워.
3: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가자.
1: 서둘러. 시간이 별로 없어.
0: 이건 또 뭐지?
2: 인형이 엄청 많네. 저 뒤에 있는 문까지 인형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나 봐.
1: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4: 걱정 마.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 정각에만 움직일 수 있거든.
1: 기사들 모기를 조심해. 트럼펫은 건드리지 마. 엄청 크게 울릴 테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페어 드럼이야.
3: 응? 나 먼저 갈게. 무사히 잘 통과했어. 고마워, 타냐.
1: 천만에. 그럼 계속 올라가자. 서둘러야 해.
2: 드디어 꼭대기층에 도착했어. 저기 봐. 저게 바로 도깨비불을 만든 홀로그램 발사기인가 봐.
1: 그럼 저 기계를 멈추게 하면 다 끝나는 거지?
0: 우선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1: 타냐, 여기서 기다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4: 알았어.
2: 기계가 갑자기 켜졌어!
5: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대단해. 하지만 이 마지막 스테이지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최대한 전력 발사!
2: 불꽃이 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레이저총으로 맞서자!
5: 그 정도 힘으로 내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거대 홀로그램 불꽃탄 발사!
1: 불꽃 속에 갇혔어.
2: 반응이 사라지고 있어. 고마워. 뭐지? 잠깐만.
1: 때려줘. 다냐, 이 인형들 왜 이러는 거야? 모르겠어. 아직 움직일 리가 없는데 시간이 안 됐거든.
5: 인형들이랑 신나게 춤추고 놀아. 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갈게. 잘 있어.
2: 골든보이, 어디 가는 거야?
6: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얘들아, 내 말 들려? 무슨 일 있어? 제발 대답 좀 해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어? 계단으론 못 올라가니까.

0: 벽을 타고 올라가자. 어? 또 홀로그램 함정인가? 야, 홀로그램이 아니잖아. 무너져.
1: 골든 AI가 네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그냥 웃기기만 하잖아.
0: 골든보이, 친구들이 구하러 오기 전에 날 풀어주는 게 좋을 거야.
1: 네 친구들은 지금 춤추느라 바빠. 널 구할 시간이 없다고. 이제 내 진짜 계획을 보여주지.

0: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어지러워서 못 날겠어!
1: 거기! 섀도우 스피닝! 잡았다!
2: 괜찮아?
3: 너무 어지러워. 골든보이를 못 잡아서 아쉽네. 어? 시계탑 지붕에 저게 뭐지? 탑에서 로켓이 발사됐어. 골든보이가 타고 있을 거야.
2: 맥스, 저 로켓을 추적해줘. 골든보이의 계획을 알아내야 해. 맥스? 맥스? 맥스?
4: 이건 맥스의 레이저 총인데?
3: 어우, 설마 골든보이한테 잡혀간 거야?
0: 도와줘! 도와줘!
2: 맥스를 빨리 구해야 해!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골든보이! 멈춰! 맥스를 놔줘!
5: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지! 내 주먹 맛이나 보라고!
2: 고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휴, 위로 올라오니까 춥네.
1: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이제 블루키산 정상에 거의 다 왔어.
2: 오, 정말 운이 따라준다면 전설 속의 빅탐을 볼 수 있을 텐데.
3: 산만한 배에 털이 수북하고 퍼즐 좋아한다는 그 털복숭이 괴물 말이야. 치는 순진하기도 하지.
4: 냠!
1: 방금 뭐였지?
4: 냠!
5: 빅톰이야!
4: 냠냠! 내 뱃속에 누구야?
6: 뱃속에? 잠깐! 지금 누가 사라졌어?
1: 모두 자기 숫자를 외쳐보자.
0: 1, 2, 3.
4: 냠!
1: 5, 6, 7, 8, 9, 10.
0: 4가 없어! 사라진 건 4야!
3: 4를 먹었나 봐!
4: 냠, 냠! 잘했어!
7: 4야, 너 괜찮은 거야?
8: 괜찮아, 고마워. 빅톰 뱃속은 정말 따뜻하고 포근했어. 빅톰이 어디 갔지?
4: 나 찾아봐라.
1: 게임 시작. 다스버치 찾으러 간다.
3: 와, 멋져. 눈이 정말 부드럽다.
4: 야.
3: 와.
4: 냠, 냠. 내 뱃속에 누구야?
3: 그, 안 돼. 어디 있니?
9: 내가 잡아먹혔어. 원래는 꾸였는데 빅터미네 블록들을 와구와구 먹어버렸어.
3: 몇 개나?
9: 모르겠어. 눈을 감고 있었거든.
3: 아, 알겠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자, 원래는 9였는데 블록 몇 개가 잡아먹혔어. 그러곤 3이 남았잖아. 그렇다면 9 빼기
4: 냠은?
9: 바로 3!
3: 그럼 몇 개가 사라진 거지? 이쪽으로 와봐, 3! 야! 하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다! 이만큼이 사라진 거였어. 9 빼기 6은 바로 3. 6이 빅톰 뱃속에 있겠네.
4: 냠냠, 잘했어.
10: 다시 돌아오니 좋네. 다른 애들은 어딨어?
6: 어플럭 썰맨!
4: 냠, 냠, 냠!
1: 모두 꼭 붙어있어. 겁내지 말고.
2: 너희는 왜 그러고 있어? 왜 가만히... 어, 눈사람이 돼버렸어!
4: 냠, 냠! 내 뱃속에 누구야?
7: 너무 쉬운데? 진짜 1, 2, 3, 4가 있겠지.
4: 틀렸어. 걔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어.
7: 모두 하나가 되었다면 몇이 된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바로?
4: 냠!
10: 우리 눈블록을 하나씩 더해보자. 1, 2, 3, 4.
1: 1, 2, 3, 4, 5, 6, 7, 8, 9, 10. 눈블록 10개.
10: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바로 10. 빅톰 뱃속에는 10이 있겠네.
4: 냠냠, 잘했어.
3: 바깥은 너무 추워. 빅톰 뱃속은 따뜻한데 말이야.
1: 눈이 멈출 때까지 네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될까?
4: 당연하지. 너도 내 뱃속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야!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0: 어? 어느 집 개가 이렇게 짖는 거죠? 이 친구인가 본데요?
1: 안녕.
0: 와, 너 진짜 귀엽다.
2: 저리 가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3: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다고 짖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다고 짖고.
0: 이렇게 짖는 게 일과래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가정집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뭘까요?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 파리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주인공이 사는 동네로 출동한 제작진. 아이들이 계속 드나들던 이 건물의 비밀부터 파헤쳐봐야겠죠.
4: 정체가 뭐지? 강아지 모형도 있고.
0: 실례합니다. 어, 너무 조용한데요?
5: 와, 카페인가? 애견 카페인가? 근데 강아지 한 마리도 없네.
0: 저희 그 인형 말고 아무도 안 계세요?
2: 절 부르셨나요?
0: 이야, 어, 덩치부터 남다른데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마당에 살까 열심히 지저분해서.
6: 네네네, 맞아요. 파리.
5: 파리예요, 이름이?
6: 네, 파리.
5: 오, 이국적인 이름. 프랑스 파리야? 파리 안녕.
0: Bonjour, 파리? 마당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른데요?
5: 파리는 어떻게 해서 키운 게 되신 거예요?
6: 어,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파양끌 보고 제가 데리고 오게 됐는데, 어, 저도 이제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함께 지내려고 성격을 먼저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천상 여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점점 변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처음 본 손님들이나 뭐 강아지들한테 달려드는 거.
5: 여기는 그러면 카페예요?
6: 아니요, 강아지 미용실이에요. 저희가 1층은 카페처럼 꾸며놓고 2층은 미용실입니다.
0: 파리는 2층 미용실에서 지낸답니다.
6: 가세요.
5: 우와, 짖는 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0: 와, 손님이 많네요.
1: 유 두 아이 조심하셔야 돼요. 고고버거.
2: 침입자다!
0: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조심하세요. 아,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3: 몇 마리예요, 지금?
1: 지금 스무 아이고, 지금 뭐 선생님들 애기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23마리 정도 있습니다.
3: 23마리요?
1: 네. 어쩌다가 미용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라 조금 아픈 친구들도 있고 가슴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 좀 보내줘야 돼요.
0: 아유, 우리 친구는 좀 아픈 것 같은데.
1: 우리 친구는 16살 됐습니다.
3: 16이요?
1: 네. 제가 미용할 때 아기를 맡기고 미용 맡기고 안 데려가셨어요. 그때 2살 때요.
3: 2살 때요?
1: 네.
0: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보호자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 눈을 떼지 못했었대요. 어휴, 이 아이는 장난기가 넘치네요.
4: 야, 아빠
3: 없잖아. 이 뭐예요?
1: 얘는 물고기예요.
3: 왜 물고기예요?
1: 저희 횟집 가보시면 고기를 딱 건져서 도마 위에 올랐을 때 파닥파닥 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0: 어머어머, 정말 파닥파닥 그냥 쉬질 않네요.
5: 야호, 신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0: 물고기는 7개월 전에 전 보호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미용실에서 살게 됐대요.
3: 새내기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 계기가 있어요?
1: 제일 불편한 아이가 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파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편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가 뭐 변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0: 손님이 왔을 때가 제일 문제인데요. 손님이 입장하는 순간, 어머어머, 얘들아, 너는 환영 인사가 너무 격렬한 거 아니니? 파리야, 진정해.
1: 친구 안 돼.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고 오는 손님들, 강아지한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안 돼, 파리. 선생님, 거기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예. 네. 미안해요.
0: 이럴 땐 안전이 최우선. 파리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나 본데요.
1: 정 차려. 자, 점프. 가. 고!
0: 파리의 목적지는 목욕실. 손님한테 못 가게 격리하는 거죠. 아유, 파리야, 화났어?
1: 이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죠. 안 그랬었거든요. 손님들 오면 반겨주고 친구들이랑도 냄새 맡고 놀았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흥분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저희 전에 있었던 선생님도 이제 강아지를 한번 데리고 왔는데 마당에서 이렇게 노는데 뛰어가서 엉덩이를 물더라고요.
3: 엉덩이를 물었어요?
1: 네, 근데 다행히 털이었어가지고.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는데 되게 조심하죠. 근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더 예민하게 굴어서 애기가 같이 더 예민해지는 건지 걱정이에요.
0: 엄마가 일하는 동안은 파리랑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세상에, 이 아이는 정말 얌전하네요. 아유, 파리야, 너 엄마 기다리는 거야? 나도 밖에서 엄마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3: 파리가 저한테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어때요?
1: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냥 죄 짓는 것 같은 괜히 내가 데리고 와서 일하는 엄마라 일터에 있는 아이들이라 그게 늘 미안하죠. 근데 또 감사하게 보호자님들이 저희 아이들 상황을 아셔서 또 많이 보통 같으면 막 싫어요 막 이럴 텐데 안타까워 해주셔서 그게 또 감사하고.
0: 하루에 찾아오는 미용 손님만 최소 10팀. 낯선 사람과 개들이 오면 아무리 조용히 들어와도 바로 눈치.

0: 새는 파리. 아유, 손님이 오는 게 그렇게 싫어?
1: 왜 자꾸 오는 거야? 나가라니까!
0: 어휴, 이러다 문도 열겠어요. 파리야, 조용, 진정해.
2: 이모 알지? 파리씨? 이모. 파리, 이모.
3: 사람들이 와도 얘가 안정을 좀 찾고 편안하게 좀 있으면 좋겠죠. 응, 그리고 크니까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잖아요. 착하거든요, 근데. 응, 정말 나쁜 개는 없잖아요, 근데. 좀 안정을 찾고 편하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응.
0: 엄마가 일할 때 다른 아이들은 홀에서 쉬고 있는데요.
2: 아롱.
0: 갑자기 아롱이를 찾는 엄마.
4: 엄마, 저 불렀어요?
2: 투투대, 투투. 기침하면. 비가 오면 유독 더 심해져요, 기침이. 아이고. 이렇게 이 나이 많은 아이들은 여름 갑자기 더워질 때, 갑자기 추워질 때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금 신경 쓰려고 해요.
0: 10살이 넘은 노령견 아이들은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른대요.
2: 엄마가 밑에 있어서.
0: 아이고, 아유,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 눈을 뗄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2: 같은 공간에 같은 층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CCTV를 늘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들여다보는 횟수가 조금 적어지더라고요. 공간 층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같은 층에 뭐 여기다가 둬도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었을 수도 있었는데, 같은 층에 둬야 한 번이라도 더 만져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1: 근데 왜 나는 안 보러 와요? 심심하단 말이에요.
0: 아유, 파리야, 그만. 너 그러다 목 쉬겠다.
2: 파리, 목 안 아파? 가자, 들어가서 좀 자자.
0: 어이, 엄마 말은 잘 듣네.
2: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자십시오. 주무십시오. 자, 파리 꼭 자. 자고 있어, 이따 만나.
0: 파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조용한 방으로 보낸 건데요. 쉴 마음이 없어 보이는 파리.
1: 아, 쟤들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일단 좀 앉아볼까?
0: 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바로 반응하는 파리.
5: 잘 보고 자고 있어?
1: 엄마, 빨리 와요, 빨리.
0: 그래, 파리야, 피곤하지? 이제 좀 쉬자. 아휴, 쉴 수가 없네.
6: 휴식이 없게 되면 사람도 그렇지만 예민해지고 악순환에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돼요. 좌절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0: 왜 좌절감을 크게 느낄까요?
6: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왜 여기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나와서 확인도 해보고 싶고 짜증은 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표출되고 있어요. 내가 파리의 생활을 산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얌전히 있을 수 있겠어요?
0: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격리 후 3시간 만에 밖으로 나오는 파리. 엄마랑 외출하나 봐요.
2: 쉬하러 가자. 가자.
0: 1층 마당은 파리의 놀이터.
2: 쉬.
1: 아이고, 쉬하는데 부끄럽게 왜 자꾸 쫓아와요?
0: 파리가 보면 안 되는데. 파리야, 안 돼! 인기척을 느끼면 바로 반응하는 파리.
2: 안 그랬는데 미용실에서도 잘 지내고 했었는데 늘 다른 아이들만, 그리고 이제 아기가 막 흥분을 할 때는 작은 아이들을 먼저 안고, 이유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제가 해결을 못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죠.
1: 야호, 간식이다. 너무 맛있어요.
2: 맥반석 계란이.

0: 애교가 넘치네. 어휴, 귀여워라.
1: 파리가 10살이면 엄청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못 먹고 가는 아이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을 때 좋아하는 걸 좀 챙겨주자라는 느낌으로 파리. 왜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화를 내고 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화를 내고 잘할 수 있지? 안 할 수 있지? 얘기 좀 해봐. 할 수 있어? 화이팅!
0: 다행히 파리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죠? 엄마와 마당 위 줄은 5분 남짓, 하루에 서너 번 정도래요. 아이고, 물고기도 많이 심심한가 봐요. 물고 뜯고 난리가 났네요. 아, 귀엽긴 한데. 아, 야, 너 너무 물어 뜯는 거 아니니? 안 아프세요?
2: 아파요? 참는 거예요.
3: 왜요? 왜 참으세요?
2: 어쩔 수 없어요. 뭐 해도 계속 이렇게 해서.
3: 아, 매번 이럴 때마다 물고기 이렇게.
2: 아, 네, 맞아요.
4: 안 돼.
2: 왜 그래 진짜.
0: 발만 보면 이렇게 달려든대요. 말려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이러다 혼날 것 같은데. 물고기, 너 눈치 좀 챙겨. 도망가면 놀자는 줄 알고 더 신나게 쫓아다니는데요. 아유, 얘 어쩜 좋죠?
2: 왜 그래, 나한테.
0: 이갈이도 끝났다는데 종일 물고 뜯느라 바쁜 물고기. 왜 이럴까요?
5: 아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0: 24시간 놀잇감을 찾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달리기. 아유, 예뻐라.
1: 막 뭐 쓰레빠 물고 뛰는 것도 저희는 너무 귀여운데 여기서는 뭐 선생님들이나 저랑 넘어질 수도 있고 발을 쫓아다니니까 넘어지다가 또 다른 강아지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마.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저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그게 해소가 안 돼서 또 나빠질까, 안 좋아질까. 저 밝은 아이가 지짐도 없거든요. 4명, 5명이서 20마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한 아이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조금 보내줘야 조금 아프고 힘든 아이들도 조금 더 케어가 되고. 그래서 그게 가장 바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0: 다른 직원들도 틈날 때마다 물고기랑 놀아주는데요. 아, 근데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놀아줘도 되는 걸까요?
6: 대부분의 육체적인 놀이들은 흥분을 유발하죠. 그러면 그 안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흥분을 유발했다가도 흥분을 딱 낮추는 연습이나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지. 흥분을 유발한다고 놀이를 안 시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과각성 상태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 특정 자극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루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ADHD와 비슷한, 우리가 HSHA라고 하거든요. 하이퍼 센시티비티, 하이퍼 액티비티. 그쪽 진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0: 아이들이 흥분할까 봐 조용히 들어오는 손님. 단골이신가 봐요.
1: 모찌야, 잘 있었어?
7: 안녕!
1: 난 모찌야. 야, 선배님! 고기야, 선배님! 오늘 애기 살 뺀다 그러지 않았어요?
7: 아니에요.
1: 아니에요?
7: 예, 네, 행복한 몸무게.
1: 아, 행복한 몸무게? 우리 어머님한테 입양 간 아이. 아.
3: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지냈던 아이예요?
1: 1년을 넘게 있었어요. 꽤 오래 있었어요.
0: 미용실에서 평생 가족을 기다리던 모찌. 지금의 보호자에게 5년 전에 입양됐대요. 미국까지 갔으니 다신 못 만날 줄 알았는데 2년 전 보호자가 귀국하면서 모찌도 같이 돌아왔답니다.
1: 정말 설렜거든요. 다시 한국 와서 아기를 만나는데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근데 저희는 저희를 반가워하는 것보다 대면대면하고 저희를 잊어버리면 와, 얘 정말 잘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7: 원장님이 얘 보내실 때 엄청 우셨어요. 해외 유학이 처음이시고 하니까 엄청 울어갖고, 아, 덩달아 저희도 네, 너무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더 잘해야 되겠다.
1: 완전 반갑고요. 금액도 완전 반갑게 해드릴게요.

0: 네.
1: 다리도 똑같이.
0: 다리도 짧게 밀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다리 선 보이게 우리 뭐지 이쁜 다리가 드러나지 않게.
1: 오, 좀 까다로우시네요. 네. 행복한 가격이네요. 네.
2: 어머머, 어쩜 이렇게 얌전해? 모찌야, 기분 좋지?
0: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좋고, 아, 빨리 다 보내야겠다. 네, 더 들어요. 눈물, 저렇게 눈물 있던 아이가 눈물도 없어지고, 뭐가 이렇게 냄새도 바뀌고, 집이라는 힘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집. 우리가 아무리 해준다 그래도, 그래서 내 가족이, 새 가족이, 한 아이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2: 평생 가족을 만난 모찌처럼 이 아이들도 끝사랑을 만날 수 있겠죠?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들 새나기로 연락주세요.
3: 엄마, 이리 와서 좀 쉬어요.
2: 파리도 볼 겸 짬을 낸 엄마 보호자. 파리랑 누워있으면 피로가 사르르 풀리신대요. 파리야, 기분 좋지? 너도 좀 쉬어.
3: 야,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2: 엄마랑 있을 땐 순둥이네. 영업이 끝나도 엄마랑 직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 밥도 챙겨야죠.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밥을 챙겨 먹이는데요. 밥 먹을 땐 규칙이 있답니다. 싸움을 막기 위해서 캔넬에 분리 후 밥을 준대요. 파리야, 맛있어? 많이 먹어.
0: 가요,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꼭 와야 돼요. 내일도 만나요. 가요.
1: 다 갔어. 우리 시간이야.
2: 매일 저녁 엄마의 첫 일과는 노령견 아이들 케어.
0: 제가 가루약을 아예 못 먹어가지고요. 가루약으로 이렇게 해서 쇽.
2: 엄마랑 15년을 함께 산 팔봉이도 장 건강이 많이 안 좋대요.
0: 자, 미용. 홍.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지져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2: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 할 텐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대요.
0: 가자. 가자.
2: 종일 격리돼 있었던 파리가 유일하게 거리로 나오는 산책 시간.
0: 기분 좋아? 비가 오는데?
3: 엄마, 기분 최고예요.
0: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뭐 나오자마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랑 산책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 강아지 온다. 잠깐 숨어 있어야 돼. 큰일 났어. 강아지가 와.
3: 어? 왜 도망가지?
0: 싸움 지잖아요. 오! 딴 생각해, 파리야.
2: 엄마는 다른 개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어? 아까 그 친구 파리. 맞죠?
0: 괜찮아,
3: 아, 잠깐만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나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0: 안 돼, 안 돼.
2: 혹시 사고가 날까봐 아무도 없는 밤에만 산책을 나오는 건데요. 파리야, 얼른 가자.
0: 늘 미안하죠. 자주 못해줘서.
2: 결국 10분 만에 산책 종료.
0: 얼굴이 정말 더럽네요.
2: 오늘은 3주에 한 번 목욕하는 날이래요.
0: 아프가 나온 거야. 목욕은 되게 좋은 거야. 스킨십이야. 발꼬락까지 만져주잖아.
2: 파리야, 목욕이 좋은 거니 엄마 손길이 좋은 거니? 어쩜 이렇게 얌전해?
0: 진짜 나쁜 개는 아니었어요, 우리 파리가. 제가 나쁘게 만들었어요. 저한테 왔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 새로운 사람도 맨날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너무 재밌어서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2: 밤엔 1층이 조용해서 혼자 쉬기 좋대요.
4: 파리는 뭐 잠깐 쉬고 내려오는 거야?
0: 아니요, 이제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파리 방. 정말 좋죠.
4: 이 넓은 공간을 파묻혔어요?
0: 네. 낮에 너무 불편하게 있었으니까 밤에만이라도 조금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낮에도 여기 있으면 정말 얌전히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달려주고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노후가.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자. 고 자. 잘 자.
2: 파리야,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
0: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네, 고생했네. 와 참느냐고 뭐 오늘 고생했네, 그지? 물고기 이제 또 신났지. 빨리 자요. 자세요. 잘 자요.
4: 근데 집에는 안 가세요?
0: 가죠. 근데 오늘은 아기가 여기 작은 아기가 이렇게 병이 조금 있는데 에디슨이 있어서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봐야 되는 날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곧 쫓겨날지도 몰라요.
4: 결혼하셨죠?
0: 네, 했죠.
4: 자제분들
0: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2: 아이들 간호하느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미용실에서 잘 수밖에 없는데요. 애들도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얘들아, 잘 자. 파리야, 너도 좋은 꿈 꾸렴.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비가 내리면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아니, 뭘 하시려고요? 물놀이인가요?
5: 비 오는 날 저희 휴문 날이었는데 목욕 시킨다는 생각으로 애들 우르르 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를 무서워하는 애가 있는데 쟤는 막 날아다녀가지고.
2: 어휴, 그렇게 좋아? 놀이동산이 따로 없네.
4: 물고기는 지 이름 마냥.
5: 근데 이름 따라가는 거 같아요.
4: 물 만났네, 물고기.
6: 아, 네, 아, 저 물 만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2: 아유,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감기 걸리기 전에 목욕하고 드라이까지 받는 물고기. 어우, 너무 정전인데?
5: 자존심, 오씨, 오씨.
2: 이야, 머리에 힘준 보람이 오씨. 있네.
5: 오씨.
2: 아유, 파리야, 조용. 밖에 나오고 싶어?
7: 이거 안 하실 거죠?
4: 그때마다 파리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8: 예전에는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9: 저한테 안겼거든요.
4: 아, 그래요? 네. 그 몇 년이세요?
8: 작년 대장년.
9: 그거 재작년?
0: 재작년.
9: 처음 이렇게 막 안기고 비비고 저렇진 않았는데.
2: 2년 전부터 짜증이 늘었다는 파리. 숨이 안 보이면 좀 나을까 시야를 차단해 보는데요. 아유, 효과가 없는 것 같죠? 더 짜증이 난 것 같은데요?
5: 그런 거 아니에요?
0: 보여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4: 이전에 그걸 그렇게 가렸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0: 커튼을 다 찢었어요. 이렇게 매달려서 긁어가지고 이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긁으면서 유리까지 깨질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2: 파리야, 그만. 이러다 문도 뚫겠다 뚫겠어.
0: 아니야. 파리 앉아. 파리 앉아. 파리 앉아야지. 파리 앉아. 앉아.
10: 뭐 줄까? 사랑을 달라는 거죠.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를. 자기를 만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고. 아, 근데 또, 안타깝게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고집은 더 세지고.
4: 일은 해야 되고.
10: 이 아이는 자꾸 고집도 세지고, 요구하는 게 좀 더 많아지고.
0: 가도 될까요? 쉬고 계세요?
2: 네, 간다고요?
10: 기다리고 있어.

0: 파리야, 기다릴 수 있지? 아, 파리는 혼자 있는 게 싫은 걸까요? 아니면 갇혀 있는 게 싫은 걸까요? 점점 짜증이 늘어가는 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같이도 있어보고 혼자 있는 게 편할까봐 혼자도 둬봤는데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다고 짓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다고 짓고 이제 손님만 왔을 때보다는 강아지를 안고 오는 보호자님들을 보고 더 성질을 내는 것처럼 아, 또 쟤를 만지나 보다 또 쟤만 예쁘다 할 건가 보다 좀 이런 느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0: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 궂은 날씨에도 파리를 만나러 온 설세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주인공인 파리는 어디서 설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설쌤! 저 여기 있어요!
4: 내가 파리구나.
0: 아이들이 좀 많죠?
4: 좀 들어가보자. 네. 안녕.
2: 안녕하세요. 네.
0: 바로 파리 반응부터 확인하는 설쌤.
4: 파리 앉아. 옳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1: 설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4: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불안도가 심하고 영역적인 면이나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다가 움직이면 바로 반응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데 옳지.
0: 파리야, 너 너무 낯설다.
4: 어떻게 처음에 데리고 오시게 된 거예요?
1: 커뮤니티에 남자 혼자 이제 원룸에서 사는데 너무 방치돼 있다. 뭐 하루도 이틀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아이다. 천상 여자다라고 해서.
4: 예, 수컷이잖아요.
1: 네, 근데 너무너무 얌전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4: 처음에 몇 살 때 데리고 왔어요?
1: 그때 6개월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4: 얘는 원래의 성격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성격 되게 좋고요. 기다리는 것도 되게 잘해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0: 2년 전부터 짜증이 많아졌다는 파리. 왜 이럴까요?
4: 첫 번째는 내가 보호자와 충분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휴식을 제대로 못 취할 거예요. 원래 개들은 다상성 수면을 해야 돼요. 자다 깨다 하면서 수면을 해야 돼요. 한 발을 쭉 자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왜 더 예민해지냐면 애들이 많아지고 처음에 얘가 먼저 짖지 않더라도 이 중에서 손님 오면 짖는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같이 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니까 더 예민해지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 감각이 낮아지면 불안은 높아집니다. 지금은 시력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거고요.
1: 네.
4: 그걸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나쁠 거라고 생각할까요?
1: 나쁠 거라고
4: 생각해요. 네. 얘도 지금 마찬가지.
1: 맞는 거 완전 맞네. 네. 정말.
0: 밤마다 열리는 엄마의 단독 콘서트. 아이들도 좋아할까요?
4: 노래 좋아하세요?
1: 네. 사람들 앞에서 못하니까요.
4: 네. 애들 앞에서
1: 네.
4: 우리 강아지 청중들을 두고 팩폭 하나 해도 돼요?
1: 아니요, 안 돼요.
4: 이 시간에 그냥 파리랑 놀아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4: 아, 애들이 큰 소리 그렇게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우선 애들은 좀 적응은 돼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시간에 파리랑 산책이나 뭔가 파리와 함께하는 시간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 놀이나 교육.
1: 네.
4: 저는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 네.
0: 충분한 놀이 후에는 노래 도 불러주는 건 괜찮대요. 산책은 하루 한 번, 15분 정도인데 괜찮을까요?
4: 산책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1: 무서워서.
4: 무서워서요? 이제 팩폭 한번 할까요?
1: 네.
4: 차는 어떻게 타고 다녀요? 사고 날까 무서워서.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 지금 10살이잖아요.

0: 대형견들 12살 넘어가면은 인지장애 엄청 많아요. 인지장애나 이런 거 줄이려면 운동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 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오히려 제가 들어올 때 이 분란을 조장하는 쪼꼬맹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 없을 때 파리의 반응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저 까만 친구도. 네. 얘도 요주죠?
1: 네, 요주.
0: 옮겨보겠습니다. 최대한 얘네가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공간으로, 제일 안쪽 공간으로 우선 한번 가볼게요.
2: 와, 목소리가 크긴 크구나.
0: 제가 아예 나갔다 올라와 볼게요.
1: 네.
0: 그랬을 때 반응 한번 보죠. 파리랑 같이 있는.
2: 일부러 시끄럽게 등장하는 설쌤. 괜찮을까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어? 파리야, 너 왜 이렇게 조용해?
0: 역시 파리는 다른 아이들의 흥분에 전염됐을 가능성이. 근데 그래서 고립됐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기억을 할 텐데 손님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반화하게 돼요. 아, 이 사람들 오는 거 별로야. 그리고 그 흥분도를 더 유발하는 거는 요주의 강아지들. 걔네들이 먼저 짖기 때문에 자기도 흥분을 했는데 갇혀있고 접근 못하고 좌절감은 더 심해져요. 1층은 살짝 개조해서 파리의 공간은 1층으로 두고 거기서 쉬다가 손님 오시면 강아지를 올려놨다. 그러면 그 뒤로 뭐 간식 주고 놀 수 있는 공간. 대형견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충분히 사랑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좀 간식 먹고 노는 공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여기랑 왔다 갔다.
2: 1층 어디에 만들면 좋을까요?
0: 이렇게 넓게 아니면 요 정도만 막아줘도 될 것 같아요.
1: 기둥까지?
0: 네. 이 정도만 우리 파리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고 강아지 보고 드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론 짓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2: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파리 반응을 봐야겠죠? 역시 바로 경계하는 파리. 괜찮으시죠?
0: 좀만 기다려볼게요. 파리! 파리! 파리! 파리! 옳지. 그냥 하나씩만 밑에 땅에다 던져주세요.
2: 다행히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파리.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손님이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네요. 그럼 거리가 가까워져도 괜찮을까요?
0: 바닥에 하나만 떨어뜨려 봐주시겠어요? 네.
2: 파리야, 잘했어.
0: 하나 더 있죠. 손으로 살짝 줘보세요.
2: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0: 줄이 당겨져 있을 때 애들이 더 오히려 긴장하거든요.
1: 네.
0: 줄 놔버리세요.
1: 이렇게요?
0: 네. 줄 걱정되셔서 그렇죠?
1: 네.
0: 아니요, 괜찮아요. 줄 놓으세요. 네. 간식 좀 주세요. 냄새 좀 맡고 하면 슬쩍 스킨십 한번 해보죠. 네.
2: 이렇게 금방 마음을 연다고요?
0: 자주 오시는 손님이세요?
1: 아니요, 저 처음 뵈요.
0: 가끔 놀러 오셔가지고 파리랑 이렇게 좀 놀아주세요. 파리가 원래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동안 약간 사람과의 관계가 좀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많이 듣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한 번만 마음이 딱 풀리면 이게 확 풀리는 아이거든요.
1: 진짜 제 프로그램 이름대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나쁜 강아지를 만드는 보호자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동안 너무 정말 다른 아이들만 신경을 썼구나. 보호자, 손님.
2: 낯선 개를 만났을 때 파리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0: 파리.
3: 너 누구야? 당장 나갈!
0: 진둥이는 좋아요. 진둥이는 좋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옳지.
2: 진둥이랑 다르게 경계를 풀지 않는 파리.
0: 파리. 파리. 파리. 지금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도구로 한번 바꿔볼게요. 진둥이 잠깐만 나가볼까요? 네.
2: 진둥아, 잘했어.
0: 머리 리드 줄로 살짝 바꿔볼게요. 이건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머리를 컨트롤하는 줄이에요.

0: 파리야, 괜찮아.
1: 괜찮아. 파리.
0: 이 정도면 적응이 빠른 편이래요. 파리야, 파이팅!
1: 고개가 우리 쪽으로 돌아올 때 칭찬할 거예요.
0: 진둥이한테서 시선을 떼면 성공.
1: 옳지.
2: 아이, 잘했다.
1: 네, 칭찬해주세요.
2: 칭찬해주세요.
0: 첫날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1: 좋아요. 다른 강아지 있을 때는 반응이 좀 있을 거예요.
2: 네.
1: 근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해결하고 여기에 그냥 쑥 올라가게 하고 산책할 때는 지나가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걸 목표로.
0: 산책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겠죠? 엄마의 산책 자세는 어떤가요?
1: 지금 볼 때 너무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이러고 다니세요.
2: 맞아요.
1: 그러지 말고 느슨하게 해주자고요. 줄을 좀 짧게 잡거나 제어할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줄을 두 줄로 잡으세요. 이렇게.
2: 네.
1: 그리고 오른손으로 줄 중간을 잡을 거예요.
0: 역시 안정적이네요.
1: 옳지. 이렇게 사람 한 명 지날 때마다 그냥 칭찬하세요. 그냥 뭔가 자극이 하나 있을 때마다 칭찬하세요. 일로 와. 가자.
0: 엄마도 잘할 수 있을까요?
1: 이 줄을 하면 힘이, 보호자님의 힘이 한 다섯 배는 세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2: 네.
1: 파리 페이스에 안 맞춰도 돼요. 보호자님 페이스에 맞춰보세요. 파리가 맞출 거예요. 그리고 눈 마주치거나 할 때마다 칭찬.
2: 오, 파리.
1: 옳지. 중간중간에 보상을 많이 해야지 우리를 봐요.
2: 옳지.
1: 오케이, 몇 번만 한 번 더.
2: 가자. 자,
1: 나랑 눈 마주치면 주는 거예요. 네. 얘가 나를 보거나 하면.
2: 옳지.
1: 좋아요.
2: 너무 잘했어. 너무
1: 네,
2: 잘했어.
1: 좋아요.
0: 오늘의 목표는 낯선 게 지나치기. 루카야, 잘 부탁해. 엄마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1: 지나가세요. 지나가는 거 목표. 따라가면 안 돼요.
2: 다리 안 돼.
1: 천천히. 그냥 가보세요. 포기하면 칭찬. 옳지, 지금.
2: 오, 잘했어.
1: 자조심.
0: 이대로 쑥 지나갈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자, 지금도 따라가는 거예요. 코어에 힘 빡 주고.
2: 하!
1: 옳지, 지금이에요.
2: 오, 파리 너무 잘했어. 세상에.
1: 관심 보이지만. 옳지.
0: 파리야, 잘하고 있어. 엄마 말 잘 듣네.
1: 그렇죠.
2: 옳지.
1: 이제 컨트롤 하는 법을 아셨어요?
2: 잘했어.
1: 천천히. 네,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그 느낌.
2: 옳지.
1: 옳지. 네, 타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2: 가자.
1: 지금 완벽. 지금 완벽.
2: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 제가 긴장을 해서 같이 그 긴장을 느꼈던 것 같고 자신감 갖고 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고요. 이래서 다들 설쌤 설쌤 하는구나.
1: 칭찬이 약해가지고 칭찬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2: 네.
1: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얘는 지 혼자 지가 노는 방법을 행복하게 잘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는 강도 조절로 되게 잘해요. 막 세게 물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좀 걱정했거든요. 뭘 걱정했냐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 중에 사람의 ADHD와 같은 진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면 하루 종일 과각성 상태예요. 사람의 ADHD 같은 아이라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2: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1: 생겼어요?
2: 네.
1: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얘가 아직 한 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줄어들 것 같아요.
3: 아직은 기운이 넘친다고요. 이 정도는 괜찮죠?
1: 웃기긴 하다 너.
2: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입양을 가야 되는 아이인데 저런 에너지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저 새로운 미용 친구가 오면 싫다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눈치가 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 보호자님들도 몇 번 쟤를 한번 둘째로 생각했는데 기겁을 하게 덤벼드니까
1: 오히려 흥분을 딱 조절할 수 있는 걸 배우면 나을 것 같아요. 이 놀이를 이용해서 막 놀아주다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다리는 법을 좀 배워야 돼. 나 봐.

0: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충동 조절이. 앉아.
1: 장난감을 향해 돌진하는 물고기. 어휴, 포기를 모르는데요.
0: 기다려, 이런 것도 모르죠.
2: 네.
1: 교육이 될까요?
0: 얘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참는 거. 참아야지 내게 나오는 거.
1: 기다리면 줄게.
0: 옳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야. 차분해져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
1: 너무 흥분했을 땐 멈추고 기다리기.
0: 기다려. 시키고. 속으로 세는 거예요.
1: 어? 아, 일어나면 안 되는데.
0: 움직이면 안 줘요. 기다려.
1: 이번엔 기다릴까요?
0: 옳지. 얘는 ADHD 아니에요.
2: 다행이.
0: 좀만 해주면 에너지가 금방 빠져요. 한번 해보세요. 들고만 가만히 자기야 생각하게 가만히 두세요.
3: 오늘 엄마가 이상하네.
0: 네, 기다려 시키고.
2: 기다려.
0: 네. 10초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좀 무시.
1: 규칙을 금방 알아챈 물고기.
0: 옳지.
1: 이제 마음껏 뛰어도 돼.
2: 우리 물고기는요, TV가 없어도 되고요. 정말 웃음이 나는 아이거든요. 이런 성격 잘 받아주실 수 있는, 그냥 웃고 싶으신 분들 있죠. 정말 재밌어요.
1: 밝고 건강한 물고기와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우선 너무 힘든 아이들을 잘 거둬주시고 입양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파리가 다시 예전처럼 사람과 더 잘 지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기회를 통해서 더 자신감 가지시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어려운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구나 생각 들고요. 파리의 노후가 조금 편한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었거든요. 그거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저도 파리 보러 또 한번 놀러 올게요. 네. 오늘 파리의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파리 보러 한번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솔루션 이후 파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낮에도 엄마랑 산책을 즐기는 파리. 어휴, 너무 신나 보이는데요. 1층에서 손님들과 만나는 연습도 하고요. 아직 낯선 길을 경계하지만 엄마의 통제에 따라 금방 진정하는 법도 알게 됐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파리야, 아프지 말고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렴.
4: 집 내가 다 잡아왔어?
5: 동물을 잡아가고 네가 보호하는 걸

0: 바닥에 칸가 빼고, 아, 이놈 자식 얼마나 나신지, 이런, 엄청 빨라, 이놈, 엄마.
1: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2: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0: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명란젓의 새로운 무대가 시작된다. 한명숙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명란밥상. 재료 몽땅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끝. 눈 감고도 만드는 초간단 찌개 레시피. 탱글탱글 명란과 부드러운 순두부의 완벽 조화가 돋보이는 명란 순두부 찌개부터 오이 무침에 명란만 넣어 버무려도 색다른 반찬이 된다. 반찬으로도 좋고 덮밥으로 먹어도 좋은 명란 오이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엽이의 아들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선생님, 네. 이 매일 먹던 칼칼한 순두부찌개에 명란을 넣어주면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데요. 이 씹는 맛까지 고급스러운 명란 순두부찌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명란젓 덕분에 이제 간을 적게 해도 네. 또 이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재료 보시면 이제 순두부하고요, 명란젓, 네. 그리고 애호박, 양파, 대파, 그리고 청양고추. 네. 네, 요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육수, 예. 멸치 육수, 거기에다 예. 양념은 이제 고춧가루, 이제 간장, 그리고 참기름, 맛술, 그리고 이제 마늘 넣고요. 약간 새우젓으로 간하면 감칠맛 있어요.
1: 그죠? 네. 자, 이 찌개 건더기 한가득 떠서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이 추운 겨울에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란 순두부찌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순두부찌개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 특별히 명란을 넣어서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명란 손질 한번 해볼까요?
2: 네. 일단 이제 제가 네. 명란젓, 요거는 통으로 쓰셔도 되는데, 네. 뭐 이제 약간 좀 잘라서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재료들이 양념 맛이랑 잘 이제 간이 어우러지니까, 네. 요거는 이제
1: 조금 손질을 네, 해서.
2: 손질을 이렇게. 네. 한 2cm 정도? 예, 이렇게 잘라서 넣었더니 예. 간이 더 잘 맞고 먹을 때 이렇게 수저로 딱딱 떠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명란 한번 썰어보고 있고요. 네. 이 명란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씹는 식감도 다르고
2: 그렇죠.
1: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지 않을까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명란 싫어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요즘 네,
1: 많지
2: 보면.
1: 않으신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주시고
1: 이제 먹음직스럽게 명란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애호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애호박 요거 이제 먹기 좋게 예. 썰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늘 명란을 썰어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요것도 한번 오늘은 그냥 반달 모양으로 쓰르셔도 되는데 예. 요렇게 4등분 은행잎 모양 해서 한 0.5cm 정도 이렇게 수저에 싹 올라오는 크기 예. 요렇게 한번 썰어볼게요.
1: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네. 우리 집 냉장고에 지금 네. 무가 조금 남아있다? 네. 그럼 물을 넣어도 되나요?
2: 그렇죠. 겨울무 너무 맛있으니까 네. 무 쓰르시는데 무는 좀 익는 시간 오래 걸리고 좀 단단하니까 예? 물을 납작납작하게 썰으시든지 가늘게 채를 쓸어서 네. 물을 좀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1: 애호박은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아서 네.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양파까지 썰어볼게요.
2: 네, 그래서 양파도 양파는 그냥 빨리 익으라고 예. 채를 썰어볼게요.
1: 사실은 이 겨울철 되면 네. 국, 찌개 요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2: 맞아요.
1: 그중에서도 순두부찌개는 진짜 네. 빠지면 섭섭해요.
2: 맞아요. 순두부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예. 그리고 또 맑게도 드실 수 있고 또 칼칼하게 드실 수 있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죠.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대파 넣는데 뭐 대파 없고 우리 집에 좀 쪽파 있더라? 그러시면 쪽파를 좀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1: 네.
2: 그리고
1: 또 고추
2: 칼칼하게
1: 들어갔는데.
2: 청양고추.
1: 청양고추. 네.
2: 매운 거 싫으시면 청양고추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2: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
1: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뭐 하면 될까요?
2: 이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사실 순두부찌개에서도 양념장 정말 네. 중요하거든요.
2: 맞아요.
1: 어떻게 맛을 내야 하는지 네. 너무 궁금한데. 자, 오늘 요리 비결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2: 오늘 이제 양념장. 그래서 이렇게 칼칼한 맛 내셔야 되는데 그게 고추장이 아니고 고춧가루 하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 네. 네. 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아, 네. 고추장으로 매운 걸 다 하는 줄 알고 고추장만 넣다가 네. 너무 텁텁한 거예요.
2: 그래서 고춧가루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 국간장. 네. 네. 그래서 간도 되고 수분 역할도 되고 감칠맛도 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맛술. 내지는 뭐 청주 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그리고 선생님, 궁금한 네. 게 간장과 또 다른 재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2: 보통 한 3:1 정도. 그러니까 한 뭐 적게 적게는 수분이 3대 1, 많게는 동량 정도까지 조절하실 수는 있어요. 고춧가루 입자나 네. 이런 거에 따라서.
1: 고춧가루와 간장의 비율이.
2: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뭐 참기름.
1: 참기름. 네. 어 그리고 또 여기 특별한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맛의 비법 중에 하나가
1: 비결?
2: 네.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이 들어가면 예. 감칠맛이 있어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새우젓 같이 넣고
1: 확실히 새우젓으로 간을 한 음식은 네. 뭔가 맛이 좀 맛있어요. 네. 감칠맛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섞었더니 이렇게 이제 약간 촉촉하게 이제 양념이 됐죠.
1: 네.
2: 요거를 이제 한번 뚝배기에 볶아서 네. 이제 순두부 찌개를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1: 아, 먼저 이 양념만 따로
2: 네.
1: 볶아요?
2: 네. 볶다가 이제 육수를 넣고 한번 좀 끓여서 하면 네. 훨씬 그 국물의 농도나 예. 맛이나 이런 게 더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예. 빛깔도 좋고 맛도 좋거든요.
1: 오, 네. 요리 비결입니다. 네. 한번 맛있게 한번 볶아볼까요? 네.

0: 소스인지.
1: 사실 저도 이런 양념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네. 마지막에 찌개 그냥 넣어버렸는데 그쵸?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네. 맛이 깊어지네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순두부찌개는 예. 막 이렇게 묽게 끓이는 게 아니고 약간 자박자박하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제 끓이시잖아요.
1: 진하게요.
0: 네, 진하게. 그래서 그 진한 느낌 이제 살리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 올라오기 전에 이제 넣어가면서 양념에 이제 우리 참기름 넣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슬쩍 이렇게 볶아볼게요.
1: 살짝 여기서도 고추기름 나오겠어요,
0: 그렇죠.
1: 선생님.
0: 근데 이걸 너무 달, 지금 이제 김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너무 달궈서 하시면 들어가면서 이게 늘어붙으면서 타거든요. 우리가 기름을 안 둘러서.
1: 네.
0: 오늘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가면서 서서히 볶아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1: 네, 온도를 너무 세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집에서 나름 요리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순두부찌개를 아무리 맛있게 만들려고 해도 그 뭐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뭔가 맛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이제 매운 향이 이렇게 올라오죠. 예. 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멸치 국물을.
1: 네.
0: 멸치 국물, 뭐 다시마 국물, 뭐 황태 육수 다 괜찮습니다.
1: 네.
0: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다 양파를 넣고
1: 양파
0: 좀 끓여주세요. 네.
1: 자, 양파 먼저 넣고 네. 한번 끓여볼게요.
0: 이제 양파를 넣고
1: 네.
0: 뭐 뚜껑 있으시면 뚜껑을 잠깐 덮으셔도 되고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가 좀 익을 정도로
1: 네.
0: 한 이제 5분 정도 순두부찌개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으니까
1: 네.
0: 또 금세 편하게 아무 때나 만드실 수 있죠.
1: 선생님 이제 저희가 명란을 넣고
0: 네.
1: 또 맛있게 끓여야 하는데
0: 네.
1: 이 명란 보관 방법이랑
0: 네.
1: 여러 가지 명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0: 네. 요즘 이제 보면 명란젓이 이렇게 뭐 이렇게 1인분 정도 되게 한 100g, 200g 뭐 이렇게 소분돼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1: 예.
0: 250g, 300g, 500g, 1kg
1: 예.
0: 이렇게 되면 그냥 냉장 보관해 놓고 드시다 보면 이게 약간 좀 국내도 나고 그러실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1: 네?
0: 쓰실 때 실온에 한 30분 정도 내렸다 쓰시면 다 드실 때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또 이렇게 또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0: 네.
1: 비결을 보관 비결 알려주셨습니다.
0: 네. 그 사이에 이제 양파가
1: 예?
0: 그렇겠죠.
1: 아주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0: 네. 우와. 이렇게 돼 있어요. 양파가 있고 우리 기름 안 넣었는데 참기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추기름이 됐죠.
1: 빨갛게.
0: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호박을.
1: 네. 네. 호박 식감 너무 좋은데요.
0: 네, 호박 너무 좋죠. 그리고 호박 너무 애호박 같은 경우 오래 안 끓이셔도 되니까.
1: 맞아요. 자, 순두찌개는
0: 네.
1: 이 건더기,
0: 네네네.
1: 건더기랑
0: 네네.
1: 맛있는 빨간 국물과
0: 네네.
1: 밥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
0: 그렇죠.
1: 너무 맛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박 들어가면 온도가 이렇게 딱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1: 네.
0: 그때 이제 명란을 넣는 거예요.
1: 아, 요 타이밍이에요?
0: 네, 명란을 너무 일찍 넣고 끓였더니 알이 다 빠져나오는 게 오늘 또 쓸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막 너무
1: 흩어졌어.
0: 네, 흩어져서 예. 텁텁해지는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호박이
1: 네.
0: 살짝 이제 이렇게 끓은 상태에서 요때 이제 명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명란이 들어간 후부터는 이제 부르르 끓고 이제 거의 끝나는
0: 그쵸?
1: 수준이죠.
0: 네. 근데 이제 명란 넣고 너무 휘젓거나
1: 네.
0: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1: 이때 불색은 좀 세게 했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명란이 살짝 익으면
1: 네.
0: 약간 핑크색이었던 것이 약간 허옇게 이렇게
1: 맞아요,
0: 변하거든요.
1: 알알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0: 네, 그리고 이제 불은 약간 이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한 중불 정도
1: 네.
0: 그 정도에서 이제 호박이랑 같이 익어갈 수 있게.
1: 근데 선생님,
0: 네.
1: 요 순두부도 또 넣으시는 분마다
0: 네.
1: 스타일이 달라요.
0: 네.
1: 어떤 분은 잘게 이렇게 막 넣으시는 분도 있고,
0: 네.
1: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푼으로 크게 떠서
0: 네.
1: 넣으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0: 저는 오늘은 잘라서 넣어보려고요.
1: 잘라서요?
0: 네, 네.
1: 자, 어떻게 넣을지 또.
0: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넣기 전에 얘 색깔이 이렇게.
1: 하자 꽃도 피고.
0: 예, 꽃도 피면서 이렇게 이제.
1: 하얗게.
0: 예, 허옇게 변하기 시작이 되면.
1: 그리고 덩어리에 져 있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조금의 아주 적은 양의
0: 네.
1: 명란이 퍼져서
0: 네, 네.
1: 국물이 걸쭉하게 돼서 너무
0: 네,
1: 좋은 것
0: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때 순두부를 한번 잘라볼게요.
1: 네. 자.
0: 네. 이렇게 자르셔서
1: 네.
0: 이렇게 이제 빼주세요.
1: 자.
0: 퍼지지 않도록.
1: 네.
0: 네.
1: 순두부 아주
0: 네.
1: 몽글몽글한 게.
0: 네.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1: 네.
0: 이거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1: 그냥 쉽게, 손쉽게.
0: 네.
1: 맞아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0: 도마에서 옮기지 마시고
1: 네.
0: 이렇게 옮겨 담을 수 있는 그릇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훨씬 더 좋습니다.
1: 본인이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도 되는
0: 맞아요.
1: 거고.
0: 맞아요. 그래서 그쵸? 가운데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6등분
1: 네.
0: 이렇게 이제 잘랐어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저는 청양고추는 좀 칼칼하라고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좀 넣고요.
1: 넣을게요.
0: 네. 그리고 이제 대파도 이렇게 좀 넣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두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1: 어, 요렇게 또.
0: 네, 불은 좀 약하게.
1: 예.
0: 네. 순두부가 이제 끓어가면서 약간 수분이 좀 나와요.
1: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약간 물이 조금, 아, 적다 싶을 네. 정도 잡으셨구나.
0: 그렇죠. 그래서 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1: 예.
0: 찌개잖아요.
1: 네. 네.
0: 국과 찌개의 차이는 이제 간이랑 약간 수분의 양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찌개로 끓였는데 너무 국물이 첨벙첨벙하면
0: 네.
1: 좀 식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 맛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0: 이런 이렇게 끓이다 보면
1: 예.
0: 순두부 양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1: 예, 빨갛게 올라오죠.
0: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 네.
0: 순두부 넣고서는 국물을 껴얹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순두부의 간이 살짝 배이면서
1: 네.
0: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익을 정도, 안에가 따뜻해질 정도로 해서 대략 한 뭐 한 2분에서 3분? 그 정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1: 나무파를
0: 네, 파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1: 오늘만큼은 달걀 넣지 말고
0: 네.
1: 명란의 본연의 맛을 좀
0: 맞아요.
1: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달걀이 이제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1: 네.
0: 달걀 들어갔더니 명란 넣은 그 맛이 좀 잘 안 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1: 네.
0: 요대로 이렇게 한번 이제 드셔보시고
1: 네.
0: 이제 칼칼하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맛들이 어우러질 거라 저는 이제 고추 안 보여서 고추도 좀 이렇게 꺼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 들어가고서는 너무 센 불이 아닌
1: 네.
0: 불 줄인 상태에서 은근하게 이제 2, 3분 정도 그 정도 하셔서 그대로 식탁에다가
1: 예.
0: 옮겨 놓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1: 이 사실 순두부찌개
0: 네.
1: 이렇게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모습 보면은
0: 네.
1: 어, 굉장히 추운 겨울에
0: 네.
1: 뜨끈하게 몸 녹이고 싶을 때
0: 네.
1: 든든하게 속 채우고 싶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0: 네.
1: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이렇게 명란 순두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명란 순두부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명란젓을 한입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국간장, 맛술, 다진 마늘, 참기름, 새우젓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뚝배기에 양념을 넣어 볶다가 멸치 육수와 양파를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양념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볶아야 타지 않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애호박을 넣어 끓이다가 명란젓을 넣어주세요. 순두부는 반 갈은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청양고추, 대파, 순두부를 넣어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대파를 올리면 명란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밥맛 살리는 명란에 오이를 넣은 색다른 꿀조합인데요. 이 밥도둑 무침 반찬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1: 네.
0: 또 손이 가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에 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명란젓,
1: 네.
0: 그리고 이제 달래하고 홍고추,
1: 네.
0: 그리고 양념으로는 이제 마늘하고 맛술하고요. 참기름, 통깨
1: 네.
0: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이 짭조름한 명란과 상큼한 오이가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란과 함께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저도 예전에 엄마 심부름할 때
0: 네.
1: 엄마가 오이를 좀 사오라고
0: 네.
1: 하셨는데 저는 오이가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오이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나가보시면 뭐 가시오이도 있고 추청오이도
1: 예?
0: 있고 요즘 뭐 미니오이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1: 백오이도.
0: 그렇죠.
1: 예?
0: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백오이.
1: 오.
0: 오늘은 좀 껍질이 얇고
1: 예?
0: 이런 거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름에는 오이가 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수분이 좀 더 많아요. 씨도 많고.
1: 예.
0: 그래서 요즘같이 추울 때 오이 이렇게 명란이라 무쳐 드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저는 백오이를 활용해서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1: 네.
0: 보통 이제 썰으시는데 오늘
1: 예.
0: 제가 썰지 않을 거예요.
1: 그럼 어떻게 이걸,
0: 네.
1: 이걸 통으로 하나요?
0: 통으로.
1: 예.
0: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두들겨서.
1: 오.
0: 그래서 이제 지퍼팩에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는데 끝은 조금 한번 자르시면 좋아요. 이거 그대로 쓸 거라.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꼭지 끝만 못 드시는 부분을
1: 네.
0: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1: 아니 근데 사실 오이 뭐 무침 오이 네. 무침 하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0: 네.
1: 좀 얄팍하게 해서
0: 네.
1: 무쳐놓은 게 조금 평범하게
0: 그쵸?
1: 저희가 했던 것들인데.
0: 네. 그래서 썰어 드셔도 되는데
1: 예.
0: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1: 두들겨서
0: 두들길 거예요.
1: 네. 막 갈라지고 그래요.
0: 불규칙하게 깨지죠.
1: 예.
0: 네.
1: 약간 으스러지

0: 된다고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이렇게 예. 또 뒤집어서 그러면서 이제 오이의 수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절이지 않고 이게 명란이 짠데 오이를 또 절여서 하면 너무 짜지거든요. 그래서 네. 두들겨서 어느 정도 수분을 좀 빼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0: 수분도 빠지면서 오이가
1: 저절로 썰어지는 효과.
0: 예, 알아서 부서져서 네. 잘 흩어지네요.
1: 네. 이렇게 이제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 크기까지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됐어요.
0: 예.
1: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물기를 짜시는데
0: 예?
1: 이거를 이제 가위 있으시면 네, 가위로 요 끝을 이제 이렇게 조금 짜세요. 네. 자르셔서
0: 네.
1: 네.
0: 짜볼까요?
1: 한번 짜볼게요. 짜시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0: 그러게요. 굉장히 네, 간편하네요.
1: 네, 그래서 절이지 않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0: 맞아요. 명란도 짠데
1: 맞아요.
0: 이것까지 절이면
1: 이걸 또 절여. 어우, 오이에 수분이 많은데 저게 간이 다 씻겨 나가서 어떡하지?
0: 예.
1: 이렇게 하니까 오이가 단순간에 수분이 이렇게 빠지면서
0: 예.
1: 근데도 이제 수분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른 꺼지에다 이렇게 한 번 더 싸서
0: 예.
1: 수분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면포가 있으니까
0: 예.
1: 여기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충분히 눌러서 정리를 했더라 그러시면은 안 하고.
0: 자. 어, 근데 선생님.
1: 네.
0: 이렇게 두들겨서.
1: 네.
0: 뭔가 이렇게 오이를 손질하니까 향이 배가
1: 되는
0: 것 같아요.
1: 향이 너무 좋죠. 예. 네, 향도 너무 좋고, 이게 불규칙하게 썰어, 이렇게 두들겨서 끊어진 게 썰었을 때 식감하고는 또 틀리게 좋더라고요.
0: 뭔가 그 음식도 투박하게 만드는 음식이 또 매력적일
1: 네,
0: 때가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네.
0: 오늘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좀 수분이 빠지도록 잠깐 저는 이렇게 이제 예. 둘게요.
0: 자. 오늘은
1: 네.
0: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란을 활용해서
1: 네.
0: 또 오늘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0: 명란은 어떻게 손질을 할지.
1: 네, 명란은 이제 알만 쓸 거예요. 껍질은 안 쓰고.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반을 갈르셔서
0: 네.
1: 요거를 칼등이나 수저로 아, 이렇게.
0: 칼등 굉장히 네, 수월하고 좋네요.
1: 살살살살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긁어내시면.
0: 네. 명란 너무 맛있어요.
1: 네.
0: 명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1: 그렇죠. 너무 너무 좋아하시죠.
0: 예, 예.
1: 그런데 요즘은 저염 명란 옛날보다 명란이 염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0: 예.
1: 한 2% 한 초반대까지
0: 예.
1: 이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명란은 예, 그냥 반찬하시고, 짜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1: 예, 요즘 안 짜니까
0: 예?
1: 이게 뭐 무쳐서도 드시고.
0: 네. 활용도가 참
1: 예,
0: 높죠.
1: 찌개 같은 데도 넣어서 드시고 살짝 구워 드셔도 맛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요것만 그대로 무쳐도 맛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명란을
1: 네.
0: 그냥 밥 반찬으로 그냥 따로 개별적으로 먹게 되면
1: 네.
0: 너무 짭짜름해서
1: 맞아요. 몇 개 못 드시죠.
0: 예, 예.
1: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채소랑 같이 요리하시면
0: 네.
1: 굳이 다른 간 안 하시고도 이거 자체로도 이제 네. 간이 되니까
0: 오늘은 껍질 없이 좀 깔끔하게 준비를
1: 네.
0: 해봤습니다.
1: 알만 이제 손질을 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란까지 이렇게 손질을
1: 네.
0: 해봤고요. 선생님,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명란에다가 이제 양념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네. 요게 이제 명란, 이렇게 살만, 알만 네. 긁은 거.
0: 먼저.
1: 이제 넣어주시고.
0: 네.
1: 명란이 그래도 약간 젓갈이라 살짝 비릿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맛술을.
0: 맛술을.
1: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넣고요.
1: 네, 마늘 넣고.
0: 네.
1: 간은 안 해요.
0: 예?
1: 예.
0: 다른
1: 명란
0: 간이
1: 없어요. 명란 자체가 한 2%대 이제 이상의 염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깨도 좀 넣어 주시고.
0: 네. 네. 이렇게만 봐도 너무 모험스럽잖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저희 참기름 한 방울 똑 들어서 반찬으로 드시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이제 오이 넣어서 약간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0: 네.
1: 이제 그래서 요걸 이제 무칠 거예요. 무치다가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을게요.
0: 근데 무칠 때
1: 네.
0: 어떤 재료를
1: 네.
0: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할지 너무 고민이
1: 네.
0: 많이 돼요.
1: 그래서 이제 명란 요렇게 이제 잘 풀어 놓으신 거에
0: 네.
1: 제일 처음 넣으실 게 이제 오이.
0: 오이 아까 저희 네. 수분 짜네.
1: 짰죠. 지퍼팩이 한번 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더 면포에 이제 짜서
0: 오늘 투박하게 좀 부셔봤어요.
1: 맞아요. 네. 풍미가 훨씬 더 좋아요.
0: 네, 향도 두 배로.
1: 네,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수분을 많이 뺐기 때문에 물기도
0: 네.
1: 잘 안 생겨요. 이렇게 이제 묻혔어요.
0: 네.
1: 네, 그다음에 홍고추.
0: 홍고추
1: 이제 칼칼한 맛과 색깔 위해서 홍고추.
0: 뭐 오이를 투박하게 해서 그런지
1: 네.
0: 이 명란이 이 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1: 네. 양념도 훨씬 더 잘 어우러지죠.
0: 예, 예.
1: 네. 반듯하게 썰면 오히려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0: 맞아요, 맞아요.
1: 이제 맛이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0: 네.
1: 달래.
0: 향 좋은 달래까지 들어갑니다. 달래 들어가고 나서는
1: 네.
0: 좀 살살
1: 네.
0: 하나요?
1: 살살살 이제 살살살 만지면서 이제 풀어가듯이
0: 네.
1: 그리고 마지막

0: 여기 이제 참기름.
1: 참기름.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참기름.
1: 오, 선생님 향이 정말 좋네요.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한번 네. 담아볼게요.
1: 와, 밥 위에 이렇게 올려 먹으면
0: 그쵸.
1: 오이 씹는 식감도 좋고 이 명란 씹는 식감도 좋고.
0: 맞아요. 그래서 반찬으로 괜찮고 예. 여기다 면이나 밥 같은 거 넣고 김가루 조금 넣고 비벼 드셔도 예. 또 되게 신선한 느낌 맛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너무 짜지 않기 때문에 네. 너무 짤까 걱정 안 하셔도 될
0: 네,
1: 것 같아요.
0: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0: 그리고
1: 같은데요.
0: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도 오이 반찬이니까 물기가 많이 생겼겠지? 근데 저희가 오늘 이중으로 물기를 뺐잖아요.
1: 예, 예.
0: 생각보다 물기 별로 안 생겨요.
1: 그래서 예,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이 짭조름한 명란과 네. 그다음에 상큼한 오이가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명란 오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명란 오이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의 끝부분을 제거하고 지퍼백에 넣어 방망이로 두드린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오이를 두드리면 절이지 않고도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명란젓은 반 갈라 알을 긁어내 줍니다. 긁어낸 명란에 맛술, 다진 마늘, 통깨를 넣어 섞어 주세요. 양념한 명란에 오이를 넣어 무치다가 채 썬 홍고추, 한입 크기의 달래, 참기름을 넣어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명란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굴을 듬뿍 넣어 국물 맛이 끝내주는 겨울 보양식 굴국밥부터 보쌈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굴 생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타노초마을과 모사사우루스.
1: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0: 소행성과 충돌한 유성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
2: 뭐? 큰일이야. 추락 예상 지점이 산호초 마을이야.
0: 마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피시켜야겠어. 출동하자. 응?
1: 안녕, 넌 누구야?

0: 나는 모사사우루스야.
1: 나는 고고가디언. 나도 모사사우루스야.
0: 우와, 정말 반가워.
2: 모사야, 안녕.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0: 아, 너희가 고고다이노구나.
3: 모사야, 혹시 근처에 살아?
0: 응, 난 산호초 마을에 살아.
2: 잘됐다. 그럼 우릴 마을 촌장님께 데려다 줄래? 급한 일이 있거든.
0: 알았어, 날 따라와.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왜 이러지?
4: 기둥 사이에 끼었는데?
0: 그럴 리가 없어.
2: 모사야, 위험해.
3: 기둥이 부러지겠어.
0: 아니야, 어릴 때부터 여길 잘 다녔다고. 봤지? 나올 수 있잖아. 어?
5: 모사, 너!
0: 블루탱 할아버지. 우리 마을 촌장님이셔.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예요.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5: 해양구조대라고요? 잘 됐군. 쟤를 좀 데려가 주시구려.
0: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요, 할아버지?
5: 모사는 너무 커요.
6: 너무 커, 너무 커.
5: 움직일 때마다 산호를 부수지. 마을을 다 부수기 전에 데려가 줘요.
6: 데려가, 데려가.
0: 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요. 안 가요.
5: 가라고.
0: 싫어요.
7: 어쩌면 좋지?
4: 서로 조심하면 될 텐데. 모사가 불쌍해.
3: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0: 맞아, 주민들을 대피시켜야지.
2: 응, 촌장님. 지금 유성이...
1: 궤도를 벗어난 유성이 30초 후 산호초 마을로 떨어진다. 마을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키도록 해라.
2: 지금 마을로 떨어진다고?
3: 여러분, 걱정 마세요.
2: 유성은 저희가 막을게요.
4: 엄청 크고 떨어지는 속도도 빠른데.
2: 응, 고고 가디언이 큰 유성을 부수면 우리가 파편을 막아내자.
6: 알았어.
2: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3: 디키, 핑크파워 변신!
0: 도모, 블루파워 변신!
4: 핑, 그린파워 변신!
1: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0: 우리 차례야. 넥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비키 물대포 발사. 도모 파워 불도저.
0: 핑 그물 발사. 핑.
2: 다 막은 건가?
3: 너 한 조각이 나왔어.
4: 조심해요. 다들 괜찮아?
5: 와, 모사 대단해.
6: 모사야 정말 고맙구나.
5: 고마워 고마워.
4: 아이 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 내가 치료해줄게. 다 됐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조심해야 해.
6: 걱정 마시구려. 우리 마을 지킴이를 우리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5: 맞아 맞아.
4: 여러분,
7: 그럼 이제 화해하시는 거죠?
6: 그럼 당연하지.
2: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다듬어 줄게.
4: 정말? 응. 고마워.
5: 고마워 고마워.
3: 돌목상어가?

0: 비키, 토모,
1: 렉스,
0: 바다 체험학습 잘 부탁해.
2: 응, 아이들도 무척 기대하고 에? 있어.
3: 잘 갔다 올게.
4: 오늘은 물고기들을 가까이 볼 수 있겠지?
2: 그럼, 이것 봐. 내가 돋보기도 가지고 왔어.
4: 우와, 나도 한번 볼래.
2: 아, 쟤는 돌목상어야.
4: 돌목상어?
2: 돌목상어는 온순하거든.
4: 그럼 안 위험해?
2: 응, 괜찮아.
4: 어? 상어인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
2: 그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
5: 이빨이 작으면 밥 먹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2: 이빨이 작아도 괜찮아. 돌목상어는 바닷물에 있는 플랑크톤을 아가미로 걸러내서 먹거든.
6: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리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안 돼?
4: 우와, 우와, 나도 가까이서 보고 싶어.
7: 나도.
2: 뭐? 어떡하지?
6: 뭐, 우리가 잘 챙기면 괜찮지 않을까?
1: 제발, 비키!
2: 그래, 가까이 가보자.
6: 와, 정말?
2: 대신 우리의 지시를 잘 따르고 다녀야 해.
1: 우와, 신난다!
2: 고고다이너 해양구조대 출동! 비키, 핑크카와 랭스!

0: 목상어가 밥 먹고 있으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심하자.
1: 우와! 어? 돌목상어야, 안녕.
2: 아, 안녕.
1: 어?
3: 어? 이빨이 없는데?
1: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봐.
4: 그래? 그럼 이 돋보기로 찾으면 되지. 볼까? 우와, 정말이네. 응? 여기 목에 가시가 박혀 있어.
3: 뭐라고? 정말이네.
2: 어? 그래서 아팠구나.
0: 나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비키야. 내가 치료해줄게. 됐다.
4: 그럼 가시가 잘 빠졌나? 내가 봐줄게.
3: 돋보기가 상어 목에 걸렸어. 어떡하지?
0: 비바부, 일단 애들을 데리고 멀리 피해줘. 돌목상어야, 도와줄게.
3: 상어야, 진정해. 너 도와주려는 거야.
0: 상어야, 움직이면 안 돼. 클레오, 도와줘. 상어가 많이 아픈가 봐.
1: 괜찮아, 내가 낫게 해줄게. 입을 크게 벌려볼래?
0: 토모, 입을 갑자기 닫지 못하게 고정시켜줘.
4: 응? 자, 됐다.
0: 찾았다. 비키, 갈고리 발사.
3: 저기, 돌목상어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2: 이제 괜찮아.

0: 하나.
1: 자, 어? 앤디, 항상 조심해야 해. 우리한텐 편리한 물건이 바다 생물들에겐 위험할 수 있으니까.
2: 응, 이제는 꼭 조심할 거야.
3: 야, 아깐 정말 놀랐어.
4: 그래도 돌목상어가 괜찮아져서 다행이야.
3: 응.
1: 그럼 체험학습을 마저 해볼까?
5: 와, 좋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그대로 내 거라고. 딱 둘러서지 못해. 이 특별한 모자를 쓰고 있는 내가 이대의 선장이지. 앞으로 조정은 이 몸이

흠.

Ha ha ha ha!

어쩌고

역시 가자. 앨범이네? 와,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와,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와,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엄마 어디 있어?

해야겠다.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와, 이제 진짜 모험이다. 그럼 이제 뭘 할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분은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집 꾸미기.
1: 집을 크게 넓히는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2: 네, 이제 다 됐어요. 가구도 다 놓고 방마다 페인트도 싹 다 먹여놨습니다.
0: 페인트를 먹어요?
3: 어우, 아니, 그냥 하신 말이지.
4: 정말 고맙습니다, 황수 아저씨.
2: 에이, 별 말씀을. 자,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
4: 아니, 안 들어가고 뭐해요?
3: 정말 산뜻하고 좋은데요.
4: 초록 계열로 하길 잘했죠.
0: 이 TV 좀 봐, 조지. 오, 멍멍이들.
4: 아하, 아이고 우리 예쁜이.
3: 여기는 내 예쁜이 같은데.
0: 아, 여기가 아기 방이구나.
3: 예쁘게 꾸몄네.
0: 정말 예뻐요. 이 놀이방 좀 봐봐, 조지.
5: 멍멍깡.
0: 골디, 너도 새 집이 좋아? 오, 다행이다.
4: 제일 좋은 게 남았는데 좋아하긴 이르지.
0: 네? 응?
3: 페파, 조지, 너희들
4: 새 방이야.
0: 뭐야? 왜 이래? 방이 왜 이런 거예요?
4: 너희들 방은 일부러 안 꾸미고 놔둔 건데.
3: 그래야 너희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0: 만세!
5: 만세! 만세!
1: 페파네 가족이 새 방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큰 대형 가구점에 왔습니다.
4: 여기만 오면 그렇게 힘이 나던데.
3: 난 별론데. 크기만 하지. 괜히 쓸데없는 걸 잔뜩 사잖아요.
4: 그냥 볼 게 많아서 좋다고요. 잘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찾아보렴.
0: 꽃냥.
4: 알았어, 우리 이쪽으로 가야겠군.
3: 안녕, 재밌게 놀아요.
0: 꽃냥. 엄마, 조지는 공룡을 좋아하는데요. 그럼 제 건 어떤 거예요?
3: 글쎄, 네 거니까 직접 찾아야지. 잘하면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0: 알았어요. 이러니까 벌써 잘 시간 된 것 같네. 고, 자자. 광대다, 광대! 여기 다 광대다!
3: 아, 안 돼! 이렇게 정신없는 방에서 어떻게 자?
6: 광대! 로봇 작동 종료 시간. 안녕, 안녕.
0: 이것도 아닌데.
3: 그래서 잘 되고 있니?
4: 아주 잘 되고 있죠. 아직도 마음에 드는 방을 못 찾았니?
0: 네, 조금씩은 마음에 드는데.
3: 페파, 꼭 여기 꾸며진 방대로 안 해도 돼. 이제 끝이네.
0: 좋은 방법 있어요.
3: 금방 신이 났네.
0: 실례합니다. 여기 있는 방이 다 별로인데요.
3: 그런데?
0: 조금씩 마음에 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제 침실로 꾸미고 싶은데 될까요?
3: 글쎄, 안 될 건 없지. 아줌마가 꾸미는 거 도와줄까?
4: 네, 그럼 좋죠.
3: 부탁드려요. 좋아, 말씀만 하세요. 됐다.
0: 고맙습니다. 진짜 완벽한 방이에요.
3: 정말 멋진데, 페파.
4: 딱 너답게 꾸몄네.
0: 고마워요,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페파랑 조지는 새 방이 정말 좋았어요. 새 방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다 같이 대형 가구점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막 참있겐 팔팔 눈에 보인 건 바로
0: 대박이다!
1: 제가 할 말이었는데?
0: 폭신한다! 안녕, 곰돌아!
6: 잘가, 곰돌아!
0: 내 사랑 극장! 나랑 재미있는 연극 많이 하자!
6: 오! 조지!
0: 안녕, 조지! 샌 놀이방 가서 놀자! 안녕, 골디. 좋아. 오늘은 공룡이랑 카레이싱 결승전을 하는 거야.
6: 무덩, 무덩.
7: 안녕하세요, 페퍼 아빠.
4: 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아기가 쓸 제 카시트네요.
7: 정말 축하드려요.
4: 감사합니다. 최고급 모델이래요.
7: 아, 그걸 말한 게 아니었는데.
4: 이제 됐다.
3: 우리 차도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0: 더 큰 차요?
6: 무덤 무덤
0: 만세
6: 빰빰빰.
4: 그럴까요? 근데 차를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부터 시작해야.

0: 할지 모르겠네.
1: 어,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자동차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무릉무릉.
3: 멋지다. 차 고르는 건 아빠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고맙기도 하시지.
1: 그래서요? 어떤 게 좋으세요?
0: 생각 좀 해보고요. 차 하나만 줄래요?
1: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차예요, 아빠?
0: 바퀴가 네 개 달린 거예요.
1: 어떤 게 좋을까? 아하! 이거 어때요?
0: 오, 불꽃무늬 멋지네.
1: 네, 그럼 시운전하러 갈까요? 오, 아주 빠른 차예요.
0: 이 정도로 빨라요? 슝!
1: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멈춰요! 이제 다른 차도 타보실래요?
0: 혹시 이것보다 좀 더 느린 차도 있나요?
1: 그랬다! 아, 딱 좋아요.
0: 오, 달기 지나가네. 저기요, 자동차 파는 사장님. 이 트랙터는 좌석이 하나예요. 우린 좌석을 늘려야 하는데 없나요?
1: 어, 맞다. 한 이 정도면 될까요?
0: 네, 맞아요. 우리한테 딱 맞겠어요.
1: 오, 예!
0: 이제 진짜 차를 사러 나가기만 하면 되겠군.
1: 좋아요, 얼른 가요.
0: 뭐, 지금? 알았어.
4: 페퍼랑 조지가 아빠 차를 타고 자동차 전시장에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뭐 특별히 찾으시는 차가 있나요?
1: 이런 차로 주시겠어요?
0: 진짜로 큰 차요.
3: 네, 걱정 마세요. 아주 딱 맞는 차가 있어요.
1: 완세!
0: 진짜 완벽하네요. 이거
3: 이걸로 하시겠어요?
0: 네, 이걸로 할게요.
3: 감사합니다.
0: 집에 가자. 정든 차인데 작별 인사는 해야겠지.
1: 안녕. 오, 이 버튼 뭐 하는 거지?
0: 오, 엉덩이가 따끈해지는데. 이제 됐다. 고맙다, 우리 아들딸. 너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멋진 차는 못 샀을 거야.
3: 진짜 완벽하네요.
0: 우리 새 차 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1: 그러시죠.
4: 파파는 새 차가 좋았어요. 새 차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아, 물론 아이스크림도요.

0: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이제 곧 가을이 오겠지?
1: 맞아. 나무들도 화려하게 물들겠다.
0: 그러겠다. 아우 더워.
2: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천년의 스타, 스타 은행나무 등장입니다.
0: 아니 병원에 무슨 은행? 설마 그 은행나무 맞으시죠?
2: 맞아요.
0: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살았다는 그 은행나무. 가을만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는 스타 중에 스타잖아.
2: 맞아요, 맞아.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천살 먹은 스타 은행나무랍니다.
1: 진짜 예쁘게 물들었어요.
2: 아무도 흉내 못 내는 밝게 빛나는 나만의 노란색. 내 천년 인기의 비결이랄.

0: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1: 예예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0: 자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이것 봐, 색깔이 다르긴 다르다.
2: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
1: 가을 가을이 오면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가을 덜덜 무서워.
3: 오늘의 관자 은행나무. 가을이 오는 게 두렵대요.
1: 덜덜덜덜.
0: 아이고 그만 좀 떠세요. 아유 아까운 잎 다 떨어지네.
4: 그러니까 가을이 오는 게 두려워 상담을 받으시겠다고요?
0: 아, 가을에 인기가 더 많으시지 않나?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1: 다들 내 노란 잎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설마?
4: 설마 뭐?
0: 아, 그 다음에 나뭇잎이 떨어지잖아. 다 떨어지고 나면 혹시 돌아가시게 될까봐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4: 댕댕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0: 아니 1000년을 사셨다잖아. 그게 두려우실 만도 하지.
1: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는 이유는 1번 병이 들어서,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0: 정답! 1번 병이 들어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은행나무들처럼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1: 땡! 어떻게 매년 가을만 되면 모든 은행나무들이 병이 들겠어? 정답은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우린 추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으면 얼어서 죽고 말지. 잎이 얼어서 너무 추워. 겨울에 안 죽으려면 미리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가을에 잎과 가지 사이에 떨켜라는 걸 만들지. 떨켜를 만들면 잎에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머나 잎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노랗게 변했네. 그래서 더 예뻐졌어. 그렇게 노란 잎을 뽐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리지.
4: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잎을 떨어뜨리는 거냐요?
1: 그렇지.
0: 그럼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네. 아니, 근데 뭐가 두려우신 건데요?
1: 사실 지금은 예쁘다고 좋아하지만 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4: 열매?
5: 와, 너무 예뻐.
6: 오, 진짜 너무 예뻐.
5: 우와.
7: 자기야, 똥 쌌어.
5: 무슨 소리야?
6: 똥 냄새.
5: 아,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거잖아.
6: 어? 야, 은행나무 씨앗 밟으면 안 되는데. 은행나무 씨앗 너무 싫어.
1: 모두 냄새 난다고 날 피하고 난 혼자 남지. 이 씨앗
0: 냄새.
1: 거봐, 의사 양반도 간호사님도 피하잖아.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게 난 너무 외롭고 두렵다.
4: 에이, 근데 그건 씨앗 떨어질 때 며칠만 그런 거잖아요.
0: 맞아요. 며칠만 더 참으시면.
1: 단 며칠이라도 팬들에게 외면당하는 심정 알기나 해!

0: 내 냄새지만 에이, 너무 괴롭단 말이야.
1: 네네네. 근데 저 열매에서 냄새가 왜 나는 거지?
0: 그건 문제로 내겠단 말이야. 은행나무 씨앗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1번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2번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려고.
1: 설마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답은 2번.
0: 맞아. 씨앗을 보호하려고.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씨앗을 막 먹어 없애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
2: 해충 해충 해충 해충충충. 난 씨앗에 알을 낳아 병들게 하는 해충. 오늘은 이 나무 씨앗에 코를 찌르는 악취. 해충 해충.
3: 아, 도토리만 먹기 질리는데 은행 씨앗도 갉아먹어볼까? 아, 코가 썩을 것 같은 악취. 아, 안 먹어.
2: 그러니까요, 냄새 때문에 해충한테 피해도 안 당하고 씨앗을 잘 보호한 덕분에 더 많이 번식을 해서 지구상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1: 지구상에? 근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0: 훗, 우리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기 이전에 지구에 살았었다고.
1: 정말요?
0: 은행나무는 아주아주 아주 옛날, 약 3억 년 전 고생대부터 지구상에서 살았지. 공룡이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매머드가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었지만 우리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2: 그 이유는?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이야.
1: 아, 그럼 그 냄새 덕분에 생존 능력이 더 좋아지신 거잖아. 아이, 그럼 아이, 며칠 외로우신 건 좀만 참으시지.
0: 참으라고?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리고 이 냄새 때문에 내 씨앗을 옮겨서 멀리 멀리 번식시켜줄 동물까지 가까이 안 온다니까.
1: 아니 그럼 저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번식은 누가 시켜주지?
0: 예전엔 매머드같이 큰 동물들이 많아 내 씨앗을 먹고 옮겨줬다고 하더군. 그런데 지금은 다 멸종돼서 내 씨앗을 옮겨줄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나 너무 외롭다고.
1: 번식시켜줄 동물들조차 가까이 오지 않으면 청년 동안 정말 외롭긴 외로우셨겠어.
0: 맞아. 그렇다니까.
2: 잠깐 잠깐. 은행나무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모임이 생각났어요. 당장 가실까요?
0: 모임?
2: 자자, 이 모임은 한때 외로움에 힘들어하다 지금은 자신감을 회복한 나무들의 모임인데요. 먼저 온나무님.
4: 안녕하세요. 저는 온나무라고 해요. 다들 알다시피 제 몸엔 독이 있잖아요. 저한테 닿기만 해도 가렵다, 두드러기 났다, 어찌나 덜 미워하시는지. 저 정말 외로웠다고요.
1: 그러셨구나.
4: 그치만 그 독이 없었다면 동물들이 절 먹어버렸을 거예요. 제 몸을 방어하는 독이니까.

0: 하고 정말 똑하게 살 거예요. 이 당당하게 살자.
1: 당당하게 살자.
0: 당당하게 살자.
2: 전 플라타너스라고 해요.
3: 제 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한때 가로수로 절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에 솜털이 날린다. 저한테서 벌레 떨어진다. 어찌나 절 미워하는지.
2: 그치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하게 살려고요.
1: 같이 하실게요.
4: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0: 아니 근데 은행나무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2: 그러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스타 은행나무님은 왜?
5: 부러워. 내 냄새 안 맡아봤어요. 나의 번식 지켜줄 동물도 가까이 안 오는데 부럽다뇨. 내가 얼마나 외로운데.
0: 에이, 냄새가 좀 나도 사람들이 가로수로 막 심어서 번식시켜주잖아요.
5: 네? 사람들이 날 심는다고?
2: 그래요, 사람들이 은행나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5: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2: 네. 전 씨앗에 솜털이 날려서 가로수로 안 심는데 은행나무는?
3: 씨앗에 솜털도 안 날리고 꽃가루도 거의 안 날려서 사람들이 가로수로 많이 심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해충도 없잖아요.
5: 뭐 그렇긴 하지. 내가 해충이 없긴 하지.
6: 해충 해충 해충 해충. 하! 그때 그 냄새 나는 나무. 하! 해충 해충.
5: 내 냄새에 한 번 당하면 평소에도 벌레들이 얼씬을 못한다니까. 은행행행행행행행행행.
2: 그래서 나처럼 벌레 떨어진다고 불만도 안 듣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6: 또 은행나무는 병에도 잘 안 걸리고 은행나무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살잖아요.
7: 그러네. 벌레도 안 떨어져, 병에도 강해, 오래도 살아. 사람들이 좋아할만 하네.
5: 그래도 냄새나는데.
0: 에이, 냄새야 잠깐인데요, 뭐. 그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5: 좋은 점이 또 있어?
6: 어, 그럼요.
5: 난 끄떡없지.
6: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매연과 먼지에 강하고 더위도 잘 견디고 또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8: 은행나무 그늘 덕분에 너무 시원해.
2: 여름엔 너무 시원해.
8: 가을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너무 예뻐.
2: 우리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8: 가을에 잠깐 냄새 나지만
2: 은행나무 너무 좋아.
0: 아니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2: 그래요, 저희는 은행나무님이 너무 부러워요.
5: 정말?
9: 그럼요. 씨앗이 이거 떨어지는 며칠 동안만 참으시면
6: 365일 1년 내내 사랑받는 게 바로 은행나무라고요.
9: 맞아요.
5: 역시 내가 천년이나 인기가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이제 외로워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냄새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하자.
0: 아, 은행나무님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5: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7: 예, 웬일이야?
5: 역시나 가을에 다 였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2: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살아난 자음이의 로봇.
1: 아, 미끄럼틀을 너무 많이 탔어. 그런데 자음이 얘 왜 안 오는 거야?
2: 모험아! 어? 우와, 로봇이다. 귀엽다.
3: 귀엽다니. 자음봇은 주먹 로켓도 푸슝 나가는 용감하고 멋진 로봇이라고.
2: 우와, 이름이 자음봇이야? 가슴에서 레이저빔도 나가면 멋지겠다.
3: 오, 좋다, 좋아.
2: 레이저빔! 이거 이제 차례!
3: 주먹 로켓 발사!
4: 나도 로봇 갖고 싶다. 우와. 우와. 아, 저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5: 아이도 아니고 로봇은 무슨.
4: 아이만 로봇 가지고 놀란 법 있나? 아, 대장님.
5: 어, 그렇게 갖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아주 근사한 로봇을 선물해 주지. 시옷, 아, 릴, 살, 이응, 아, 아, 니은, 아, 나, 디귿, 아, 다, 살아나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손 씻고 오자. 그래!
7: 아, 지금 막 한글이 파괴

0: 되었어. 파괴된 글자는 미을과 비읍이 들어간 글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1: 아이야!
2: 자마 모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1: 또요?
3: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
4: 리을과 비읍이면 리본! 리본 머리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림보!
3: 아! 막대기를 걸쳐놓고 춤추면서 그 밑을 통과하는 림보!

0: 민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1: 그럼 뭘까?
2: 어? 내 자음봇! 자음봇이 없어졌어! 어?
3: 자음봇?
2: 네! 자음이 로봇인데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잠깐! 로봇! 천재가 파괴한 글자! 로봇 아닐까?
4: 내가 투시 능력으로 찾아볼게! 지연! 로봇 찾기 투시! 어디에도 로봇은 없어.
0: 역시 오늘 파괴된 글자 로봇이 틀림없어.
2: 천지, 내 자음봇을 어떻게 한 거야?
5: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로봇 글자를 찾자. 그럼 자음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2: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6: 쇼! 이! 이! 도전! 신!

0: 로봇이 살아나다니 역시 천지대장님 최고!
1: 이왕이면 큰 게 좋겠지. 어? 거대하다. 로봇이 거대하다!

0: 엄청나게 큰 거대 로봇이 됐네. 네 이름은 태격봇. 이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1: 우와, 로봇이 엄청 커졌어. 내 자음봇, 자음봇.
0: 이제 자음봇 아니라 개벽봇이거든.
1: 아니야, 어서 내 자음봇을 내놔요.
2: 감히 자음이 로봇을 빼앗다니, 각오해라. 뿅망치로 지진파!
0: 개벽봇 막아!

0: 거대한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
1: 부메랑! 야! 하! 하!
2: 태극보! 초! 강력! 회오리! 오! 초강력 회오리도 통하지 않아!
0: 개벽! 멋진 무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는 게 어때?
3: 아하, 그렇지. 이야, 레이저 빔 발사!
4: 오, 오, 오.

0: 자아마 모음아 괜찮니?
1: 네.
2: 이번엔 주먹 로켓 발사!
3: 이용서, 아용서. 주먹 로켓이 폭파했어.
4: 주먹 로켓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
1: 내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내가 자원봇을 조종하면 좋을 텐데. 진짜 우리가 조종하면 좋은데.
3: 조종? 오, 좋은 생각이야.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5: 아하! 네, 아용사님.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지읒, 오, 조!
0: 지읒, 오, 이응, 종!
3: 조종! 로봇을 조종하다!
5: 자음봇! 네 이름은 자음봇이야! 돌아와!
2: 에? 뭐지?
1: 네! 로봇은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지!
5: 자음봇! 이리 와!
2: 어? 개벽고 왜 나를 봐? 저기 쟤네를 봐!
5: 레이저빔 발사! 우와, 자음봇이 천지와 개벽을 물리쳤다.
1: 잘했어, 자음봇.
6: 자, 그럼 한글을 찾아볼까?
7: 나 한글.
3: 나머진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끝! 쥬옷! 뿅망치로 오!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니은이 오를 만나 로! 기읍이 오와 시옷을 만나 봇! 로! 봇!
5: 자음봇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1: 맞아.
2: 오, 자음봇. 야, 멋지다. 근데 자음봇 말고 또 무슨 로봇이 있을까요?
5: 청소하는 로봇?
1: 저번에 요리하는 로봇도 봤어요.
2: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계장치를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5: 아하. 그럼 내 대신 숙제 주는 로봇 있으면 좋겠다.
2: 뭐야? 예!
1: 레이저
2: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로봇!
2: 로봇!

0: 사라진 바지.
1: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신파
0: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2: 잠들라
0: 전
1: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새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1: 예.
0: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1: 600년이 날렸어요. 600년.
0: 600년이라.
1: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하나 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0: 그래?
2: 거긴 누구냐?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에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0: 내가 만든 가조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1: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2: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밀,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한 발 늦은 것 같아.
4: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2: 어서 가자.
4: 예!
5: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6: 네, 대왕별님.
5: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0: 채소식기 끝. 그럼 이제 가지를. 어? 가지가 어디 갔지?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7: 못 봤는데. 잘 찾아봐.
0: 어디 간 거야? 한글용사. 아이야?
8: 놀라지 마, 얘들아.
0: 우와, 진짜 한글용사 맞아요?
9: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0: 도움이요?
9: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10: 저희가요?
0: 어? 이건 한글 시계?
9: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0: 아, 모음 마법진요? 우와. 그럼 나도 자음 마법진!
7: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9: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11: 기억,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0: 기억, 지읒? 기억 지읒이면 감자?
11: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0: 그럼, 아, 공주 아니야?
9: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0: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8: 맞아. 그 글자로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0: 그럼 혹시 가지?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8: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9: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1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아.
0: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야 해.

0: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1: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 어?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3: 근데 왜 다시 풀렸지?
0: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3: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0: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1: 어? 저거 게으라의 기억지우시 있어요? 아, 저건 과제예요.
2: 어? 저기도 기억지우시 있어요.
3: 어서 가지에서 글자를 찾자.
4: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0: 개벽?
1: 개벽?
0: 천재 부하야.
4: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야!
3: 거기서 용망치로 지진 파!
4: 아이고
5: 가지는 내가 가져. 오.
3: 천지?
6: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1: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3: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0: 알았어.
7: 바다가 뚱뚱치. 대결이네.

0: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러게.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0: 아, 좋아.
1: 몸 마법진.
0: 잠 마법진.
1: 응? 몸만 가지고는 한글 마법을 쓸 수 없어.
0: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아.
1: 이러다 진짜 가재가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0: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1: 안 돼. 난 가재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0: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찾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엄청 좋아하거든.
1: 변신했어. 우와.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2: 천지.
3: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4: 좋아. 좋아.
5: 한글 용사 아, 이, 야!
6: 치사하게 나를 천지대장님, 기적이 살려요.
2: 죽어보자, 아이야.
7: 천지가 도망갔어.
8: 작전 성공!
7: 몸,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몸 마법진!
7: 미음, 오, 모. 이응, 으, 으.
3: 디귿, 아, 다.
7: 가지를
5: 모답!

0: 최선의 한글.
1: 아는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0: 이.
2: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3: 네. 기역이 R을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험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0: 달라진 세계. 우리 다이너스트는 다이노피아에서 QCA 요원들과 함께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며 퀀텀코어를 지켜냈다.
1: QCA의 임무는 다이노피아의 퀀텀코어를 보호하는 거다.
0: 우리는 백선터, 아니 데모스를 물리쳤고 다이노피아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2: 내가 말했지. 널 반드시 파괴할 거라고.
0: 제모스? 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으차! 다친 데 없지? 무사해서 다행이야.
0: 넌 누구야?
3: 누구냐고? 설마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0: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3: 외계에서 왔어? 어떻게 날 몰라? 나 제나잖아. 산사우리오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다이노스터 말이야.
0: 새 멤버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다이노스터라고.
3: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다이노스터 멤버라고? 미안한데 난 다이노스터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너 같은 멤버는 본 적이 없다고.
0: 세상에, 말도 안 돼.
3: 루시오!
0: 로디, 무사했구나.
3: 그럼. 잠깐, 이 녀석 퀀텀 랩터 맞지?
0: 어? 이게 뭐지? 로디 이마에 이상한 무늬가 생겼잖아.
3: 그만해. 간지러워. 이 마크는 다이노스터의 파트너인 퀀텀 다이노라는 표식이야. 오, 이런. 너 때문에 티렉스를 까먹고 있었잖아. 자, 자. 파라디스크 볼륨 1.

0: 와, 진정해 티렉스. 다이노 실드로 가자.
1: 잠깐만, 나도 같이 가.
0: 너도 인물이 오만기증 완수하고 나면 나처럼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을 거야.
1: 내가 너보다 다이노스터 훨씬 오래 했거든.
0: 그러시겠지.
1: 안 돼, 기다려.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잠깐 멈춰봐. 와, 여긴 뭐하는 곳이야?
0: 여긴 다이노 실드야. 트릭스, 잘 가.
2: 수고 많았다, 제나. 근데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 모양이네.
0: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신입 다이노스터래요.
2: 환영한다, 신입 다이노스터. 뭐, 일단은.
1: 루라이모! 여기 계셨군요!
0: 여기 책임자인 소장님을 안다고?
1: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모인걸.
2: 내가 이모랑 닮았나 보구나.
1: 아,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루시오잖아요. 이모 조카요.
2: 나한텐 조카가 없어. 난 로라야. 다이노 실드의 총 책임자지. 만나서 반갑다.
1: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2: 다이노스터 생활이 아직 낯선 모양이구나.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제나, 네가 좀 안내해 주겠니?
0: 왜 하필 저예요?
2: 아마 근처에 돌봐줄 공룡이 있을 거야. 레벨업에 도움이 될 텐데.
0: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어서 가자, 루시오. 내가 특급 투어를 시켜줄 테니까.
2: 퀀텀 랩터라. 그 다이노스터 이후로는 처음 보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
0: 몇 년 전부터 코어에 감염된 공룡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이노 실드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거야. 우와!

0: 여긴 다이노우스랑 완전 똑같네.
1: 다이노우스? 그게 어딘데?
0: 다이노우스는 공룡들의 낙원이야. 안녕. 아, 간지러워.
1: 공룡이랑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
0: 난 여러 차원들의 공룡들을 만나봤거든. 공룡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곳도 가봤어. 정말 대단했지.
1: 그럼 진짜 다른 우주에 다녀온 거야? 말도 안 돼.
0: 내 말은 다 진짜야. 이거 봐.
1: 뭐야? 공룡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그곳 공룡들은 말도 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꼬리를 이용해서 농구도 한다니까.
1: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0: 그렇다니까.
1: 어?
0: 아기 푸처런 우돈이네? 정말 귀엽다. 어.
1: 안 돼, 루시오. 만지지 마. 아!
2: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0: 말을 할 줄 알아? 설마 너도 퀀텀 다이노인 거야?
2: 그래, 잘 알고 있네. 다이노스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다른 다이노스터의 퀀텀 다이노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1: 아, 또 시작이네.
0: 제이민? 제이민, 어? 나야! 루시오!
2: 어? 멈춰, 루시오라고 했지. 내 퀀텀 다이노를 왜 멋대로 만지려 했는지부터 설명해.
3: 맞아, 설명해!
0: 제이민... 너도 날 기억 못하는 거야?
1: 이 친구는 신입이야. 그래서 규칙을 못...

0: 왔던 거고 기분 프로프테라.
1: 뭐? 신입 다이노스터라고?
2: 정말 날 기억 못하는 게 맞구나. 우리 친구였잖아.
0: 그래 맞아 제이밍.
1: 퀀텀 랩터?
2: 제이밍 너 괜찮아? 대체 왜 이래?
1: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0: 제이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루시오는 진짜 다이노스터 멤버야. 소장님도 확인해주셨고.
1: 그건 직접 상대해보면 알겠지.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네가 다이노스터라고? 그럼 증명해봐.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공격을 전부 피할 수 있겠지.
0: 루시오, 할 수 있어.
2: 뭐? 제이민,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1: 싸워? 넌 내 털끝도 못 건드려. 프테라 에로, 발사!
2: 왜 날 공격하는 거야?
1: 프테라, 썬더 포켓!
2: 제나, 좀 말려봐!
0: 우린 가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배틀을 하기도 해. 행운을 빌어.
1: 제나, 썬더 포켓!
2: 난 싸우겠다고 한 적 없어!
0: 뭐 하는 거야, 루시오? 얼른 변신해야지!
2: 좋아. 정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주지! 다이노 슛! 변신!
1: 그럴 줄 알았어.
2: 변신 시작!
3: 루시오, 뭐 하는 거야?
2: 이상하네. 작동을 안 해.
0: 퀀텀 다이노 파워! 네 퀀텀 다이노를 불러!
1: 이제 끝장을 내주지! 가라, 썬더 포켓!
2: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0: 루시오! 내 몸에서 빛이 나!
2: 이게 뭐야?
0: 이제 시계를 터치하고 외쳐! 다이노 슈트 변신!
2: 다이노 슈트! 변신! 하!
1: 말도 안 돼.
2: 됐어. 바로 이거야.
1: 진짜 다이노스터였다고? 상관없어. 프테라 스카이폴!
2: 이쯤에서 끝내자고!
0: 말도 안 돼. 제이민이랑 막상 막하잖아.
1: 프테라, 썬더 브레이크!
2: 하! 이런... 안 돼! 루시오 대 스티븐!
1: 프테라, 스카이폴! 가라! 썬더 브레이크!
4: 그만! 멈춰! 다이노 쉴드 안에서 싸움을 해? 대체 왜들 이러는 거니?
0: 루시오는 규칙을 조금 어겼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이민이 의심을 하더니 멋대로 싸움을 걸었고요.
1: 뭐야, 배틀을 하라고 부추긴 건 너잖아.
4: 제이민,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라는 건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다이노 쉴드 안에선 배틀이 금지라는 거 알 텐데.
1: 맞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0: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1: 잘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니?
0: 그렇죠.
2: 하지만 앞으로도 널 계속 지켜볼 거야. 다이노 슛! 변신!
3: 새 공룡이 나타났네. 그럼 나중에 바르시오.
0: 아, 그래.
1: 조심히 다니렴.
0: 이모, 아니 소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1: 우선 그 다이노워치를 잘 간수하렴.
0: 이 시계를요?
1: 그건 평범한 장비가 아니야. 네 퀀텀 다이노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거든. 변신도 기술도 모두 그 워치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단다.
0: 응?
1: 차차 이해하게 될 거야. 새 게임이 시작될 것 같구나.
0: 잠깐만요, 로라 소장님! 다이노워치라. 근데 이제 어디서 지내지?

0: 따돌렸어. 지금쯤 엄청 화가 났겠지? 고마워. 나중에 봐. 어? 루시우? 왜 아직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늘부터. 어?
1: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0: 뭐? 가족이랑 안 살아? 아님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도?
1: 여기선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0: 방법이 있지. 어서 날 따라와. 야호!
1: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여긴 어디야?
0: 갈 데가 없다면서. 나만 믿어.
1: 설마 여기 너희 집은 아니지?
0: 우리 집 맞아. 그리고 앞으로 넌 여기서 지내면 돼.
2: 제나, 너 창고에 있어?
0: 제이민?
2: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창고는 또 왜 갔고?
0: 별거 아니야. 금방 올라갈게. 잠깐만 기다려.
1: 왜 제이민이 여기 있어?
0: 응? 내 쌍둥이 오빠거든.
1: 뭐? 쌍둥이라고?
0: 쉬, 목소리 낮춰. 오빠한테 들키면 넌 끝장이야. 어때? 여기 괜찮지? 꽤 넓기도 하고. 야호! 예! 로드는 여기 너무 좋아!
1: 난...
0: 이만 쉬어. 그리고 내일은 나랑 같이 학교에 가자. 선생님께 전화 갔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럼 잘 자.
1: 그래, 내일 보자. 엄청나게 긴 하루였어.
2: 뭐 하는 거야, 제나? 빨리 와.
0: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자.

0: 지금 몇 시지?
1: 어? 어 뭐야? 어? 시각이잖아! 안녕, 얘들아!
2: 안녕!
3: 안녕!
2: 여기 너무 좁아, 루시오!
1: 안 돼! 안에 들어가 있어!
2: 제이민!
1: 안녕, 제이민! 좋은 아침!
4: 다이노스터 규칙 제9조. 공공장소에서는 퀀텀 다이노를 워치 안에 넣어둔다.
1: 그렇지. 워치 안에. 근데 어떻게...

0: 고마워 친구.
1: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
0: 어? 안녕 대사.
2: 그래 안녕.
3: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2: 루시오 여기야. 내 옆에 앉아.
0: 제나? 너도 같은 반이야?
2: 그래 맞아. 그것보다 처음부터 너처럼 잘 싸우는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 레벨이 오르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질 거야.
0: 그래? 잠깐, 레벨? 그게 무슨 소리야?
2: 너 확실히 신입이 맞구나. 여기, 이거 보이지?
0: 우와, 이게 다 뭐야?
2: 멋지지? 공룡을 구하거나 다이노 배틀에서 이기면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어. 넌 스피드가 엄청 높네.
0: 내가 좀 빠르긴 하지, 확실히.
4: 소문 들었어? 신입 다이노스터가 들어왔다던데. 그게 너였나 보네.
0: 스티븐?
4: 잘나가는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갓 들어온 신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반갑다, 귀여운 신입.
2: 절대 넘어가지 마. 다른 다이노스터의 임무를 가로채서 경험치를 독차지하려는 녀석이거든. 완전 비겁하지.
0: 스티븐답긴 하네.
4: 너희! 방금 내 험담했지?
2: 들었어?
4: 너는 못 참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0: 제나, 어떻게 좀 해봐!
2: 그래, 좋아! 응? 경기장에서 결판을 내자! 루시오가 딱 5분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대!
0: 내가?
4: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마침 잘 됐네!
0: 정말 못 살아!
2: 야호!
5: 루시오!
2: 루시오, 절대 지지 마!
4: 그럼, 준비됐어?
0: 난 정말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스티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4: 하, 네 걱정이나 하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0: 그래, 좋아. 퀀텀 다이너 파워! 다이너 슛! 변신!
1: 너한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줄게.
0: 다쳐도 나 원망하게 없기다.
1: 덤비기나 하라고.
0: 좋아, 렛츠킥.
2: 스티븐, 괜찮아?
1: 뭐야, 공격하랬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0: 미안해, 다시 해보자.
3: 아유, 머리야.
4: 장난해? 대체 뭐 하는 거야?
0: 스티븐, 이제 공격해도 돼?
1: 그럼. 덤벼.
0: 좋았어. 랩터 킥. 메야메야 킥.
1: 놀랐지? 우와! 야호! 우와! 메야메야 더블 스윙!
0: 이번엔 안 통해!
1: 렛츠고! 메야메야 공 스트라이크!
5: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1: 신이 치곤 제법인데. 메야메야 스트라이크. 이거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그럴 리가.
4: 루시오, 대단해. 최고였어.
6: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

0: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친구들 안녕. 난 제니.
1: 난 민준이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0: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바로 깊다, 깊다예요. 깊다는 어떤 뜻일까요?
1: 수영장이 깊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0: 네, 민준이.
2: 강물이 깊어서 무서울 때 쓰는 말이에요.
0: 맞아요. 깊다는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수영장의 물, 또 민준이가 말한 강물 모두 깊을수록 무섭겠지요. 꼭 물에만 깊다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산대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요. 그럼 깊다는 표현을 써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
1: 굴뚝이 엄청나게 깊다.
2: 산 속에 개미굴이 엄청 깊다.
0: 잘했어요. 그럼 깊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1: 얕다.
2: 짧다.
0: 깊다의 반대말은 얕다. 겉에서 속까지의 길이가 짧다는 뜻이에요. 얕다는 말로는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이야기해 볼까요?
2: 강물에 물이 얇다.
0: 발음을 정확해 줘야 되는데요. 얇은 건 가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깊다의 반대말은 얕다. 자, 선생님을 따라해 봅니다. 얕다.
3: 얕다.
0: 얕다.
3: 얕다.
0: 잘했어요. 제니.
1: 강물이 엄청 얕다.
0: 잘했어요. 바닷물이 얕다. 수영장이 얕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태풍이 불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깊다는 말은 우물이 깊다, 나무의 뿌리가 깊다처럼 단순히 길이가 길다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도 쓰여요. 나이에 비해 속이 깊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3: 네.
0: 생각이 신중하다고 할 때도 깊다는 말을 씁니다. 또 깊은 잠에 빠졌다. 친구와 나는 우정이 깊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관계, 행동에도 깊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깊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짝꿍 단어는 바로 깊다. 발음은 같은데 글자가 달라요. 깊다는 말을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0: 민준이.
1: 찢어진 양말의 깊다.
2: 깊다는 닳거나 구멍이 난 곳을 꿰매다. 꿰매다란 뜻이에요. 할머니께서 양말을 깊고 계셨어요. 찢어진 가방을 버리지 않고 기워 입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깊다라는 말을 기웠다, 기워 입었다라고 쓰면 닳거나 구멍 난 곳을 꿰맸다, 꿰매 입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어디서 들어봤나요? 민준이.
1: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구멍난 옷을 보면은 아끼려고 구멍난 곳을 이렇게 입었대요.
2: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옷을 아껴 입었어요. 그래서 구멍나거나 찢어진 부분을 기워 입었죠.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워서 쓸 수 있을까요?
1: 찢어진 모자를 기워서 다시 쓸 수 있어요.
2: 제니?
3: 찢어진 필통을 기워서 다시 쓸 수 있어요.
2: 맞아요. 요즘엔 닳거나 구멍이 나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워 쓰면 물건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두 단어를 배워봤어요. 겉에서 속까지 거리가 멀다는 비읍받침 깊다. 닳거나 구멍이 난 곳을 꿰매다는 비읍받침 깊다. 잊지 말아요. 그럼 오늘 배운 두 깊다, 깊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2: 펼쳐서
4: 펼쳐서
2: 글짓기를 시작.

0: 있다.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 깊다. 닳거나 구멍이 난 곳을 꿰매다.
1: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볼까요? 민준이 글부터 발표해 주세요.
2: 강물이 깊어서 무섭다. 찢어진 양말에 깊다.
1: 우리 민준이가 찢어진 양말을 쓸 때 받침을 쌍시옷을 썼는데요. 자, 찢어지다라는 말을 쓸 때는 바로 지읒받침을 써야 합니다. 우리 제니.
3: 수영장이 깊어서 더 재미있다. 낡은 옷을 기워서 새로운 옷처럼 되었다.
1: 오늘 깊다와 깊다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나요?
4: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4: 안녕!
5: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그림은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남매!
1: 그림남매와 함께 콩나물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0: 자,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만나러 가볼까요?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안녕!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라가 쏟아지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4: 라가 쏟아지다?
5: 글쎄, 라 한 글자.
6: 한 글자.
5: 근데 콩이 쏟아진다.
6: 아, 콩. 근데 가잖아. 뭐뭐 가.
5: 흰파란 총.
6: 응.
3: 오늘의 관용어의 뜻은 몹시 아기자기하고 재미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5: 몹시 아기자기하고
6: 재미있는?
3: 뭐가 쏟아져야 아기자기하고 재미가 있을까?
5: 뭐가 쏟아지면 빗소리가 나서 재밌지 않을까?
6: 보석이 쓰러지면 아름답고 좋지 않을까?
5: 우와, 갖고 싶다.
6: 나도. 어? 그러면 비의 소리잖아. 비가 쏟아지다.
5: 아, 비가 쏟아지면 첨벙첨벙 물장구도 칠 수 있고 되게 재밌잖아.
1: 그리고 달팽이도 볼 수 있지.
5: 맞아, 맞아.
3: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보면서 오늘도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5: 좋았어. 나는 콩으로 할 거야.
6: 콩?
5: 응.
6: 진짜?
5: 응.
6: 어, 그럼 나는 뭐로 하지?
5: 방금 누나가 냈던 아이디어대로 비로 해봐, 비.

0: 나는
1: 근데 비도 엄청 특이한 비인 거지. 오! 보석이 내리는 비.
0: 오! 그럼 보석비인데 보석비는 세 글자잖아.
1: 그렇네. 그러면 그냥 비로 해야겠다.
0: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콩을 쏟는 느낌으로.
1: 나는 허전하니까 여기 집 한 채를 그려줄 거야.
0: 나도인데.
1: 집 크기는 어느 정도 할까? 이 정도면 글쎄? 될까?
0: 아파트 정도면 되지 않을까?
1: 근데 진짜 정답을 모르겠어. 이게 맞는가 싶어.
0: 나도. 진짜 콩이나 비가 아니면 이 모래도 틀릴 거야.
2: 노아야. 응? 콩이 쏟아지면 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0: 콩이 쏟아지면 소리도 좋고
3: 감대로 안 가지.
2: 그렇구나.
1: 아, 노아야. 우리 언제 그런 적 있잖아.
0: 언제?
1: 비 오는 날에 달팽이가 보여서 우리가 살짝 도와줘서 우리 집으로 갖고 와서 몇 달 동안 키웠잖아.
0: 맞아, 맞아. 걔 이름이 뭐였더라, 근데?
1: 걔가
0: 느림이었나?
1: 달팽이 아니었어?
0: 달팽이? 맞아, 맞아.
2: 그래서 예진이는 비가 오면 재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1: 응, 나는 동물이 진짜 좋아.
0: 나도 동물이 진짜 좋아.
1: 응, 나는 커서 사육사가 될 거야.
0: 오, 나는 박물관 관장.
2: 멋진 꿈인데? 좋아, 그럼 우리 그림도 마저 열심히 그려보도록 할까?
3: 알았어, 라라야. 좋았어. 아파트 정도 크기로 뻗어 있는 거야, 여기.
0: 빨리 비를 그려봐.
3: 비는 찍찍 그어주면 되지.
0: 나는 나무에 사과도 그려야지.
1: 근데 콩 정말 멋진 생각인 것 같아.
0: 하늘에서 콩이 떨어지면 정말 좋겠다. 나는 콩을 좋아하거든. 콩을 양동이에 받아서 그걸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라라야, 우리 다 그렸어.
1: 응.
2: 좋아. 오늘도 둘이 정말 잘 그렸다. 자, 그럼 그림남매가 생각한 오늘의 관용어는 한번 설명해 볼까요?
0: 나는 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콩이 떨어지면 받아가지고 볶아먹을 수도 있고 좋고 소리도 좋잖아. 나는 최근에 봄비가 와가지고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은데 그 소리를 들을 만한 게 없는데 콩이 쏟아지면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콩이라고 생각했어.
3: 그러면 이제 내가 설명할 차례인가?
0: 응.
1: 나는 비라고 생각했어. 비 올 때 운동에서 뛰놀면 정말 재밌잖아.
0: 맞아, 맞아.
1: 그래서 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렸어. 아, 달팽이도.
2: 좋아. 콩이 쏟아지다, 비가 쏟아지다. 과연 두 사람 중에 정답이 있을까?
0: 이번에 꼭 내가 맞출 거야.
3: 내가 맞출 거야.
0: 내가 맞출 거거든.
2: 오늘의 정답이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깨가 쏟아지다. 여기에 나오는 깨는 참깨를 뜻해. 웬 참깨냐고? 참깨를 수확할 때 참깨를 낫으로 벤 다음 잘 말려서 단으로 묶는데 이때 다 익은 참깨는 나무 막대기로 살짝만 쳐도 우수수 쏟아진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수많은 참깨를 얻을 수 있으니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겠지? 이 때문에 둘 이상의 사람이 오붓하거나 몹시 아기자기하여 재미가 있어 보일 때 깨가 쏟아지다고 표현해. 만약 이제 막 결혼한 이모의 집에 갔을 때 서로 재밌어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모와 이모부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두 분, 깨가 쏟아지시는군요. 늘 행복하세요.
1: 오늘의
3: 관용어는
4: 깨가 쏟아진다.
1: 몹시 아기자기하고 재미가 난다는 뜻. 그럼 우린 다음에 또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헤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헤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헤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헤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2: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먹어도 돼요?
1: 아.
0: 어, 뜨거. 오이시, 오이시. 혼돈이 오이시.
2: 아다리마야로.
1: 할아버지도 다 제주요. 너라, 우치와 아버지 저기 어머니 쪽 다 제주 출신. 여기는 오사카 이쿠노 지역은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살아.
0: 아, 그래요?

일본 식민지 정부가 그 한반도 사람들의 땅을 뺏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게 됐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런 통을 벌 그 자리가 없어요.

0: 한국 맛인데 조금 미묘하게 약간 다르거든요. 기억보다 또렷하고 언어보다 질기다. 이민자들의 그런 역사들이 다 여기 좀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맛. 네, 맛있습니다.
1: 오바잖아. 어서라쿠 20歳ぐらいで それは1933年ぐらいだとお聞きしてます。お店を始める時はお金がなかったので、知り合いの家具屋さんから壊れた机をもらってきて、始めたのがこの足のない机で、そのままずっと今までやってます。
2: 와서 종식이는 막 일도 제대로 없고 나라만 아무 일이나 하면서나 조문 김치 쿠사이 이거 어루 마늘 냄새 차별 마루시네 나라만 엄청 고생이 많았을 거야.
0: 우리나라 이주사를 돌아보면 멀리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있는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모습보단 이분들이 외롭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2: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 그니까.
3: 나 이런 게 처음 봐! 나 닭살도 났어!
4: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5: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6: 3월 13일,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7: 뭘?
8: 여기 노트가 있는데.
9: 밀을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10: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9: 어? 어? 어?
11: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1: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

0: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1: 으, 이 뭐야?
2: 아! 왜, 왜, 왜? 어, what happened? 괜찮아?
0: 여기 기타도 있는데?
3: 뭐예요?
4: 많이 본 듯한 눈이.
3: 아니 잠깐만, 기타 칠 줄 아세요?
4: 아예. 기타 못 치는데 제일 잘 어울려 여기서.
0: 여기다.
5: 세 개.
6: 그러니까 두 개를 내가 먼저 놨는데.
3: 이길 수 있지 않아? 그래도.
7: 이렇게 해요. 어? 이, 아니지.
3: 아니 여기서
7: 여기 이렇게 두 개만 가져가시면 제가
3: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8: 히든.
2: 그거 강의를 어떻게?
6: 저 태균맨 좀 불러와 주실 수 있을까요?
0: 태균맨 제가.
6: 태균맨!
3: 태균맨!
8: 오, 이거는 뭐지?

0: 할리퀸? 할리퀸?
1: 몇몇은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진 피에라, 레이저, 악토.
2: 그냥 너무너무 궁금해서 훔쳐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1: 쟤는 퍼스트 노드고 나는 라스트 노드예요.
2: 그러면은 저 시설에 있었나? 아니면 여기
1: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일기에 있는 사람이
2: 너무 뭔가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근데 막 속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오 소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저랑 나순쌤이랑 일기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기에 나온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몇 개 썼어요?
1: 지금 세 개, 다섯 개 남았어요.
2: 우리가 뭘 알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1: 이거 어제는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기압이.
2: 그런 걸 계속.
1: 얘네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2: 네.
1: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가 궁금해요.
2: 이곳에 존재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1: 이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무슨 일이에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3: 메시지가 남겨져 있던 메시지?
1: 아니요. 저랑 소통했어요, 지금.
2: 이거를 와, 대박 사건이다.
1: 아,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일단 아이디가 퍼스트 노드라는 사람한테 적응은 잘 했나요? 라고 이렇게 그냥 왔어요, 메시지.
4: 적응은 잘 했나요?
1: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우리를 부른 사람인가 보다. 승우 씨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5: 우리랑 같이 있긴 했어요.
1: 그럼 알리바이가 있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리퀸이라고 그랬어요.
6: 할리퀸?
1: 네, 할리퀸.
3: 조커랑 다니는 거 아니야?
1: 맞아요, 조커. 그래서 뭔 이름이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리퀸이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레이저, 닥터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
6: 총 8명이 있었고
1: 총 8명. 그래서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화성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0: 생존의 날과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오래 있었네. 근데 이 분? 20분?
1: 그래서 지금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살아있냐,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숨결은 모두가 이어져 있지, 라고만 애매하게 답을 하는 거야.
0: 더 똑똑하게 물어봤어야 됐어. 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숨도 어찌됐건 우주 안에 있을 테니,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어.
2: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던 거야?
0: 여덟 개밖에.
2: 여덟 개, 개수 제한이?
0: 그 안에 살아있던 여덟 명 개수만 받았어요.
3: 뭘 얻은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저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0: 뭔가 그런 생태계, 폐쇄된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는 실험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갇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들어왔다고.
4: 우리가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1: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
4: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고. 산소가 없어졌대요. 근데 8명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진 않고 계산하지 못했던 다른 생명으로 인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생명들이 같이 있었어서 그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0: 네, 그것 때문에.
5: 에일리언 막 이런 거면 어떻게 에일리언 막.
4: 그 얘기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건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같이 타 있을 가능성이 높다.
0: 그렇죠.
1: 식물이나 그 곤충들 그리고 미생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4: 식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식물은 산소를 주기 때문에.
6: 근데 식물이 죽으면은 오히려 안 좋잖아요. 죽어서 이게 그러면은 분해를 시작하면은 더 이상 산소는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4: 근데
6: 배출해서.
4: 근데 이야기했던 곤충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까 어저께 저희가 개미떼를 봤어요. 승호 씨랑 돌아다닐 때 개미떼가 있었어요, 아까.
2: 개미떼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개수거나 혹은 거대하거나.
1: 아니면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소를 먹는 애들 있나요?
4: 둘 다 있죠.
2: 둘 다 있어요.
0: 멧돼지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럼 맛있겠죠. 먹어야죠.
0: 이기고 나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끝났나 봐요.
6: 아, 우리가 라스트 노드래요?
0: 우리가 라스트 노드예요. 제가 답하면 라스트 노드로 떠요. 네.
6: 마지막 노드라고?
0: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시설에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6: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일곱인지도 뭔가 신기 산소 부족이어서 한 명을 줄인
0: 거. 아니 제 생각은 한 명 오다가 죽은 것 같아요.
4: 아, 맞아요. 우리 옷은 여덟 개가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었잖아요.
6: 동그라미가.
0: 그냥 걔가 마지막 질문을 해놓고 열받는 거 한번 해볼까? 이게 좋을 것 같아.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너보단 많아가 왔어요.
5: 그 한국식 질문에 긁히는 거 보니 한국인이 맞는 거
0: 한국인일 거예요.
1: 아 배고파서 죽겠다.
6: 와 부대찌개 먹고 싶어졌어. 우와!
2: 부대찌개? 와 맛있겠다.
6: 그쵸. 그래서 잘 살 때 잘 했어야 되는데.
7: 부대찌개 약간 라면 사리 같은 거.
1: 사실 저는 스팸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전투 식량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2: 꼬들꼬들할
6: 떡 뜯어서.
7: 아,
6: 치즈떡.
7: 좋아.
6: 갑자기 눈이 크게 빠졌어. 치즈떡.
1: 누스.
8: 누스가 말을 걸었다.
9: 이제 생존을 이어갈 끼니를 직접 마련할 시간입니다. 이곳은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밀폐 생태계입니다. 함께 밥상을 나눌 식구를 선택하고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유리 천장 아래는 식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면 완벽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요리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라는 건가?
6: 그런가 봐요. 식재료를 찾아서 직접 요리를 한다.
9: 우승팀에게는 7개의 시드가 주어집니다.
6: 팀인가 봐, 팀. 우승팀.
0: 완벽한. 맛있는이 아니에요. 완벽한.
6: 완벽한지?
2: 단단지. 생존을 위한 거니까.
6: 아니 근데 생존을 위한 거면은 좀 이렇게 불도 좀 덜 쓰고 에너지를 좀 덜 써야 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 천재가 봐.
0: 저한테 완벽한 식사의 기준은 이거만 먹어도 되는 음식.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식이섬유나 뭐 비타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1: 지속 가능한
10: 계속해서 소비할 수가 있는 음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맛없는 음식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먹기 싫어지면 살기 싫어지잖아요.
3: 식재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0: 근데 아까 뉴스가 조리기구를 세 개 보여줬어요.
6: 아 맞아, 그릇이 세 개였어요.
0: 우리는 저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세 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요리를?
2: 게...
6: 그렇죠. 그래요.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4: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둘, 둘, 셋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6: 그래요.
3: 좋아요.
4: 자, 가위바위보.
6: 가위바위보. 아. 어, 셋! 둘, 셋! 둘, 셋! 오!
2: 왜 이렇게 나라 이름 표정을 지으시죠?
3: 그 셰프님들처럼 그냥 이렇게 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쁘게 이렇게.
0: 일단 요리를 잘한다고 했고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듬직하더라고요.
6: 나는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3: 맛있게 드셨어요? 이 홍제?
6: 어때요? 좀 깜찍.
10: 오! 빠른 진행. 를 맡아주는 우리 은지 언니랑 땅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만들어야 되는 미션인데 지지락자랑 같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우승할 수밖에 없다.
3: 본 것 같아요.
6: 두 분 세신자, 세신자.
2: 약간 그냥 초밥 잘 만들 것 같아.
11: 제가 못하는 요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되게 행동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수 해가지고
1: 내 말이
0: 탄산?
2: 오 뭐야? 이 뭐야?
1: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짱이다.
3: 오. 이거 할리퀸 씨가 초대한 건가?
4: 지금부터 2시간 후 심사가 시작됩니다. 조리구역에는 팀당 한 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원할 시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1: 셰프님이 가시면 돼요.
4: 요리를 완성하면 종을 올려주세요.
0: 그래도 되니까. 네.
2: 시작이야! 시작이야! 시작한 건데? 어, 뭐야!
0: 잠깐, 저거. 왼쪽 어디?

0: 거의 식물만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기껏해야 개미 정도? 근데 밤이 되니까
1: 왜? 괜찮아? 어, what happened? 어마이, 나 사람 살려. 바퀴벌레.
2: 와, 대형 바퀴.
0: 아이씨! 너무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큰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편견에 약간 바퀴벌레는 더러운 데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러울 게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무슨 옷인가? 옷 같은 데가 바퀴벌레가 막 몇 마리가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오, 이거는 뭐지? 생태계에 빈틈이 있으면 뭐가 막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폐쇄된 생태계를 지구와 흡사하긴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설마 여기가 망가졌나?

0: 저는 내부를 찾으려고 마음 먹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밖에 나간 초이스를 했잖아요. 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 냄비, 그리고 음식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재료는 뭔가 키친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베팅을 했어요.
1: 우와! 대박! 쌀! 와우! 밀가루! 쌀을 씻고 안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쌀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남겨둘 것이냐. 생존 게임인데 다 써야지.
2: 근데 2층에 올라가서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 뭐가 있을 것 같아요.
2: 아, 그죠?
1: 어?

거기서 제일 먼저 보였던 거는 벽면에 붙어 있던 어떤 사람들의 사진과 레시피, 그리고 어떤 글들이었어요. 아, 염소도 있었네. 염소 키우고, 와, 진짜 대단하다. 구황작물 막 이런 거. 전에 이곳에 왔던

0: 갖고 와도 되는 건가?
1: 몰라.
2: 저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레이스 토마토 포테이토 케이크고 포테이토 두 개, 어니언 하나, 토마토 하나, 티푼 솔트.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 포테이토 케이크랑 스크럼블 같은 거, 막 계란찜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알겠어요.
3: 거기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면서 맛있고 그리고 동시에 포만감도 줄 수 있는 레시피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재료를 손질을 할 테니 이제 낙준 쌤한테 이 재료들이 보이면 좀 구해 달라.
0: 승호 씨가 그림 도표 같은 거를 구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에 있는 어떤 식물들에 대한 정보였는데 거기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4: 이게 이거라고? 이거!
0: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5: What is this? 금귤이 있다. 금귤이 있습니다. 끼니까 한 세 개만 뜯어갈까요?
6: 괜찮다. 이거 한 다발을.
5: 아,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일단 따보자. 아, 느낌 이상해. 아, 느낌 이상해. 아.
7: 이게 뭐야? 이게 여기 뭐야? Yes, baby!

0: 여기 엄청 뭐 많아요. 팝.
1: 브로콜리.
0: 이거는?
1: 바질 있다, 바질.
2: 좋다, 좋다.
1: 행제, 행제.
0: 어? 딜이 아니네?
1: 그거 페널.
0: 페널. 페널 뭐
1: 하는 거야? 페널 약간 리코리쉬 맛이 나는데 샐러드 만들 수 있어, 그거.
0: 얘는, 얘도 구우면 맛있죠? 이 끝에?
1: 이 패만. 어. 뭔지 알겠지? 아, 로스트 베지 뭐... 하면 되겠다. 이거 두 개, 이렇게 세 개. 아, 야채 샐러드
0: 다 가져가.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몰라.
1: 어, 잠깐!
0: 뭐. 감자! 잠깐만.
1: 우리 요리 시작해도 되겠는데?
0: 감자 이비? 감자 한.
1: 여러 개 갖고 왔네?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3: 아, 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
0: 저기 밭이 있어요.
3: 왜 우린 하나도 없어?
4: 잠깐만, 우리 회의를. 네.
3: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찾았냐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열매가.
4: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하지? 너무 안타깝게도 낙준쌤이 이제 제가 그 레시피에 적혀있던 거 그 재료들을 못 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5: 좀 더 찾은 게 있긴 해요, 벌레들.

0: 모두 된 거네, 다행히. 챙기고. 푸틴이니까.
1: 사실 곤충을 넣을까 말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맛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선가 얼핏 들었을 때 아, 곤충이 되게 단백질이 많다, 풍부하다라는 생각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 주가 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완벽한이었어요.
2: 그냥 종합 채소, 채소 볶음,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주고.
3: 단백질하고 다 있잖아요. 완전 완벽하지, 사실.
2: 네.
3: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게 완벽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그쵸,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4: 야, 이 길은 또 첨부네. 여기 뭐가 있나 본데? 여기 이거 장화 있는데 대충 챙겨서. 으악! 깊어! 아, 기분 되게 더러워 여기. 아니 이게 그냥 물컹물컹하기만 한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으악! 이게 뭐야? 뭐 이상한 거 있다. 이게 뭐지? 닭이 달려있어.

0: 통과?
1: 아이씨, 여기를 먼저 왔어야 됐네.
2: 여기구나. 이거는 누군가 이거를 신경 써서 가꿨지 절대 자연적으로 탄생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자 두 개?
1: 이 안에 뭐가
2: 동물이나 살아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닭이 있었어. 닭털이 있어.
1: 잠시만요.
0: 잠깐만.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2: 원래 보통 이런 시골은 승호 씨,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0: 그거 맞아?
1: 금방 뺄 거.
2: 승호 씨, 나 무서워.
1: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2: 승호 씨, 나 무서워. 아니, 열쇠가 있지 않을까?
1: 열쇠?
0: 어!
2: 야!
1: 어?
2: 해봐.
0: 여러 개 나오면 나눠 가질까요, 우리?
2: 그래. 근데 뭐가 있는데?
0: 몰라.
2: 아니, 뭘 들어가!
0: 혹시 모르잖아, 이런데. 여기 있다.
1: 아, 달걀.
0: 나눠가는데 성공했다.
1: 네.
2: 아, 이거는 그냥, 가져가자, 주머니.
0: 우선 세금이한테 가야겠다.
2: 와, 나 노른자 봤을 때는 진짜

0: 식물 밀도가 높잖아. 오! 저기, 와, 저기, 와, 저기, 와, 저기, 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아, 여기 밑에 귤 많은 것 같아.
1: 이거 페넬 샐러드에 너무 맛있겠다.
0: 오케이, 샐러드.
2: 괜찮아.

0: 이게 뭐지? 시드를 넣는 거다.
1: 천재.
0: 몇 개 있어요? 나 두 개 있어. 아, 두 개. 여기 세 개 넣어야 되나 봐. 오케이. 오호, 이렇다. 와, 대박.
2: 시드를 넣었기 때문에

0: 뭐야?
1: What is this?
0: 이거 켜도 되나?
1: Entry.
0: 우와!
2: 우와!
0: 우와!
2: 우와!
0: 우와!
1: 불이 켜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채소들이 벽의 한쪽만 그냥 쫙 깔린 거예요.
0: 우와! 채소예요!
1: 신선한...
0: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언니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채소예요?
1: 진짜?
0: 어머!
1: 종류가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여린 잎을 가진 채소가 사실은 각박한 상황에서는 진짜 키우기 힘들거든요.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그 상추 잎 같은 게 나왔을 때 정말 금 같은 상추겠구나.
0: 케일! 와우, 케일!
1: 아, 이거 뿌리채 쑥 뽑으면 된다.
0: 청경채. 오케이. 이게 그래도 기지에 있는 좀 소중한 거니까 너무 과하게
1: 살살 뽑아야 돼. 뽑아야 돼.
0: 수확할, 안 쓸 거는 수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버터 레터스인 것 같은데? 버터 상추라고 되게 부들부들 맛있는 상추 있거든요?
1: 좋아요.
0: 이렇게만? 오케이, 충분해.
1: 민준아, 빨리 가자, 형수한테.
0: 오마이갓. 특템. 아니, 몇 년 만에 채소를 본 거야?
1: 진짜 오랜만에
0: 무기질 충전.
2: 그 지속 가능성도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크게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좀 빨리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특히 상추 같은 거는 잎이 빨리 자라니까. 희귀성도 높으면서 에너지의 효율도 좋아서.
1: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샐러드 하나, 그 메인 요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 우리가 이태리식으로 최대한 하는 걸로 해보자. 파스타라던가 리조또라던가 뇨키 이런 원팬 요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형선 씨가 요리를 맡게 됐고요.
3: 겁나 맛있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서 유승호 선배님이 되게 견제가 됐어요. 요리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4: 35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저는 결심이 섰어요. 난 10분 안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5: 어우, 잘하는데?
6: 너무 귀엽게 됐네. 파충만 먹고 톡톡톡톡. 못하는 게 뭐지?
7: 채소. 이거는 망고. 먹기 좋겠다. 계란. 좋아. 아주 좋아. 일단, 이쪽에 놔두고. 일단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보자. 무조건 맛있는 계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구워도 되지만 밥과 함께 볶아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망고 썰어가지고 섞어 넣고 우리가 볶음밥 같은 걸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5: 밥이 된다면.
1: 이게 뭘까? 소금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게 뭔 줄 알아요?
8: 염화칼슘. 잠깐만, 이건 뭐예요?
9: 효모 같은 건 없어?
1: 응? 이게 뭐예요?
8: 응? 짜!
1: 짜? 소금이다.
8: 아닌가? 잠깐만요, 내 손이 짠 걸 수도 있어.
1: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나 좀 알려줘, 이게 뭐야?
0: 근데 약간 뜨거운데?
1: 뜨거워?
0: 응.
8: 솔직히 저 진짜 멍청하게 처음에 보고 이거 소금인가? 그러고 입에 넣었다가 약간 뜨거워져가지고 맛이 좀 찝찝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제설제 때 쓰는 그거구나.
5: 소금은 씨드로 사는 거 아닐까?
0: 뛰자!
5: 자판기에 솔트랑 올리브 오일 그림이 있었거든?
0: 그래, 씨드 익스체인지, 소금.
5: 소금, 설탕, 올리브, 세타 나와. 이놈의 그 씨드 자판기가 조금 있는 게 나올 줄 알았다면 안 뽑았죠.

0: 비비의 요리교실. 일단 감자를 삶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으깁니다. 거기다가 밀가루랑 계란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죽.
1: 오케이, 우리 뇨끼 나왔습니다.
0: 찰흙 도우 같은 그런 느낌이 되면은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칼로 딱 들어간 그 모양 통통통통통통 썰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일리톨 같이 생긴 그 모양이 여기가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맛있습니다.
1: 그냥 이런 느낌 괜찮아? 이런 느낌 괜찮은
2: 느낌?
1: 거?
2: 같이 느낌?
0: 초록색이어서 맛없어 보이니? 라고 생각하지만 붕파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맛있지 않겠습니까?
1: 우와! 나 포크 하나만 주세요, 이거.
3: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이거.
4: 올리브유랑 시트러스 과일 즙을 좀 짜서 소금이랑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었거든요. 진짜요?
1: 아, 근데 이 정도면 충분.
5: 나는 맛있는데, 나는 상큼하니 좋은데, 뭔가 킥이 부족해요. 레몬 껍질을 이렇게 싹싹싹. 아, 레몬 냄새.
4: 아, 깅깡 같은 거를 좀 편으로 써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뺀넬로 했고요.
5: 비비 씨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고 또 한결 씨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뭘 해도 우리가 1등 할 수 있겠다.
6: 제가 곤충을 음식에 넣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분들이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요리에 뭔가 이게 해를 좀 끼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좀 지켜보고

0: 산단지 종합볶음을 노린 요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벌레라고 하면은 이제 비주얼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만족했던 식재료는 전 미러미였습니다. 미러미 좀 잘못하면은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좀 등급이 높은 미러미였어요.
1: 밥이 나쁘지 않다. 어떤 것 같아요?
2: 오,
1: 밥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1: 가장 안전한 거, 파는 맛이 없을 수 없다. 계란도 맛이 없을 수 없다. 밥도 맛이 없을 수 없다. 얘네를 섞어주면 되지 않을까?
3: 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 음식이 볶음밥.
1: 밥이 누룽지가 되고 있어. 괜찮다. 근데 이 조금의 계란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데 재료를 너무 낭비하면서 쓰고 있어. 맛을 한번 봐봐. 트라이팬 나왔는데 새 거야. 먹을만해?
4: 난 괜찮은 것 같은데?
1: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0: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야?
5: 또띠아를 만들어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1: Sí, claro.
5: Sí, claro. Taco, taco, nacho.
3: 또르띠아라고 했지만 난처럼 나온 이 요리도 극한 환경의 사막에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불이 있으면, 밀가루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반죽해서 가장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에다가 뭐 채소를 싸 먹을 수도 있고 망고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1: 네, 또르띠아.
6: 4분 남았어요. 3분 49초. 4분에서 또
0: 있다는데?
1: 망했다.
0: 망했다고? 이야.
1: 망했어. 와우. 망했어. 지금 내가 지금 막 마비됐다.
5: 힘내요. 3분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이스트 선.

0: 자세를.
1: 야, 이거 소스 때문에 무조건 맛있다.
0: 어, 맛있어.
1: 걱정하지 마라.
2: 야, 지금 뭐 이렇게 이쁘게도 좀 꾸며봐, 좀.
3: 우와!
2: 우와!
3: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2: 어, 조심해.
1: 이거 뭐 하면 돼, 현자씨?
4: 냄새 너무 좋아.
1: 이 정도면? 될까요?
3: 예!
1: 너무 잘했어. 우리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3: 7, 9,
5: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리를 완성한 팀부터 여러분이 만든 요리가 왜 완벽한 한 끼인지 증명하십시오.
3: 고생했어요.
6: 아유, 우리 승호 진짜 최고의 셰프. 연애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따라라라따.
7: 처음부터 강한데?
2: 이 음식의 이름은 미스터 벌레왕입니다.
8: 오 마이 갓. 미스터 벌레왕.
1: 일단은 초밥왕을.
2: 예, 그렇죠. 미스터 초밥왕을 이름을 바꿨고. 와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쁘고 맛있고 그런 것이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환경 속에서 탄수화물 감자 들어갔습니다. 대신할 수 있고 단백질은 달걀, 와우. 번데기,
3: 와우.
2: 미럼, 와우. 그다음에 메뚜기.
3: 와우.
2: 네.
9: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2: 바퀴벌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 네. 오.
6: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
9: 미럼을 먹는다고요?
6: 미래요, 미래.
3: 와우.
2: 제가
3: 와우.
2: 돌면서.
8: 진짜 궁금하다. 어떡해?
3: 승우씨!
6: 맛있어요, 맛있어요.
3: 진짜, 진짜요?
1: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8: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1: 귀뚜라미, 번데기, 미럼, 나 세 개가 왔다고요.
9: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6: 근데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9: 그럴 리가.
8: 한 번에?
1: 먹어볼게요.
6: 아, 먹읍시다.
8: 준비되셨나요?
3: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6: 이게 맛있지. 맛있죠?
8: 그냥 맛있는데요?
6: 이거 그냥 맛있어.
3: 약간 새우 플레이크?
6: 더 먹고 싶죠?
1: 아니요.
10: 근데 약간 끝맛이 써서 그 멸치 내장에서 내장 쓴맛 나잖아요. 벌레도 그런 내장 손질을 안 해서 그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3: 네, 일단 저희는 두 개를 했는데요. 마치 우와. 성수동에서 바로 온 것 같은 뇨끼인데요. 이름은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전체. 근데 신선한 거를 조금 먹으면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2: 와, 근데 샐러드 너무 예쁘다.
11: 분명 다 같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저게 저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9: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을게요.
2: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2: 이거 향 너무 좋다. 낑깡?
10: 네, 낑깡.
2: 낑깡 향 너무 좋다.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거 아니에요?
10: 그 우주 사시는 분들도 거기서 스마트 파밍도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지구에서 배달도 해준대요, 신선한 거를. 왜냐면 너무 이게 사기가 떨어지니까.
1: 그래.
9: 저희 요리는 일단 재료를 공수를 잘 해왔는데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1: 개또망밥.
6: 개똥망이요?
11: 무슨 무서운 말을.
9: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일단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은 우리가 경험해본 음식이에요. 계란말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1: 달걀말이.
9: 여기에는 또 충분한 단백질 들어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죠. 밥을 먹어야 한다.
1: 밥심.
9: 밥이 안 들어가면 이건 제주도 식사가 아니다.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6: 밥이 왜 이렇게 잘 됐어?
3: 진짜 잘 됐어.
2: 밥이 설렙지도 않고.
3: 엄마!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5: 이제 가장 완벽한 한 끼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미션의 심사위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 지속 가능성, 영양, 맛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소신껏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6: 그래도 나의 MVP는
8: 맛없는 거 먹고 살 바에 맛있는 거 먹고 살겠습니다.
5: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3등 팀

0: 3등부터 발표합니다. 3등은 한 개의 표를 받은 초록팀입니다.
1: 아, 초록팀 여기네.
2: 아, 초록팀.
1: 오? 아, 어. 오?
3: 우는 거 아니죠?
4: 우리가 꼴찌는.
5: 그래도 고생하셨어.
1: 아, 근데 뭐 여기 꼴찌가 어딨어요.
0: 다음으로는 1등 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3: 1등?
5: 1등부터 바로?
1: 아, 근데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3: 아니, 우리가 1등 할 건데요?
1: 승호 진짜 최고거든요.
3: 우리 형사가 더 최고예요.
0: 1등은 4개의 표를 받은
6: 제발
0: 파랑 팀입니다.
1: 파랑색. 그거는 망하기 전 지구에서도 아마 썩 괜찮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7: 저는 뭐 단탄지라든지 영양소 다 필요 없고 우선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가 없이 기분이 좋아져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4: 뭔가 되게 신선한 채소들과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것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8: 아, 그 채소 드레싱 너무 좋았어요. 그 채소 한 그릇 제가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9: 저는 보라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초록팀도 진짜 맛있기는 했어요. 그 일요일 아침 아빠밥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둘 다 탄단지가 완벽한데 어떡해. 그래도 저는 보라팀.
5: 그 밀웜이 약간 진짜 새우 플레이크, 건새우 맛이 조금 나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식감이 괜찮은데?
10: 달걀말이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아침에 아침 먹고 가야지. 아유, 그래도 밥은 먹고 나 학교 가야지. 아, 엄마 난 늦었어. 그랬을 때 그냥 입에다가 툭 하고 넣어주시던 달걀말이.
3: 완벽한 한 끼를 위해 고생하셨어요.
4: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7개잖아요.
1: 그래서 뭔가 그냥 다 같이 먹었잖아요, 양식을.
2: 맞아.
1: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3: 아, 다이어트도 준다고요?
2: 어, 우리 다 하나씩. 한 끼를 같이 먹으니까 식구라는 한자가 그게
3: 더 맞아. 맞아.
2: 밥 먹는 사이 그거잖아요.
4: 같이 고생하니까 또 팀원은 더 끈끈해진 거
3: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5: 뭐야?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원인이야?
6: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1: 산호?
5: 조샘 머리 조샘 머리 조샘 머리 조샘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상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누적 조회수 169억 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 뚜루루루루 이걸로 유명한 아기 상어 체조입니다. 하나 더. 2025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본 영화는 한국 아이돌을 그린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였고요. 그 노래 골드는 빌보드 1위에 이어 그래미와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휩쓸었습니다. BTS는 비틀즈보다 빠르게 빌보드 정상에 올랐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화장품은 프랑스산이 아니라 이제 한국 제품입니다. 음악도 음식도 화장품도 전부 K를 붙여 부르는 시대입니다. 화장품도 라면도 한류 이전부터 수출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죠. 한류를 만난 이후 대폭발했습니다. 무엇이 이 작은 흐름을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키웠을까요?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90년대 말, 시작은 드라마였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 연가는 외국 드라마 최초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주연 배우 배용준 씨는 욘사마로 불렸죠. 대장금은 더 멀리 갔습니다. 100개 가까운 나라에 수출이 됐고요. 2007년 이란에서는 시청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음악도 뒤를 이어 보아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류는 아시아 안의 현상이었습니다. 시장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한정됐고요. 미주와 유럽은 거의 비어있었죠. 그마저도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를 겨냥한 혐한류 정서가 일었고 중국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잇따른 방문에 피로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팎에서 한류는 10년을 못 간다 라는 말이 종종 나왔죠. 1세대 한류에도 경제 효과는 따라왔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지금에 비하면 미미했죠. 한류가 어떤 상품에 더 크게 작용하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음식입니다. 자동차나 휴대폰은 성능과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화장품과 음식의 수출 규모가 그 자체로 작았습니다. 한류가 아무리 민감한 상품이라고 해도 내답할 브랜드가 없으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져도 막상 살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바람은 가장 세게 불었지만 받을 도치 아직 작았던 셈입니다. 아시아 시장만 바라보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구매력이 큰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처음부터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진짜 글로벌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음악이 있었죠.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인기를 얻었고요. BTS는 그 정점에서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드라마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만나 폭발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동시 유통망에 올라타면서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라는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 2억 6,520만 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영어권 콘텐츠를 모두 제치고 넷플릭스 역사상 역대 최고 흥행작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세계 영화제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수출 총액의 1등 공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은 60%를 차지했습니다. 음악과 방송 영상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세계 곳곳에서 열리면서 매번

가득 채워집니다. 웹툰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세로 화면에 맞춘 이 한국식 웹툰은 그 형식 자체가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와 같은 작품들은 세계에서 읽혔고요. 네이버 웹툰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밀어서 한류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부의 진짜 공은 만든 데 있지 않고요. 풀어준 데 있습니다. 컨텐츠를 검열하지 않았고 영화 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할리우드 직접 배급이 시작되자 한국 영화 점유율은 한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산업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자본이 돌고 인력이 모이면서 2000년대 중반 한국 영화는 자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되찾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경쟁이 키운 것입니다. 위기를 전환으로 바꾼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문화산업에서도 반복됩니다. 컨텐츠의 진짜 힘은 한편의 흥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는 음식과 한복 관광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여러 산업의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컨텐츠는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이제 그 엔진이 무엇을 끌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뷰티가 한류로 갑자기 생겨난 산업은 아닙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화장품 기업 아모레 퍼시픽의 출발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장품은 얼굴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라 청결과 품질 관리 좋은 원료가 생명입니다. 긴 역사는 곧 그만큼 오래 연구 개발을 쌓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소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은 연구 개발과 아이디어가 결합해 탄생한 혁신이었습니다. 액체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담가 가볍게 두드리는 이 발명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가 뒤따라 만드는 표준이 되었죠. 산업을 맞추는 후방 기반도 두텁습니다. 화장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OEM, ODM 기업들, 용기와 원료를 만드는 소재 기업이 함께 자랐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ODM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뒤에 이 거대한 생산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적 위에서 첫 번째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무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0년대 설화수와 후 같은 고급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K-뷰티의 첫 번째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코로나가 중국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업의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동하곤 하죠. 기업들은 시장을 중국 밖으로 넓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로 판로를 다변화했습니다. 동시에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대기업 브랜드에서 신생 브랜드로 옮겨갔습니다. 진화는 품목으로도 이어집니다. 한때 한국 화장품은 스킨케어 기초 제품만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색조도 향수도 세계에서 통합니다. 특히 향수는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템버린즈와 논픽션 같은 브랜드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이야기를 앞세워서 유럽 명품 향수가 지배하던 시장에 독자적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K-뷰티라는 이름을 붙여 한국 제품을 찾고 외국 기업이 한국식 화장품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K-뷰티 수출액은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품 다변화, 시장 다변화, 업체 다양화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전략의 성과입니다. 케이푸드 역시 한류가 만들어낸 산업은 아닙니다. 라면과 과자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잘 만들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한류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증명됐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리온은 그 나라

아예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 입맛에 맞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가 등장하기 전에 제품과 생산 기반의 힘만으로 국경을 넘은 대표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콘텐츠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사례죠. 회사가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젊은 소비자들이 매운맛 도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면서 번졌습니다. 이 불닭 챌린지가 놀이가 됐고요. 그 놀이가 매출이 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한식 장면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청은 K-POP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K-푸드의 수출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직접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만든 수요를 실제 매출로 바꾸려면 그 제품이 현지 매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통이 승부처가 됩니다. 과거 한국 식품은 교민이 찾는 아시아 식료품점에 머물러 있었던 게 대부분이죠.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마트와 창고형 매장, 온라인 장터의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소비자가 곧바로 그 제품을 집어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과는 항상 숫자로 증명되게 마련이죠. K-푸드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라면이 길을 트자 다른 품목이 따라갔습니다. 김도 대표 상품이죠. 반찬으로만 먹던 김은 그냥 집어먹는 간식으로 팔리고 있고요. 높은 수출 단가 덕에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덤플링, 교자가 아닌 만두, 만두 자체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떡볶이, 고추장 소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제 한식은 개별 제품을 넘어 하나의 인기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케이스타일 중심에는 패션이 또 있죠. 한국 패션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닙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외국 유명 브랜드 가방과 의류를 생산하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제품은 잘 만들었지만 내 이름을 단 브랜드는 약했습니다. 우리만의 브랜드 파워가 미미했던 것이죠. 제조 실력이 한류를 만나면서 비로소 자기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젠틀몬스터입니다. 2011년 작은 회사로 출발해서 파격적인 디자인, 갤러리 컨셉의 독특한 매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를 비롯한 한국 스타들이 이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쓰자 같은 제품을 찾는 해외 소비자가 줄을 이었고요.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거둡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죠. 마땡킴, 마르디 메크르디, 이와 같은 신진 브랜드들이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국내외 MZ세대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문화 컨텐츠의 파급력과 맞물려 K-패션은 힙하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 매장 오픈 당일에는 기록적인 대기줄을 세우면서 현지 유통업체를 놀라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패션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고 국내 제작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 새겨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한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 처음부터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강국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모두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부터 문화 산업에 이르는 8개의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모습만 보면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지만 실제 출발은 작고 미미했습니다. 조선소도 없었고 제철 기술도 없었고
자동차 엔진도 당연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없이 시작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축적하고 다시 도전하며 한 단계씩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철강이 조선과 자동차로 이어졌고 전자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산업은 서로를 밀어올리며 성장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들여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추격하면서 따라잡았고 따라잡은 뒤에는 안주하지 않고 다시 다음 단계로 도전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저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축적된 역량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집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두 번째 심리학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겪는 대표적인 마음의 병, 우울과 불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울과 불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울과 불안은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런데 불안은 에너지가 떨어졌다기보단 존재하는 에너지가 갈피를 못 잡고 요동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이 가뭄이라면요, 불안은 풍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불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리학은 불안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 불안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불안할 때 맞으면 진짜 아프고요. 불안할 때 외로우면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요. 그리고 불안할 때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불안은 그 이후에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정으로부터 느껴지는 고통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뭐 학교에서 체벌이라는 게 사라졌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에 체벌이 있었죠. 만약에 잘못한 학생이 손바닥을 10대씩 맞습니다. 그럼 때리는 선생님은 무려 100번이나 때리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100번 하시면요, 선생님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맞아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 심리적으로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되죠. 왜? 마지막에 맞는 학생이 제일 아파합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무려 9명의 학생들이 10번씩 맞아서 90번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맞는 학생은 심리적으로 이제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배에 이미 자지러질 정도로 쓰러지거나 아파하죠. 불안이 지금 오는 물리적 고통을 더 세게 느끼도록 극대화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상황 너무 싫겠죠. 그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걸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걸 선호하죠. 구체적인 걸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잘 사용해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불안해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불안을 제때 느낀다는 건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제대로 살아가며 심지어 이 사회에 의미 있고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이 시험입니다. 내일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건 합리적인 행동이죠. 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내가 불안해야죠. 그런데 내가 내일 시험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평온해요. 아니야, 심지어 평상시보다 더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시험 공부를 할 리가 없겠죠. 물론 내일이 시험인데 어떤 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불안하면 그건 문제겠죠. 하지만 적정 수준의 불안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적정한 수준의 긴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언가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크게 한번 하는 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위안은 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걸 우리 뇌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아니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간단한 면접 준비 혹은 실제로 그 시험에 포함될 내용들을 하루에도
구간을 여러 번 잘라서 조금씩 여러 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저희 심리학자들은 100점짜리 행동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동 10번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아 이건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단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루틴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준비 상태는 유지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이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루틴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위대한 스포츠맨서부터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대단한 결과, 그 엄청난 업적들은 대부분 루틴에서 나왔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 불안하시면 루틴을 만들고 무언가 작은 준비들을 여러 번 하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을 경험할 때마다 하는 마중물이 되는 작은 행동들이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동전 던지기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컴퓨터 폴더, 뒷면이 나오면 드라이브 하나를 정하든 책상 서랍 하나를 정하든 저는 그걸 정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well organized person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불안할 때 대자 들어간 거 하면 큰일 나죠. 폴더 대청소, 책상 서랍 대정리. 아니죠. 작게 범위를 설정해서 그걸 확실하게 해치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도 좋은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작은 축구 미니게임이나 작은 구장에서 족구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불안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 전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HSP예요. 이른바 Highly Sensitive Person. 요즘은 심리학자인 저희들보다 사람에 관련된 용어를 일반 대중들께서 더 잘 만들어내시고 더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안도가 높은 거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제가요. 오늘 이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잘 해낼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 강의 듣고 최소한 사람들이 불안이란 단어 정도만 알아들으면 되지. 정말 낮은 기준이죠. 그런데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불안을 잘 이해하고 불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그리고 심지어 불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에 대해서도 통찰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그러면 내가 기준이 낮을수록 불안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기준이 높을수록 불안할 겁니다. 일의 난이도나 내가 대적해야 되는 상대방의 강인함과의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불안한 정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건 내가 기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라고 바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기준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그 분야에 적성이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 혹은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만족을 웬만해서 잘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기를 만질 때 조금만 이상해도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순간에 매번 모든 영역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유난히 내가 불안한 영역과 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무언가 노력을 발휘한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강점이 약점이고 역량이 외로움을 만들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 그 사람의 잠재력이 숨어 있다.
이런 동전의 양면성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더해내고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불안과 관련된 그 주위에 있는 무언가를 지나치게 혹은 잘못 관리하면 약간 비뚤어진 혹은 왜곡된 형태의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쉽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벽주의는 뭘까요?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완벽주의는 이걸 해낸 건 오로지 나만의 힘을 통해서만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협업, 누군가가 주는 조언 혹은 누가 살짝 도와줘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문제 해결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참 서글프며 외로운 생각이죠. 이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독립성과 자율성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이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이 방송과 강연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의외로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독립적인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건 오로지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거죠.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받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질책을 혹은 비난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질책받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어린이든 성인이든 그 잘못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처벌과 항의를 받지 않고 지나친 수준의 아니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큰 항의나 처벌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최소한 나에 대해선 심리적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와는 어떻게 하면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를 상의하지 않죠. 그런데 이미 나는 내가 뭘 잘못하거나 틀렸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도 물어보지 못하고 조언을 못 구하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요, 기브 앤 테이크,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묘한 습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가운데의 중용의 길을 우리가 잘 균형 잡으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를 불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과는 좀 다른 측면에 해당하는 그러면서도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우울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런 류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분들이 이 정도니 훨씬 더 많겠죠. 제 주위에도요, 실제로 우울감, 이걸 넘어서 우울증으로 발전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약물 처방을 받으셔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심리학자들도 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아주 심각한 우울을 최소 몇 번 이상씩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내가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에 겪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울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이 풍랑 같은 것이라면 이제 우울은 가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반드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언가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욕이 없는 건 저 역시도 일주일에도 몇 번, 한 달에도 몇 번, 1년에도 수십 번 경험합니다. 그걸 우울감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울증이란 표현을 쓰죠. 우울증은 뭘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적응적인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적응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도 안 된다. 이런 다양한 부적응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것. 이런 부적응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죠. 자, 일단 우리는 왜 우울해질까요? 이걸 위해서는 우울에 취약한 상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불안, 우울,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내가 못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은 내가 거기에 취약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참으로 힘들었던 코로나를 한번 떠올리면 너무 쉽게 비유가 됩니다. 누가 코로나에 잘 걸렸나요? 못난 사람인가요? 바보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울증 환자라는 표현보다 우울에 취약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더 먼저 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우울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 분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외로운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신체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관찰까지 이루어지면 나쁜 의미이지만 삼위일체, 퍼펙트,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이제 감이 아니라 증으로 끝나는 이제 무언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가게 되겠죠. 현실과 생각의 괴리가 있을수록 우울감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현실과 생각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일어난 현실은 A인데 내 생각은 B란 말이야. 그 괴리를 어떻게 좁혀? 좁혔다고 착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하니까 웃는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하죠. 웃으니까 행복하다.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셔야 돼요. 실제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행복하니까 웃게 되는 것이 100이라면 웃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행복은 실제로 거의 80 내외가 된다. 심지어 90%에 육박한다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밌는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나요?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우울감을 겪는다와 지능 때문에 우울감을 겪는다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는지 사실은 좋은 원인들이 그걸 만들고 있죠.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시도. 그러니 더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경기에 10번 나간 타자보다는 경기에 100번 나간 타자가 더 많이 아웃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능이 좋은 사람, 더 중요하게는 지적 수준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도전하고 우울감도 더 많이 경험하지만 반면에 성취감도 더 잘 경험하는 것이다. 우울감, 성취감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 우울감도 잘 없고 성취감도 잘 없다. 그것보다는 우울감도 잘 경험하고 성취감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늘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생이 정말로 길어졌기 때문에 우울감도 성취감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그런 지루한 인생을 사시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기 때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 등 주변에 우울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분들은 에너지가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방전된 자동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전원과 연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시동 걸 때 우리가 횃불 들고 오나요? 시동 걸 때 우리가 엄청난 전원을 공급하나요? 살짝 스파크가 필요하죠. 그 정도의 스파크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파크가 되는 그 전원이 바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우울증이 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 아, 이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의도로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한 판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 앞에 이제 떡 200개가 담긴 거대한 떡볶이 한 판이 놓이게 됩니다. 그분 더 우울해집니다. 왜? 저처럼 엄청나게 잘 먹는 사람도 떡볶이 한 판을 앞에 두면 감당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질리게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그런 상황을 내보면 이제 떡볶이마저 내가 싫어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 좋아하던 떡볶이마저 감당이 안 되는구나.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들어간 분네 떡볶이를 사다 드릴 때 편의점에서 일반적인 컵도 아니고 소주 담아 먹는 아주 작은 컵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떡볶이를 3개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떡볶이 사왔어요 하면서 일부러 귀엽게 장난치죠.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어이없어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절대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왜? 어이없다는 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겨우 이거 사온 거야? 그럼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양 아니겠어? 먹어봐, 맛있다니까? 그분은요, 떡볶이를 말 그대로 호로록 원샷합니다. 이것도 우울증 환자에게서 절대 볼 수 없는 행동이죠. 우울증 환자는 진짜 식판에 있는 밥, 밥그릇에 있는 밥을

간신히 떠먹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없어? 뇌는 이 순간 순간적으로 어? 나 이제 우울한 거 아닌가 보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욕심꾸러기인가 보다. 아주 묘하고 재미있는 착각을 하죠. 이렇게 물꼬를 트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타인을 도울 때와 마찬가지로 강도보단 빈도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살짝 만족시킬 수 있는 작은 이벤트나 경험들을 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자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할 때 무엇을 해야 살짝 빠져나와서 물꼬를 틀어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시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걸 많이 아시는 사람들이 같은 우울감에서도 잘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씨. 이것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저의 중학교 후배입니다. 아이유 씨는 그래서 우울감이 느껴질 때마다 작은 물꼬를 트기 위한 만만한 행동을 하죠. 그게 바로 설거지래요. 저는 스쿼트를 합니다. 어떤 분은 호두를 돌려요. 손 안에서. 어떤 분은 두더지 잡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죠. 각자 자기 뇌에서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감이 왔다면 의욕이 없다라기보단 의욕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마사지, 동작, 심지어 팔을 잡고 묵직파하는 것처럼 살짝 근육에 긴장감과 신선함을 주는 행동 다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말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 운명론이나 아니면 필패론 혹은 미신적 사고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몰랐어. 아 진짜 몰랐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흔쾌히 놀라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뇌는요. 몰랐구나 우리 주인이.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공부해놓고 기억해놓고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훈을 어딘가에 새겨놔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뇌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걸 학습하는 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던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이 그 전에 우울감이던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이유죠. 자, 오늘은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떤 어려움은 상당 부분이 여러분의 그 어떤 장점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의적인 사람은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단절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낼 때 그때마다 환호하기 때문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죠. 왜? 이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이 늘 사람들을 만나 아우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시다고요? 이건 결코 우리가 못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꽤 많은 경우 내가 이런 역량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난 불안해할까? 좌절하시기보다는 아, 이 기회에 나한테 이런 역량과 장점이 있구나. 그러니 그걸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는 건 그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0: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투자에 열심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극단적인 손익을 마주해야 하는 모험자본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투자 수단들이 활용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언제, 어떻게 마련되었던 것일까요?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큰 두 축인 주식과 채권의 역사를 통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신속한 대상을 꼽으라면 단연 주식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 역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험자본 투자와 같은 방식은 소수 자본가들의 전유물에 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의 출현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식회사 제도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602년 네덜란드는 동인도 지역과 무역거래를 하던 소규모 회사들을 통합해 동인도 회사라는 하나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소규모 회사별로 항해가 끝날 때마다 수익을 분배하고 청산하기를 반복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경쟁국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던 인적, 물적 자원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동인도 회사의 규모나 자본은 이전 회사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정관을 통해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보호장치들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금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졌고, 그리고 만에 하나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의 투자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이른바 유한 책임의 원리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회사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는 그 지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모습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고 팔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가격을 흥정하기도 만만치 않았지요. 시장 상황에 밝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시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주식의 매매시장 혹은 유통시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611년 암스테르담의 로킹가에 상업거래소 건물이 들어선 뒤로는 동인도 회사의 주식도 이 건물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동은 있었지만 대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거래소 내에 지정된 기둥 옆에서 주식이 거래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이 만나 주식을 사고 파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라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나타나고 증권거래소가 그 기능을 발휘하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고조되기 시작한 투자 열기는 영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재앙이 되었던 남해 회사 버블 사건입니다. 남해 회사는 영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야심차게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그리 변변치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재정이 점점 악화되자 결국 1719년 남해 회사는 정부로부터 남해 회사의 주식 발행 권한을 얻게 된 것이죠. 이 권한으로 남해 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다음 정부가 갚아야 할 돈과 맞바꿀 신산이었습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돈을 되돌려 받는 대신 남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남해 회사 역시 스페인 식민지와의 통상권이나 은광을 확보했다는 식의 루머를 퍼뜨려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1720년 1월 약 120파운드 수준이던 주가가 같은 해 5월에는 약 500파운드, 6월에는 약 10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남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자 투자자들은 남해 회사 외에도 종목에 관계없이 주식 매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고조된 투자 열기를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무허가 유령 회사를 차려두고 투자금만 가로채 야반 도주하는 일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가열되었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마침내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1720년 6월 거품회사 규제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무허가 주식회사의 설립을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투자 열기가 한순간에 사그라지면서 남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주식거래가 얼어붙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남회사의 상황을 인지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자 끝모를 투매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10배 가까이 치솟았던 주가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피해자 가운데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로 일컫는 아이작 뉴턴도 있었습니다. 18세기 남의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유망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식은 예금 같은 상품에 비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 실적이 부진하거나 금융 위기 같은 상황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예금과 달리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식보다 훨씬 이전인 12세기 무렵이었습니다. 지중해 북부 아드리아해의 지배권을 두고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인 베네치아와 비잔틴 제국이 벌이던 전쟁의 그 발단이었죠. 당시 비잔틴 제국에 맞서 함대를 구축해야 했던 베네치아로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베네치아 정부가 생각해낸 방안은 결국 시민들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해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돈을 빌려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민들이 보유한 재산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에 빌려줄 돈을 강제적으로 할당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프레스티티라 불리는 증서를 통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증서를 소지한 사람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연 5% 수준의 이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서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했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채권은 그 발명 이래 자금 수요자들을 위한 훌륭한 금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이 채권을 발행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거나 현대 국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중을 확충하는 것은 채권의 기능을 10분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 주체이면 국채, 회사가 발행 주체이면 회사채로 불리게 됩니다. 채권은 기대 수익률은 주식보다 저조할지 몰라도 안정성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채권보다는 주식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라면 채권에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주식과 채권의 각기 다른 특징은 균형적인 투자를 위해 공존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가 등락에 따른 위험은 안정적인 채권을 통해 상쇄될 수 있으며 채권의 낮은 수익률은 주식을 통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식과 채권이라는 발행수단을 통해 자본시장을 이루는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유럽 최대의 금융재벌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을 들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는 전통적인 은행들과는 달리 머천트 뱅킹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국제금융의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이들은 어물 인수의 국제무역을 지원하고 증권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채권 가격의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얻거나 철도나 강산과 같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투자를 늘려갔는데 이는 현대투자은행의 효시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19세기 중반 국제금융시장의 주역은 여전히 로스차일드가 베어링은행으로 대표되는 유럽 자본이었지만 이 시기 미국에서도 투자은행가들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흥국가

국가로 부상하고 있던 미국은 남북전쟁이나 철도건설 같은 사업을 위해 유럽에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만한 돈을 빌려준 큰 은행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채권과 유럽의 자본을 연결해준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었습니다. 미국인이었지만 로스차일드가를 비롯한 영국의 금융업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적임자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JP 모건은 뉴욕에 거점을 두고 부친의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투자은행의 전성시대를 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미국 내 산업 간 경쟁이 격화되고 M&A 붐이 일게 된 후로는 인수합병이나 기업 자문 분야로도 그 역할을 확대해 갔습니다. 그 후로도 투자은행들은 트레이딩, 프로젝트 금융, 파생 상품, 프라이빗 뱅킹과 같은 업무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JP 모건으로부터 시작해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리만 브러더스와 같은 굵직굵직한 투자은행가들은 2008년 말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키플레이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예금이나 대출과 같이 상업은행을 통해 누릴 수 있던 혜택과는 분명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주식과 채권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금융투자시대를 불러온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투자은행이 없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금융의 세계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투자와 위험 관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로 하겠습니다.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거 기억나죠? 무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지워야 된다. 한 사람한테나 사건한테나 사물한테 주어진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로 힘든 거고 그건 항상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힘센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야. 딸일 때 딸다워야 된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자답다를 많이 강요 안 해요. 가부장제 사회는. 여자다워야 된다. 그리고 강요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빨리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무화 기억나죠? 여기 아트만이 없다. 그리고 그때 좀 설명을 못했던 게 공이야. 공. 예, 요 공의 느낌. 이 수냐타라는 산스크리트어의 수냐라는 말은 0이라는 소리예요. 그 영어에서 제로의 제로. 그러니까 없다 이런 거야. 공을 본다라는 건 그런 느낌이야. 공을 보면 허물을 보는 게 아니죠. 불상을 이렇게 보면은 저건 부처다, 절해야 된다라고만 보이는 게 아니라 추우면 불태워도 된다도 보이는 거야. 더 많이 보는 거야. 더 많이. 그래서 공이라는 거를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영어권들 비어있다, empty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해요, 사실. 클리어, 명료한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집착이랑 막 그런 거에 사로잡힌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지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원래 출발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막 해나가다가 제일 힘들었었던 걸 돌아보면 막 철학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같은 철학자가 있고 뒷동산 같은 철학자들이 있어. 뒷동산 같은 철학자 100명 읽느니 에베레스트 하나 올라가면 나요. 당연하지. 에베레스트 올라갔던 사람은 뒷동산 쉽게 가잖아. 근데 뒷동산 자주 올라갔다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못 올라가요.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불교에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용수보살이라고 그래요. 용수. 그리고 이 사람이 썼었던 책이 지금 우리 한자로는 중론이라고 그래요. 중론. 여기 가운데 중자 써서. 이 중론이 왜 중요하냐면 무와 공 있잖아요. 요거를 완전히 이론해버린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읽을 때.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제가 배웠었던 것들은 그닥 그게 뭐 힘든 테마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그냥 노골적으로 쓸게요. 지금 우리가 해보면 요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인연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공이 나오고 가명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도로가 나와요. 여기 가명에서 이 공은 뭐 아까 비어있다는 그 뜻이고 이 명은 이름 명자 들어가는 거야. 가짜 이름 이렇게 번역하는데 요거를 이제 풀면 돼요. 이슬. 이슬 기억나죠? 이슬. 이슬이 딱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이슬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이슬은 어디서 생긴 거야? 습도, 기후, 아시죠? 바람, 풍량. 고도에 따라서도 달라. 풍량, 뭐 이거 다 그게 맞아야 이슬이 하나 생긴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림이? 인연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정확하게는 인이라는 글자가 산스크리트어로 해투라고 쓰는 단어인데 코즈예요. 영어로 따지면 코즈. 원인. 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프라티티아라고 산스크리트어로 쓰는데 조건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과 연이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원인과 조건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모든 존재가. 사실 재밌잖아요. 한 아이가 탄생했을 때 엄마 아빠가 필요한

해야죠. 응. 그리고 조건 다 갖춰져야 된다. 엄마의 몸의 조건도, 아버지의 몸의 조건도. 그러니까 세상을 가만히 보자고요. 남녀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 분위기, 그날 싸우지 않았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슬도 똑같은 거야. 이슬도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설명할 수 있죠? 습도도 적당했고, 기온도 적당했고, 잎사귀 같은 게 없으면 이슬이 안 생기지. 그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생겨. 생기고 나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슬을 찾아보자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슬 있죠? 새벽에 봤던 이슬을 찾아봐. 습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지. 그 고도 높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지. 바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야. 무한은 그렇게 설명이 돼요.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은. 인형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 있죠. 모든 것들은요. 합쳐서 앙상블처럼 울리는 거야. 그 중에 하나라도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 그렇게 해서 이슬이 없어지잖아. 태양은 떠오르죠. 건조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이슬 크기가 줄어들다가 사라진단 말이야. 두 번째 공도 쉽죠. 공은 뭐예요? 불변하는 이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불변하는 이슬 찾으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랑 이슬이랑 뭔 차이가 있겠어?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 나의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사라지면 허물어지는 거야, 그냥. 그런데 가명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이슬이라고 이름 붙여도 된다고. 충분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슬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슬이 생겼죠. 3시간 정도 간다고 합시다. 3시간 동안 이슬이란 말 써도 되지. 이게 가명이에요. 그런데 이슬 안에는 3시간 동안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가지고 있을 뿐이니까 공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이슬이 사라진 다음에 이슬의 영혼은 어디로 가? 아시잖아요, 그게. 인연이 흩어질 뿐이고 어느 하나가 먼저 붕괴될 뿐이고 이슬이 사라지는 거야. 이런 강박으로 이해해도 돼요. 하나가 결과물이 나오잖아. 이슬이 나오잖아. 근데 이걸 만들어줬던 인연들은요, 얘네들은 얘를 닮진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 얘네들이 흩어지죠? 흩어지면,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잖아. 이슬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지만, 뭐 어디 간게 어딨어. 그것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빠져버리니 이슬이 없어졌을 뿐이야. 그런 비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번개가 친다. 여기에서 부정을 해봐. 번개가 안 친다. 그럼 번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한다? 번개가 뭘 어디 있어요, 지금. 기후가 불편하고, 막 기상이 불편한 번개 친 건데. 그 조건 때문에 친 거죠. 습도가 없었으면 번개 안 쳐요. 근데 그 글자를 쓰면 요 가명 있죠. 이름. 번개 친다 써도 돼. 눈이 온다도 생각해봐. 눈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여기는 안 오지만 어디에 있는 것 같잖아. 없다니까요. 그냥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연이라는 감각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게. 인연이 돼서 만났다, 그 인연이 흩어지면 끝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거죠. 요 인연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됐죠. 근데 이게 중도 있잖아. 이게 뭐냐면 공은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모든 것들은 불변한다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아까 기억나죠? 이슬. 이슬 어떻게 돼? 이슬 안에 불변하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슬은 떨어지면 안 돼요.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론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 나중에 또 바로 좀 설명할 텐데 미리 좀 적어 놓을게요. 단론이라고 그래. 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변해. 다 변해. 이 서양은 다 변해. 이슬 살짝 변하고 변하고 변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도 않지만 순간적이지도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야. 영원할 거야, 불변할 거야. 이럴 때 무아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들어? 무상으로 가요. 아유 덧없어. 우리 지난주 수업 기억나죠? 무상이라는 게 덧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한 거다. 무상이라는 걸 소중한 거다. 돌봐줘야 된다. 벚꽃 구경하러 가야 된다로 이해하면 잘 이해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가르주나가 인연, 공, 가명, 중도 얘기했었을 때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영원하다고 봐서도 안 되고요. 순간적이어서도 봐도 안 돼. KTX 기억나요? KTX 알잖아. 멈춰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것도 나랑 의미는 없어요. 내가 그거 타고 어디로 갈 거야?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내 앞을 지나가는 것도 나도 못 타요. 그 사이 어떤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것도 아니야. 그게 중도인 거예요. 가명은 뭐예요? 계속 변하니까 이름 계속 바꿔야 돼. 오늘의 강신주는 어제와 다르니까 완전히 그 단 딱딱딱딱 끊어지듯이 변하니까 강신주, 그리고 최소한 강신주 1, 강신주 2, 강신주 3 이렇게 붙여야 된다.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강신주 1287번째 날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야. 써도 된다라는 거야. 이름을 붙이잖아. 번개, 이슬, 강신주, 텔레비전, 마이크, 스마트폰 붙여도 된다고. 이해되시죠? 이 상론과 단론, 요것도 부정하고 요것도 부정해야 돼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 영원할 것 같으면 나랑 관련이 없어요. 계속 변한다도 나랑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요 사이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나 영원하지도 않지만 순간적이지도 않아.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아들, 딸, 알죠? 아들, 딸, 자식들 있죠? 변하지? 순간적으로 변해요? 그러지 않아. 영원한 상태로 머물지도 않지만 순간적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사이 어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딸이나 아들이 변할 때 이럴 수 있잖아. 어차피 애들은 계속 변하고 성장해. 방치할 수도 있다고. 그래도 사랑이 들어오지 않아요. 반면 내가 어떻게 하든 쟤는 변하지 않아. 영원해. 저 모습 그대로야. 그래도 내가 개입할 데가 없어요.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중도라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순간적이지도 않아. 이게 중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여러분들이. 나는 나로 지금 똑같아. 나한살 때랑 지금 나는 같아. 이런 헛소리 하지 말자고요. 변해오는 거 알잖아. 나는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하지 맙시다.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하면 안 돼. 이해되죠? 응? 나는 계속 변해. 뭐할 필요도 없어. 이래서도 안 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했던 다나소불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주어진 사건이나 본질, 그런 것들에는 본질이 없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 이런 주장이랑은 다르죠. 세상을 보는 거야. 부모님들을 살펴보고 아이도 살펴봐야 돼. 아이도 보면은 지속기간이 있죠. 영원하지도 않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 어떤 중간에 서는 거야. 중도는 별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쓰는 거야. 제가 그래서 KTX 비유를 든 거예요. 멈춰서 있는 건 타서 뭐할 건데요? 안 움직이는데. 300km로 달리고 있는 걸또 어떻게 탈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멈춰서 있고 다시는 안 움직일 KTX가 상론이에요. 엄청나서도 슉 지나가. 이건 사랑할 틈도 없어요. 탈 틈도 없어. 나랑 관계를 못 하는 거야. 그 사이 중간 어딘가 가야 돼요. 그 중간 어딘가에. 그런데 극단적인 상론이나 단론이 아니어도 요 사이에 버라이어티가 있겠지. 그 사이에 잘 움직여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 사이에 우리는 있을 거야. 사실은요. 요 사이에 우리는 있어. 근데 가급적 이걸 어떻게 여기 요 사이에 정확하게 잡을 것인가? 어머니를 볼 때, 고양이를 볼 때, 날씨를 볼 때, 눈이 올 때, 비가 올때 마찬가지다. 비가 그런 적 봤어요? 1초 안에 딱 왔다가 멈추는 거 봤어?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햇빛도 그렇지 않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중간 어디엔가 있어.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의 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나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봐서도 안 되고요. 순간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돼. 그 중간 어딘가에 봐야 돼. 그래서 나가르주나가 중도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인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겨울에 나갔더니 눈사람이 하나 있어. 이제 우리는 알죠? 갑자기 하늘에서 눈사람 영혼이 와서 딱 눈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죠? 꼬맹이들만 그런 생각할걸? 어머, 하늘에서 눈사람이 강림했나 봐. 근데 알잖아요. 계속 성장하면. 눈 오는 것도 많은 인연이 필요하다. 눈이 왔죠. 그리고 또그 눈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만약에 습도가 적당하지 않으면 못 만들잖아. 안 뭉쳐지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있어야 돼. 어머니 있어야 돼. 아이는 마음 같아서 눈사람 만들겠지.

하지만 아버지를 머슴처럼 부르지 않으면 절대 못 만들어요. 어?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만들었어, 그렇게. 부자가 만들었어요. 인연이 뭉쳐져서 만든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눈이 없으면 끝나는 거야. 눈이 왔다고 해도 습도가 맞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지금 만들어진 건 뭐예요? 그게 다 만난 거야. 아버지, 아들, 이 생각나는 것만 한번 따져봅시다. 눈, 기후, 습도. 아침에 딱 됐어요. 아침에 해가 떴어요. 아버지는 알죠? 인연이 다 있다라는 걸. 건조해지고 햇빛이 든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는 밤에는 뭐 했냐면, 거기에다가 장갑도 해놓고, 지 목도리도 해놓고 이랬지. 그 아침에 가봤더니 되게 다 녹지.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이니 목도리 떨어져 있지. 애가 처음에 슬플 거 아니야. 이거 어디로 갔어? 이럴 거 아니야. 어디로 갔어요? 제발 천국이나 극락에 눈사람이 가 있다고 그러지 말자고. 아마추어처럼.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 아이한테 인연이 다 했다고. 하지만 그 눈사람을 봅시다. 바로 뭉개져요? 바로 없어져요? 그렇지 않지? 보셨잖아. 천천히 빠지는 걸. 천천히 무너지는 거 봤죠? 천천히 녹는 걸. 만약에 아이가 그 근처에 있었다면, 아이가 왜 잠을 자냐고? 밤에 나와가지고 수습하면 되지. 조금 무너지면 눈을 다시 또 붙이면 된다고. 사랑할 시간 충분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푹잔 거야. 아침에 딱된 거, 이렇게 당연히 없어지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래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인연이 돼서 만난다고요?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아들아, 지금 극락에 눈사람이 올라가 있단다. 이러지 말자고요. 아이도 다 알아. 그거부터 가르쳐 줍시다. 인연이 다 했다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하면 되고. 사실, 네가 그 눈사람을 수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12시간이나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너 눈사람 사랑했냐고. 인연이 닿으면 하나씩 허물어지는데 한꺼번에 허물어지지 않죠. 인연이라고 얘기했을 때그 요소들이 많잖아. 그 요소들 중 하나씩 빠져요. 조금씩 조금씩 빠져. 돌탑 같다, 돌탑. 돌탑에 돌 하나 빠졌다고 바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조금씩 빠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지도 않다고. 하나씩 빠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논리가. 여러분들도 그리 느끼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가족이, 뭐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고 만나는 많은 것들이 바로 급하게 변하지 않아. 근데 뭔가 하나씩 빠지지. 뭔가 하나씩 빠져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아는 거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진짜 설명 잘했다. 제가 잘했으면 뭐해 또 어렵다 그럴 텐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나가르주나 중노는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 공부하고 보니 남는 게요네개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 순간적으로 허물어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니까 충분히 이름 붙일 수 있어. 하지만 뭐 주어진 본질이 있다고 찾지 말자고요. 눈사람의 영혼이라든가 이슬의 영혼이라든가 이슬의 이데아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죠. 아,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지 않아요. 영원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든다. 순간적이다라고 또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또안 돌본다. 어차피 뭐 거기서 거기다. 결혼해서 뭐 하냐? 그런 걸안 해. 그 중간에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섰기 때문에 누구랑 관계도 지속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건지도 몰라요. 이 중도라는 건.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아이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은, 고양이는 영원하지도 않고요. 순간적이지도 않아. 그걸 봐야 그걸 돌볼 수 있어요. 벚꽃이 영원하면 미쳤다고 벚꽃 구경을 하러 가요? 100년 뒤에 가도 되지. 벚꽃이 1분 안에 바로 진다면 또갈 이유도 없지.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지 않은 것들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 중도의 감각을 키울까?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할까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원하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 거기에 분명히 변화되는 측면을 찾기.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죠? 돌이어도 되고 담이어도 되고 아파트여도 되고 상관없어. 무조건 찾기. 영원하다. 얘는 뭐 영원한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면 변하는 거 찾으려고 노력하기. 그러니까 영원 쪽으로 자전거.

0: 찾는 거야. 중도는요. 거기서 계속 찾읍시다. 영혼도 순간적인 변화도요. 내 삶에서 내가 개입하지 못해. 멈춘 KTX와 300km로 달리는 KTX처럼 나랑은 무관해. 인연도 안 맺어지고요. 이슬도 안 맺혀 그 사람이랑. 이제 그런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무와 공.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가슴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 혹여 우리는 중도에 못 서 있고 세계를 극단적으로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세계는 더덥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은지. 김선우 시인의 시로 우리 무아 이야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김선우 시인의 이슬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중도야 그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해되죠? 그거 잘못해서 턱 건드리면 또르륵 떨어져요. 많은 인연들이 합쳐가지고 이슬이 하나 맺혔고 그게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선우 시인은 그게 나다. 그 김선우 시인의 이제 이슬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 사이 중간쯤에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더덥지 않은 그걸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 김선우 시인이 자기 자신이 그거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 그 참나라니 참나라는 시가 그런 거였죠. 자, 이거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실까요? 아, 예, 고맙습니다.
1: 참나라니 참나. 그렇게 말한다면 이슬의 역설이라 하옵지요. 비루를 덜기 위해 저작거리를 떠났던 자이오나 참나의 환영에 속았음을 알게 됐었죠. 먹지도 자지도 훼손되지도 않는 영광한 참나의 이데아라뇨. 나참 비루할지라도 당신,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이슬이 맺히죠. 이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되는 영광함. 당신이 기쁠 때 왜 내가 반짝이는지 알게 되는 이슬의 시간. 닿았다 오면 슬픔이 명랑해지는 맑게 뜻한 그런 하루가 좋습니다.
0: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누군가가 톡 건드렸을 때 쪼르륵 내려올 수 있는 이 감수성.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 더덥다라고 보시거나 영원하다거나 불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아끼려고 그러면 그 존재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영원하지도 않지만 순간적인 존재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착수처 얘기했던 거 마지막까지 기억하시고요. 에? 이 세상은 더덥어 쪽으로 쓰러지지도 말고, 이 세상은 내가 개입할 수 없어, 다 안 변해 사람은, 뭐 이렇게도 넘어지지 마시는 그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바꿀 때쯤 되면 자꾸 떨어뜨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없는 스마트폰이 보이잖아.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딴 사람들한테는요, 세계는 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 명예교수인 고상근입니다. 기계공학 전공을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10년 동안 서울대학교 리서치 개발부장으로 리더십을 보급했고 깨어있기를 연습하고 보급하는 것이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깨어있기로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깨어있음을 이해하고 깨어있음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깨어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성인들이 높은 수준으로 언급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설명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생활은 잠든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는 또세 종류의 깨어 있음, 즉 일반 깨어 있음, 현전 깨어 있음, 그리고 기타 깨어 있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깨어 있음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깨어 있음은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이 누구나 항상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존 깨어 있음은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현존, 지금 여기, 삼매, 사마디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됩니다. 현존 깨어 있음의 상태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노력을 해야 했지만 이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현존 깨어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성인, 깨어있는 사람은 이 현존 깨어있음의 상태를 늘상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깨어있음은 우울증, 조현병, 정신증, 변성의식, 최면의식 등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세 종류의 깨어있음 중에서 오늘은 현존 깨어있음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깨어있음, 깨어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현존 깨어있음의 상태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현존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깨어있음을 말로 설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먼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뭘 보셨나요?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보셨나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것을 보셨나요? 영상의 배경에 있는 여러 그루의 나무들을 보셨나요? 또 영상의 좌측 상단에 있는 서핑 보드를 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들이나 서핑 보드를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시먼스 교수가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 동영상에는 6명의 사람이 등장해서 농구공을 주고받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실험 참가자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주고받은 횟수를 알아맞혀 보세요라는 과제를 받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는 참가자들은 열심히 집중하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주고받은 횟수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 진행자가 참가자들에게 고릴라를 보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재미있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릴라요? 못 봤는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명확히 구별되는 고릴라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고릴라를 보는 것이 정상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볼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눈이 특정한 대상을 향하지만 주의가 다른 곳에 집중돼서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무주의 맹시 또는 주의력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고릴라를 볼수 있을까요? 현존 깨어있음 상태에서는 고릴라를 볼수 있습니다. 고릴라를 보려면 깨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고릴라를 볼수 있는 상태는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 보여드렸던 사자 동영상을 볼때 나무들과 서핑 보드를 볼수 있는 상태도 깨어있음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존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실천 가능한 언어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명상하기, 깨어있기 등 사람들이 습득하는 활동을 생각해 봅시다. 이 활동들에는 어떤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습득합니다. 그러나 명상하기와 깨어있기를 습득한 사람들은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는 습득해야 할 목표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만 명상하기와 깨어있음은 습득해야 할 목표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을 보고 와, 잘한다 라고 박수치며 칭찬하지만 명상하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명상 참 잘하네 라고 하거나 저 사람 깨어있네 라고 평가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명상이나 깨어있음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할 수 있으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등정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도달한다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상 또는 깨어있음을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최종 목표를 대부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명상과 깨어있음이라는 개념, 그리고 최종 목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설명되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습득해서 깨어있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물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물건을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물건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에 있다면 아주 쉽게 이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가지셨네요 라며 부러워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급차를 사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며 로또에 당첨이 안 돼서 아쉬워합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욕심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또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 직전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무척 긴장되고 떨립니다. 누군가가 떨지 마세요. 떨리는 느낌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떨리는 느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더욱더 떨리게 됩니다. 어떻게 떨리는 느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려놓으세요라는 말은 똑같은데, 왜 물건은 내려놓기가 쉽고, 욕망이나 마음을 내려놓기는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라는 말이 실행 가능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것이 물건이든 마음이든 느낌이든 누구나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에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았습니다. 해운대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가봤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운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 가본 적이 없을 순 없죠. 제가 고릴라 영상 속의 고릴라를 봤고 사자도 영상 속의 서핑 보드를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영상을 보는 동안 현존하며 깨어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릴라를 볼수 있고 서핑 보드를 볼수 있다면 깨어 있음이 된 것입니다. 고릴라를 볼수 있고 서핑보드를 볼수 있는데 깨어있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릴라 영상 속의 고릴라를 볼수 있고 사자 동영상 속의 서핑보드를 볼수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그 상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상태를 깨어있음의 상태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명상, 깨어있음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는 고릴라 영상에서 고릴라를 볼수 있고 사자 영상에서 서핑 보드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고릴라 동영상 속에서 고릴라를 볼수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태가 깨어있기 입문자의 상태라고 여긴다면 조금 더 심화된 상태의 깨어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의 열쇠 1000개의 키워드 강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동영상이 화면에 재생되고 있을 텐데요. 재생되는 TV 또는 스마트폰 화면의 테두리도 보고 계신가요? 테두리에서 더 나아가 화면과 테두리 바깥의 배경도 보고 계신가요? 모니터와 모니터의 테두리, 그리고 모니터 테두리 밖의 공간을 전부 한 번에 볼수 있는 상태가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깨어있음의 상태를 경험해 보려면 지금 제가 나오는 화면과 화면 바깥의 공간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도록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 주위에 다른 스태프분들이라든지 다른 조명 장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자 영상을 보면서 서핑 보드와 여러 그루의 나무는 물론 모니터의 테두리와 모니터 밖의 공간까지 전부 보셨나요? 고릴라 영상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화면 속에서 농구공을 주고받는 횟수를 세면서도 웬 고릴라가 지나가네? 라고 생각하고 화면 테두리와 그 밖의 공간을 동시에 볼수 있어야 깨어있는 것입니다. 방금의 시각 연습에서 초보자라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사물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깨어있기 연습을 통해 사물들이 점차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한쪽 눈을 감고 나머지 한쪽 눈을 눈만 떠서 주위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게 이렇게 원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은 시야의 테두리가 이렇게 타원, 우리 보이는 데가 전부 타원으로 보입니다. 시야에 보이는 전체는 타원입니다. 타원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보여야 시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원의 일부분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깨어있는 사람은 타원의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즉, 여러분의 주위가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원 전체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화면으로 이 강연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즉, 이 시각과 이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주위의 소리도 동시에 들리시나요? 강연의 소리도 듣고 벽시계의 째깍거림, 가전제품의 소음, 그리고 지나가는 차 소리도 모두 듣고 있어야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동시에 인식해야 됩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이 강연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지각할 수 있나요? 내 호흡을 의식할 수 있나요? 또는 내 맥박을 느낄 수 있나요? 내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냄새, 맛, 온도를 느낄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의식이 되어야 깨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우리 이방 안에서
1부터 5라.

하는 숫자가 붙은 다섯 가지 물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물체 1을 본다면 시각 1이라고 명명하고, 물체 2를 본다면 시각 2, 물체 5를 본다면 시각 5 등으로 명명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물체 1, 물체 2, 물체 3, 물체 4, 물체 5를 동시에 보지 못하고, 물체 2를 보다가 물체 3을 보고 물체 5를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즉,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외부 물체 한 곳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의 사람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바와 같이 눈동자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물체 1, 2, 3, 4, 5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이 동시에 감지되는 것이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이 움직이는 그림은 시간에 따라 주위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위가 어떤 특정한 감각에 쏠리면 다른 감각들은 거의 무시당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주위의 최댓값을 10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감각 대상에 대해서는 9만큼 주위가 가고 나머지 감각들은 모두 합쳐야 1,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주위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자극이 주어지면 특정한 감각 대상에 반응하여 다른 감각으로 9만큼의 주위가 가고 처음에 감각 대상에 대한 주위는 아주 작아집니다. 이와 같이 계속 주요 감각 대상이 상황에 따라 변경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깨어 있음을 연습하고자 한다면 한 공간에 있는 물체 1, 2, 3, 4, 5를 동시에 보려고 연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감각들도 다 활용하도록 연습을 합니다. 연습 초기에는 모든 감각들을 동시에 활용하여 모든 물체의 주의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 대상에 대한 주의의 강도가 약해서 아무것도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자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어떤 물체도 초점이 맞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 점점 향상됩니다. 이 그림에는 세 개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가장 왼쪽의 깨어있음 1과 같습니다. 모든 곳에 주위가 분산되어 주위가 아주 작습니다. 2,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감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시각을 예로 들자면 대부분의 물체가 흐릿하게 보여 사물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필요에 따라 특정한 감각에 의식을 집중하여 인식을 높입니다. 즉, 시각의 예로서 특정한 시선에 집중하여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즉, 현존 상태에 있어서 벗어나 일반 깨어있음 상태로 나와 일반인들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연습을 하여 수준이 높아지면 중간에 있는 깨어있음 2와 같이 모든 것으로 주위가 5 정도로 좀 커집니다. 아까 이첫 번째는 이렇게 작았는데, 모든 곳에 주위가 작았는데, 이제는 5 정도로 커져서 좀 흐릿하지만 어느 정도는 주변이 다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연습을 점점 더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주위가 8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모든 감각들이 동시에 깨어있고, 온전한 활동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인식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되고, 이 정도까지 연습하는 것이 깨어있기 연습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경지 및 상태는 늘 고릴라를 볼수 있는 상태, 늘 긴장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심신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취를 위해서는 몰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긴장이 생깁니다. 현대인들은 우울감, 강박 등 정신적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호흡이 어려워지고 두통을 겪으며 어깨와 허리가 아픈 등 몸이 다양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려는 긴장이 심신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면 몰입도 안 되고 성취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몰입도와 성취도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없애려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감각들이 온전하게 활용되는 깨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심신의 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기가 되면 생각, 느낌, 몸 감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노에서 벗어나기, 슬픔에서 벗어나기, 느낌에서 벗어나기, 생각 또는 신념에서 벗어나기, 몸의 통증에서 벗어나기, 몸의 느낌에서 벗어나기. 이런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고릴라를 볼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 분노,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귀로 들리는 청각을 확장하는 등 닫혀있는 감각들을 열면 그 마음들이 자동으로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큰 슬픔, 큰 분노, 큰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깨어있음의 상태를 전환시키면 나를 힘들게 하던 마음들에서 자동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생각과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휩싸였을 때는 다른 생각에 닫혀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이나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생각이나 느낌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생기는 다른 생각과 느낌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가졌던 생각과 느낌은 작아지거나 소멸됩니다. 원초적인 느낌과 생각은 그대로 남아도 부차적인 느낌은 소멸됩니다. 원초적인 것인지 부차적인 것인지 구별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감각들을 열어놓으면, 즉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면은 실제하는 원초적인 느낌은 남아있고 허상이었던 부차적 생각과 느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깨어있음 상태에서는 창조성이 최대로 발휘됩니다. 즉, 모든 생각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수용하게 되어 창조성이 증가합니다. 물론, 아무리 깨어있어도 기본 지식이 없으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에 열려 있을 때 창조성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창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긴장 없이 성취를 하고 창조성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에는 원초적인 느낌과 부차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원초적인 느낌을 1차적인 느낌, 부차적인 느낌을 2차적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부차적인 느낌은 실제하지 않는 느낌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느낌인 겁니다. 인간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원초적인 느낌은 여전히 느껴지지만 부차적인 느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인간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다른 말로 현존 상태라고 합니다. 즉, 현존 상태에서는 부차적인 느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존 상태에서는 실제하는 원초적인 느낌은 여전히 느껴지지만 부차적인 느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깨어있는 상태의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 또는 아주 늘 깨어있는 사람, 그 중간에 이제 깨어있기를 시도하면 할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못하는 사람, 늘 깨어있는 사람, 시도하면 할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있기를 시도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중간 단계인 그 깨어있기를 시도하면 할수 있는 사람은 꾸준히 연습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인 늘 깨어있는 사람은 사실상 세상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중간 단계를 설명을 더 드리자면 깨어있기를 시도하면 할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차, 이 내가 깨어있지 못하네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곧 의도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깨어있기를 시도하면 할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도 있고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상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즉, 깨어있기를 시도하면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시도하면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자신이 떨리고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의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떨림이 사라지고 멋지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떨린 느낌뿐만 아니라 슬픔, 분노, 공부하기 싫은 느낌, 일하기 싫은 느낌 등은 모두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사라집니다. 긴장을 내려놔라. 지금 여기 있어라. 욕심을 내려놔라. 슬픔을 내려놔라. 마음을 챙겨라. 깨어있어라. 등의 말은 실행 가능한 언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실행 가능한 언어는 뭘까요? 가능하면 여러 강박들이 열려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사물을 동시에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물을 동시에 보라는 표현은 실행 가능한 언어입니다. 여러 사물을 동시에 보고, 동시에 여러 소리를 듣고, 동시에 여러 촉감을 느끼고, 동시에 온감을 느끼는 등 여러 감각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실행이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가능한 상태를 고릴라를 볼수 있는 상태라고 상징적으로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고릴라를 볼수 있는 상태로 가면 긴장이 해소하고 지금 여기로 오게 되며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슬픔을 내려놓게 되고 마음이 챙겨지고 깨어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함께 연습을 좀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이 제가 나오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 안에 있는 저와 함께 화면에 테두리를 주시해 주세요. 화면 안에 있는 저, 화면의 테두리, 그리고 그 너머 공간 전체를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두 눈이 만들어내는 타원형 형상을 바라봅니다. 화면 안의 내용과 화면 밖의 내용 모든 것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예, 두 손을 얼굴 높이로 들어봅니다. 두 손을 동시에 보실 수 있나요? 천천히 두 손을 어깨 너비 이상으로 넓히면서도 동시에 두 손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넘어서 타원형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조금 후에 두 손을 내릴 건데, 손을 내려도 두 눈이 이루는 타원형의 형상을 넓게 바라보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두 손을 내려봅니다. 그러면서도 시야는 타원 전체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호흡을 의식합니다. 앞을 바라봅니다. 고요하게, 자연스럽게 앞을 바라봅니다. 눈에 들어오는 타원 전체를 바라봅니다. 호흡을 의식합니다. 타원 전체를 바라보며 얼굴을 왼쪽으로다가 천천히 움직여봅니다. 타원 전체를 바라보면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천천히 움직여서 얼굴을 중앙을 향합니다. 다시 얼굴을 오른쪽으로 계속 돌립니다. 계속 타원 전체, 시야 전체를 보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옮겨서 얼굴을 앞을 바라보도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일 때 항상 전체 타원이 보이도록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속도로, 하지만 아주 천천히 좌우로 이를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호흡을 동시에 의식합니다. 타원 전체가 다 보이도록 움직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호흡을 의식합니다. 동시에 모든 소리를 듣습니다. 동시에 자기 호흡을 의식합니다. 동시에 내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의식합니다. 타원 전체를 의식합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거의 끝에 오면은 다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호흡을 의식합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내 몸을 의식합니다. 이제 얼굴이 앞을 향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빨리 움직이면 시야가 타원으로 보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숙달되어 깨어있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늘 시각 전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초보자니까 가능하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제 앞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큰공 안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몸 전체가 큰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점점 커집니다. 그 공의 크기가 우주만큼 크게 이런 공 속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호흡을 의식합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간단한 연습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이 연습은 모든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이용하는데요. 오감 외에도 감각에는 고유감각, 평형감각, 내장감각, 무게감,

0: 음감, 기감, 기타 감각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여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차 깨어있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감각이 활성화됩니다. 이 연습은 단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든 모든 감각이 활용되어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수면 중이 아닌 시간에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삶을 살도록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깨어있음, 현존, 알아차림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든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지침은 깨어있어라, 알아차려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아라 등과 같이 실행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깨어있기로 살아가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고릴라를 볼수 있는 상태가 깨어있음 상태인 겁니다. 이는 모든 감각이 동시에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부차적인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공부하기 싫은 마음, 일하기 싫은 마음 등이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창조적으로 모든 것을 즐기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깨어있는 상태를 이해하시고 연습 방법을 배우셨으니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행 가능한 언어는 뭘까요? 가능하면 여러 감각들이 열려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사물을 동시에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물을 동시에 보라는 표현은 실행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구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6: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5: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re talking about plastics this week. 자, 이번 주 주제는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미 저희가 플라스틱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일회용품도 사용이 너무너무 우리 생활에서 보편화되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제 어떤 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환경 부작용 얘기를 안할수 없죠. 자, 플라스틱 하면 무조건 많이 나오게 되는 얘기가, 이게 합성 수지고 인공물질이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얘를 어떻게 분해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자연에서 미생물 같은 것들이 얘네들 이제 분해할 줄 아는데,

0: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분해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분해하다라는 말을 오늘 잘 배워봐야 될것 같아요. 되게 쉬운 말들이 있어요. 볼게요. 그래서 환경 부작용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쌓이고 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까지 가야 될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전 시간에 나왔었던 표현인데, 플라스틱에다가 웨이스트를 붙이면 됩니다. 이 웨이스트를 이제 웨이스트 타임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다의 동사도 많이 쓰지만 이 자체가 쓰레기라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웨이스트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죠. 푸드 웨이스트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고요. 들어보세요.
1: Plastic waste. Plastic waste.
0: 자, 나옵니다. 이제 분해. 분해. 나오죠? 분해. 분해. 분해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 자, 가장 쉬운 분해하다 동사이자 원어민들이 가장 플라스틱 분해 관련해서 많이 쓰는 동사는 breakdown. 읽어보세요. breakdown. 읽어보세요. breakdown. 한번 더. breakdown. 외워졌죠? 반복하면 외워져요. 오케이. 분해되다 배웠네요. 그죠? take forever to break down. forever는 저 뭡니까? 영원히 아닙니까? 맞아요. 영원히 걸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도 이제 뭐, 백만 년 걸린다. 백만 년 걸리진 않겠지만,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오래 걸린다고. 정말 오래 걸린다. take forever to break down. 플라스틱이 실제 분해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가 100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한 70, 80년 전에 만들었던 플라스틱이 아직도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 400년, 500년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분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Take forever to break down. 자, 구 동사는 항상 힘을 뒤에 줘야 돼요. 들어보세요.
1: Take forever to break down. Take forever to break down.
0: 자, 다른 물질처럼 분해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연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일단 죽거나 뭐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Do not degrade. 분해 하나 단어 또 하나 배웁니다. Degrade. Degrade. 이것도 분해하다. Degrade. 한번 더. Degrade. 한번 더. Degrade.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여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Like other material. 다른 물질들처럼 분해가 안 된다. Do not degrade like other material. 들어보세요.
1: Do not degrade like other material. Do not degrade like other material.
0: 제일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Plastic can take forever. 조동사 하나 넣어볼게요.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break down, break down, break down. 오케이? Break down. 자,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들어보세요.
1: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0: 자,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입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란 단어를 오늘 하나 배워볼 건데요. catastrophe란 단어가 있어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자연재해 같은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catastrophe. catastrophe. 자, 요 앞에 이제 환경에 해당하는 environment. 이 단어의 형용사형을 써야 되는데 강세를 약간 두 군데 주세요. environmental, environmental, environmental catastrophe 들어보세요.
1: Environmental catastrophe. Environmental catastrophe.
0: 오늘 참 중요한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관련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표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가장 큰 환경의 이 위협 요인이다. threat란 단어 아시죠? threat 요 단어. threat 가장 큰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환경에 가장 큰 피해 요인을 주는 그런 위협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다. 그죠?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들어보세요.
1: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0: 마지막으로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죠. 그죠? 동물들도 플라스틱 그냥 먹기도 하고. 자, 이코시스템이 뭐예요? 저게 자연 생태계입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이코시스템. 다시요. 이코시스템. damage. 피해죠? 피해를 끼치다는 되게 쉬워요. do damage. do damage. 어디 어디에니까? to the natural ecosystem.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다. 들어보세요.
1: Do damage to the natural ecosystem. Do damage to the natural ecosystem.
0: 쉬운 영어 단어를 붙여서 쓸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요. 콜로케이션. 즉, 연결해서 쓰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0: 저희가 계속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도 단어만 외우지 말고 문장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 재앙을 유발했다. 유발했다. cause 있죠? cause 유발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써볼게요. plastic waste. 자, 요거는 양은 많지만 양으로 보기 때문에 has으로 받아야 돼요.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요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 재앙을 유발했다. One more time. Plastic waste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자, 들어보세요.
1: Plastic waste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Plastic waste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0: Okay. 꼭 외웠으면 하는 문장.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바닷물에 버려지다. 요거 바다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Find its way into the ocean. 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닷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find its way, 이런 게 다 콜로케이션이에요. Into the ocean, into the ocean. 바다로 흘러들어가다. 들어보세요.
1: Find its way into the ocean. Find its way into the ocean.
0: Very good. 버려지다. Dump가 동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더미 하면서 plastic garbage dump. 지난 시간엔 그걸 명사로 썼는데요. 이건 동사입니다. Be dumped. 버려진다는 얘기죠. 엄청난 양으로. 덤프트럭 할 때 그거. Be dumped into the sea. 바닷물은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Be dumped into the sea. 들어보세요.
1: Be dumped into the sea. Be dumped into the sea.
0: 버려지다. 해양동물을 죽게 하다. 해양동물 뭐라고 할까요? Sea animals?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Marine. Marine. 그죠? Kill marine animals. Kill marine animals. 그렇죠? Marine animals. Marine 하면 말 그대로 해양이란 뜻이었죠? 해양 생 동물을 죽이다. 그렇죠? 막 고래들도 이렇게 죽은 고래 보면 막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1: Kill marine animals. Kill marine animals.
0: 강세 뒤에 줘야 돼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흘러들어간다. 아까 find its way to. 자, a lot of plastic waste. 이걸 단수 취급한다 했죠? 양은 많지만 find its 붙여서 finds its way into the ocean.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A lot of plastic waste finds its way into the ocean. 들어볼게요.
1: A lot of plastic waste finds its way into the ocean. A lot of plastic waste finds its way into the ocean.
0: 자, 오늘 정말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플라스틱 주제의 가장 핵심 문장들이 연습이 좀 된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분해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 break down, break down. take forever to break down. 너무 오래 걸려. 분해하는데. 그죠? 들어보세요.
1: take forever to break down. take forever to break down.
0: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 재앙을 유발하죠. environmental catastrophe. 들어볼게요.
1: environmental catastrophe. environmental catastrophe.
0: 바다로 특히 흘러들어가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Find its way into the ocean. 들어볼게요.
1: Find its way into the oceans. Find its way into the oceans.
0: Very nice.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제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과 분해되는 플라스틱 개발과 같은 신기술 얘기까지 이제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 혹은 그 전 방송 여러분이 복습하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교환도 다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EBS E앱 다운로드해서 그걸로 쓰셔도 되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이렇게 붙여서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Job versus career. Job versus career. 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job 그리고 career를 비교해 볼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job. job은 일 혹은 일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j, j 그다음에 ob. job. okay? job. 진짜 어 발음 여기 오 발음은 진짜 턱을 내리면서 넓게 입을 넓게 해 주셔야 됩니다. job. job. Okay, very good. Okay, job 같은 경우는 보수를 받고 정기적으로 뭔가 하는 직업 혹은 일을 job라고 합니다. Okay, so job refers to some sort of like casual or temporary work that you do somewhat quite regularly in order to get compensat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He lost his job. She's trying to get a job. Job. 일. 일자리. Job.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네, 이거는 나는 내일 취업 면접이 있어. 그래서 뭔가 취업 관련된 거는 job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Okay?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lost his job. 무슨 말일까요? 네, 그는 일자리를 잃었어. He lost his job. Okay? Maybe he got laid off. Maybe he got fired. Okay? He lost his job. 그래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하는 뭔가 직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He lost his job.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trying to get a job. She's trying.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뭐를요? 취직을 하려고. 그래서 또 취직을 하는 거니까 get a job. 이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She's trying to get a job.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s trying to get a job. She's trying to get a job. 다음은 career로 넘어갈게요. Okay, career. 이거는 사전에서는 직업 혹은 직장 생활이라고 나왔어요. 네, 여기 발음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한국 Korea하고 되게 비슷하죠? 자, 한국은 Korea 이렇게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사실 거의 똑같아요. Korea 그리고 이거는 career. Okay. 이 R로 끝나는 단어들은 힘을 주시면서 R를 명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Okay. 자, 해볼게요. career. career. 이거는 좀 끝부분을 이렇게 약간 게을르게 그냥 career 이렇게 하면 한국같이 들려져요. 그래서 career. career. 혀가 당기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Okay. career.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력 혹은 직업입니다. 네, job 같은 경우는 물론 뭔가 취업이나 이럴 때 job도 쓰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짧은 기간의 느낌은 있어요. 근데 career 같은 경우는 진짜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런 경력이나 직업을 career라고 합니다. So job is a little bit more casual and light, and career is a little bit more serious. Okay, 좀 더 진지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Career, 직업, 직장 생활입니다. Career, 끝까지 R 발음 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그녀는 은행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했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뱅킹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진짜 내 평생의 약간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뱅커로서 일을 하는 느낌입니다.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네,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jo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career라고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Okay,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나는 의학 분야 쪽 일을 해보려고.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만약에 I want to get a job in medicine. 이런 식이면 조금 더 가볍고 약간 좀 아르바이트 아니면 아르바이트 아니라도 뭔가 진짜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은 기간 있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근데 career라는 단어 나오니까 뭔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네, 마지막입니다.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네, peak는 여기서는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력에 절정에 있어. 그래서 career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그게 peak of one's career라고 하죠.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정리해 드릴게요. 네, job. 이거는 일 혹은 일자리를 나타낼 때 job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areer보다 훨씬 더 가볍고 물론 아르바이트도 되지만 그리고 따로는 좀 뭔가 취업 관련된 얘기할 때 job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career 훨씬 더 진지한 느낌이 있고 직업, 직장 생활을 뜻합니다. Career. Okay, very good. Job, care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Well don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nd you can watch everything for free, okay?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0: Guilty pleasures. Mm-hmm. 그냥 guilty pleasure라고 알아두셔도 좋겠고, 아니면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좀 남에게 말하기는 창피한 즐거움, 은밀한 즐거움 등등을 guilty pleasure라고 부릅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My guilty pleasure involves snacks and dating shows.
0: 아, 같이 즐기는군요. My guilty pleasure,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snacks, 과자 또는 간식 and dating shows. 그 TV에서 연애를 하는, 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과자와 데이트 쇼가 저에게는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입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이야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Rika, who's from Germany.
0: 네, 리카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리카 씨,
0: 나와주세요.
2: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이 요약 문장 안에 데이팅 쇼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Rika said,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트 쇼를 보면서 초콜릿과 칩스, 감자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서 my guilty pleasures가 아니고 my guilty pleasure 하나라고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초콜릿 들어있고 칩스 들어있어요. 감자칩 들어있고 그리고 a group of guys or girls 한 무리의 남성들 또는 여성들이 trying to get together with, get together with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모이는 것도 가능하고 뭐 더 가깝게 지낸다면 사귀는 것도 가능하겠죠.
1: With
0: one other guy or girl. 그래서 여러 명의 남녀가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사귀려고 하는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데이트 쇼를 말하고 있네요.
1: Yeah. She's just describing a dating show.
0: And she's eating chocolate and chips.
1: And chips.
0: While watching the dating show.
1: That sounds like a great time, actually.
0: Okay.
1: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1: 그럼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end of the show
1: the
0: or
1: show?
0: by the end of the season,
1: the
0: maybe.
1: The season.
0: 네. Only one couple is left. 한 커플만 남는데요.
1: And she says next, and best case scenario, they even get married.
0: 네,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 두 사람이 커플이 됐다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mm-hmm. 최상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심지어 결혼까지, 실제로 결혼까지 하는 커플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1: Yeah.
0: 최상의 시나리오.
1: Best case scenario, best case scenario.
0: 여기서는 그 리카 씨가 best case scenario를 마치 어떤 부사처럼 그냥 앞에다가 붙여줬는데 mm-hmm. 굳이 앞 뒤에 다른 단어들을 넣자면 in the best case yeah. scenario.
1: In the best case scenario. But usually when people are speaking, we just say best case scenario, we arrive in 2 hours.
0: 네.
1: Right? Just an
0: 맞아요.
1: example.
0: 앞에 몇 가지 단어들을 생략해 준 거예요.
1: Yeah.
0: 그런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그냥 옮기면 최상의 best.
1: Best scenario.
0: 네. 그래서 like 케이스가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1: Right.
0: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케이스를 무조건 붙이더라고요.
1: Yeah, you really need case because if not, it's actually a real like movie scene or something.
0: Movie
1: like,
0: scenario.
1: What's the best scenario?
0: 네.
1: This one where they did this
0: 맞아요.
1: or this one where they did that.
0: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best scenario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있잖아요.
1: Yeah.
0: Screenplay처럼 mm-hmm. 그런 대본처럼 이게 좋은 시나리오인가 저게 좋은 시나리오인가
1: yeah.
0: 하다가 최고의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mm-hmm. 것 같다 그걸 고르는 것처럼 되고 It's a scenario of the best case
1: yeah.
0: 가장 좋은 상황이나
1: okay.
0: 경우를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짜놓은
1: yeah.
0: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 That was a good way to explain it.
0: 예, 영어에서는 케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1: Yeah, you need case, right, for
0: okay.
1: sure.
0: Mm-hmm.
1: She says, I don't do it often,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0: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데이팅 쇼를 보는 것 자체를 I don't do it often. Mm-hmm. do라고 했습니다. 자주 하진 않아요.
1: Mm-hmm.
0: 이 활동을.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1: Mm-hmm.
0: 네, 그래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인 거죠.
1: Just do it sometimes, mm-hmm. you know.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1: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0: 네. 그런데 가끔은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은 I get out the chocolate 초콜릿 꺼내고 그다음에 chips 감자칩 네, 꺼내고 And 이 부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Switch my brain off. Switch something off 하면은 꺼버리는 거죠, 기계를.
1: Yeah. You switch off your brain. So you just mindlessly yeah. eat and watch
0: Because
1: without thinking.
0: Yeah, you don't have to think.
1: No,
0: you don't
1: you
0: need
1: don't.
0: to use your brain to think.
1: Yeah.
0: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거 TV를 보려면.
1: Yeah.
0: 그래서 그냥 뭔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1: mm-hmm.
0: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한 번에 mm-hmm. 몇 개 에피소드씩 그걸 보는 한 뭐 두세 시간 동안 아무 생각 하지 않고 본다는 거죠.
1: Mm-hmm.
0: Switch my brain off라는 표현까지 써준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1: Yes, and it is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0: 네, 이 문장을 말하는 리카 씨의 표정 자체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표정입니다.
1: Yeah, she's like,
0: 네, 그래서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do good to, do something good to 이런 형태로 말하면 mm-hmm.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1: Yeah.
0: 그렇게 하는 거, 즉 이런 간식 먹으면서 mm-hmm. 데이팅쇼 보는 것이 분명히 제 두뇌에는 아무런 좋은 작용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1: Mm-hmm.
0: I think, 제 생각에는
1: I think, right?
0: 뒤에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1: I mean, it lets you relax and rest.
0: Yeah.
1: That could be good.
0: Mm-hmm.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What's a guilty pleasure? I had to think about this one. I would say it's something that you enjoy doing, but you don't really want to tell anybody about it. So you're enjoying it guiltily. And I definitely have one or two of those myself. I think my biggest guilty pleasure would be to watch competitive dating shows where a group of guys or girls try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And by the end, only one couple is left, and best case scenario, they even get married. I don't do it often,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0: 해볼까요? 먼저
1: definitely have one or two of those
0: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those 뒤에 명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분명 한두 개는 있어요 라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으로
1: it certainly does not 하면
0: 분명 뭐뭐 하지 않아요 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영어로 문장 4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Dating shows with people on horribly awkward first dates are my guilty pleasure. There, I said it. I find atrocious reality dating shows to be quite the guilty pleasure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ources of stimulation.
1: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글이 재밌어요.
0: Yeah. Jared says,
1: These dating shows with people, people이 나오는 데이트 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on horribly awkward first dates. Mm-hmm. First date, 첫 번째 만나서 하는 데이트죠. Mm-hmm.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 어색한 이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 데이트 쇼들이 are my guilty pleasure. 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입니다. Yeah. 해놓고 there, I said it. 이 yeah. 말은 자, 제가 드디어 인정했어요.
0: Yeah.
1: 나 이제 공개적으로 말했다, 고백했다라는
0: yeah.
1: 말이에요.
0: There, I said, I said it. It's out now.
1: You can judge me.
0: Fine.
1: Yeah. You can hate me for it.
0: Yes.
1: 네.
0: Or not. Yeah. Mallory says,
1: I find atrocious reality dating shows. 여기서 reality가 이렇게 그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유는 별로 realistic 하지 않다.
0: It's not real. 네.
1: reality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기 mm-hmm. 위한 것 같고요. Atrocious은 끔찍한 거예요. Horrible, terrible 같은
0: It's 거죠. horrible, terrible.
1: 네, 이런 끔찍한 reality dating show, 데이트 쇼가 to be quite the guilty pleasure. 죄의식을 동반한 큰 즐거움인데 mm-hmm.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ources of stimulation. Stimulation은 mm-hmm. 자극이고요. Mm-hmm. Alternative, 대안의 다른. Mm-hmm. 그래서 다른 이런 자극적인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활동이 없을 yeah. 때 이게 딱 나한테는
0: yeah. When there's 즐거움, nothing else to watch.
1: 네, 즐거움을 동반한 즐거움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0: Okay,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very interesting posts.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Bye.
1: 감사합니다.

0: building on bridges. Between 250 and 1,000 years ago, many stone arch bridges had houses and shops on top of them. This was a way of fitting more buildings into crowded cities. The Ponte Vecchio in Florence, Italy is lined with jewelry shops.
1: 오, 되게 특이한 다리네요. 아니, 다리 위에 건물들이 있네요.
0: Let's find out. 자, 250 to 1,000 years ago, 이런 stone arch bridges 위에다가 집도 짓고 가게도 지었대요. 왜냐면은 이제 막 이제 도시가 붐비니까 이제 건물을 아, 여기다 지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여기 되게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는 이태리의 Ponte Vecchio 다리라고 해요. 되게 유명한 다리입니다. Okay, Ponte Vecchio. Let's continue reading. So many buildings were squeezed onto Old London Bridge that flames could easily leap between them and many people died in fires. So, in 1756, they decided to take the bridge down and build a new one without buildings. Old London Bridge's 19 arches caused traffic jams on the river as boats queued to sail through the narrow gaps. Okay, so here, 자, 다른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다리 위에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Old London Bridge.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은 Old London Bridge 다리인데요. So many buildings were squeezed onto Old London Bridge. 그래서 이렇게 꽉, squeeze는 짜다 그런 뜻이지만 이렇게 탁탁탁탁 붙여놨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이 났는데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붙여 있으니까 불이 한 군데에서 났을 때 확 금방 이제 막 엄청 빨리 이렇게 다른 건물로 막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지었는데 친구들 여기 박스 이렇게 보면은 Old London Bridge 19 arches. 자, 아치가 19개가 있었는데 아치 사이에 gap가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이런 배들이 네, 이 배에 traffic jam이 있었습니다. Okay, let's continue reading. Wooden bridges. About 150 years ago, engineers raced to build railways across the USA so people could travel easily between the East and West coasts. Wooden bridges could be built quickly and cheaply because engineers could use trees growing near the railway instead of transporting stone or metal from elsewhere. Hills Creek Trestle Bridge in North Carolina, USA around 1910. These bridges were made by crossing pieces of wood and tying them together. Big wooden supports spread the weight of the train evenly across the bridge. These bridges are perfect for crossing deep gaps because they can be very tall. But wooden bridges don't last as long as stone bridges. Wood can rot, it's a fire risk, and it's not as strong as stone. Most wooden bridges have been replaced with bridges made from longer-lasting materials. The trestles move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down to the ground. Wooden supports called trestles. The ground carries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1: 네, 친구들, here is another kind of bridge. 자, 나무로 만든 다리, 네, wooden bridge. 특히 이게 미국에서 되게 한때는 인기가 많았었죠.
0: Engineers could use trees growing near the railway instead of transporting stone or metal from elsewhere.
1: 자,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 다리를 돌로 아니면은 뭐 금속으로 이제 만들려면은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 to transport 수송하다. 네,
0: this is our first word. to transport
1: 수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나무는 근처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 나무를 써서

이제 이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고 it's cheap and it's fast. 빨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좀 단단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냐면요. 이 나무 조각들을 교차하며 함께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XX로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위에 있는 무게를 받치는 거죠. It spread the weight of the train evenly across the bridge. 자, 아치도 it spread the weight evenly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단어 evenly는 고르게 그러니까 이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킨 거예요. 오케이? Okay? Alright. 자. 근데 다 좋아요. 다 좋기는 하는데 이 나무가 제일 큰 단점이 뭐냐? 썩어요. 네. So our third vocabulary word to rot. 썩다. 그래서 썩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나면은 이제 금방 또 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친구들 미국에서 이런 wooden bridge는 거의 다 교체됐어요. 더 오래 이렇게 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거의 찾기가 힘들지만 각 몇 개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Okay. All right. That is it for today. So we learned about wooden bridges and bridges that had buildings. 자, bridge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Ponte Vecchio Bridge는 그대로 있어서 이태리 플로렌스 가면은 꼭 찾아보세요.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오.
0: 자, 수요일에는요, 직업 영어 해봐야죠.
1: 네, 어떤 직업 탐방을 또 해볼까요?
0: 자, 오늘은요, 수영 선생님이에요. 네, 수영 선생님.
1: 제가 또 새벽 수영을 또 오래
0: 언제 일어나서 가세요?
1: 제가 6시 클래스라 5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돼서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후다닥딱 갑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수영을 배우면
1: 예.
0: 수영

0: 선생님한테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1: 그쵸.
0: 왜냐?
1: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뭐 모든 영법을 다 마스터하긴 했는데
0: Mm-hmm.
1: 정말 초기에 배울 때는 아무리 제가 서서 땅에 발이 닿는다고 해도 무서워요.
0: 그럼요. 이게 특히 물을 무서워하는 저 같은 케이스는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발차기 하다가 계속 선생님
0: 안 돼.
1: 예 맨날 그랬던 선생님 살도 없어요. 아예
0: 그렇구나.
1: 옷도 없어요.
0: 없는데
1: 예막
0: 그냥
1: 잡았던 기억이
0: 무조건 잡는
1: 나네요.
0: 거.
1: 예.
0: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이얼로그에 넣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와,
1: 저 진짜 그렇거든요.
2: 그쵸. 왜냐면 머리를 넣어야지 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머리를 넣게 되면 또 이게 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1: 그렇죠.
2: 처음엔 그랬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다나 이런 데서 넣는 건할 수는 있겠는데,
2: 네.
1: 정식으로 뭔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2: 예, 이게 은근히 그거를 이겨내는 게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0으로 해볼 거고요.
2: 예.
1: 두 번째 미션은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2: 오.
1: 와, 이것도 무섭죠?
2: 먹으면 나중에
1: 아,
2: 화장실에서 다
1: 그렇군요.
2: 배출하시면 됩니다.
1: 배부른 거군요.
2: 예,
1: 그냥
2: 그럼요.
1: 알겠습니다.
2: 물 드시는 거죠, 뭐.
1: Alright.
2: 예.
1: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2: 우리 또 이제 영어로 한번 수영 배워보죠, 뭐. 예,
1: 오케이.
2: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What's wrong?
2: Who are you?
1: I'm your swimming teacher.
2: 아, swimming teacher?
1: Yes.
2: 아니,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1: In English? English swimming
2: English. 아,
1: teacher,
2: English
1: yes.
2: swimming teacher?
1: Yes.
2: 아, 처음 뵙네. 아, 오케이, 오케이. my
1: Yep.
2: head and, 저기, push the water?
1: Push?
2: 응.
1: I'll
2: 저기.
1: put it in the water.
2: Yeah.
1: Yeah,
2: I
1: yes.
2: was so scared. I am so scared.
1: Listen,
2: 응.
1: don't worry.
2: 응?
1: I'm holding you tight.
2: 아, holding?
1: Don't worry.
2: 에?
1: I'm holding you tight.
2: 아,
1: Okay?
2: 오케이, 오케이.
1: Okay?
2: 아, 실수로 이거 물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1: What's the problem?
2: 응? 응?
1: Now, another problem?
2: Yeah.
1: What?
2: I have a problem.
1: Okay.
2: I have a mistake and the water. 끔찍해.
1: In your mouth?
2: Drink this water?
1: 네, 네, 네. Listen, listen.
2: 응.
1: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2: 아.
1: Okay?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2: Hold.
1: Hold your breath and you'll be fine.
2: 그럼 숨을 언제 쉬죠?
1: Another problem?
2: 네.
1: What?
2: hold 말고 후 하는 거 언제? When?
1: Just
2: When?
1: do it.
2: 응?
1: Just do it. 네. 자,
2: 아,
1: 오늘 내용이
2: 네.
1: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 맞아요.
1: 그렇죠?
2: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고 하니까.
1: That's right. 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 영어 표현 많이 많이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4: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4: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2: 네.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2: 응.
1: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완전
2: 어허.
1: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2: 그죠,
1: 그죠?
2: 그죠. I am scared to put my underwater.
1: 자, 한번 나눠볼게요.
2: 예, 나는 넣기가 무섭다. 내 머리를. 이렇게 되겠네요.
1: 여기서
2: 물 아래에.
1: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2: 네.
1: 한번더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2: 그래요.
1: I'm
2: I'm scared까지.
1: 그렇죠.
2: 아, 나 무서워요.
1: I'm scared. 근데 뭐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2: 아,
1: 그렇죠?
2: 네. Put my head로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머리니까요.
1: 머리.
2: 네.
1: 어디에? Under
2: water.
1: water. 오케이. So 한번 오픈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답.

0: That's right. H-E-A-D,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일단은 어떤 감정이에요? 굉장히
1: 두려운 감정?
0: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Right? So
1: 네.
0: I'm scared. 자, 근데 I'm scared. Scared가 겁을 먹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거기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1: 네.
0: 근데 자, 뭐 하기가 당장 무섭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더 문장 길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1: 맞아요.
0: So 여기에 지금 보면 to put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네요.
1: 네.
0: 이런 식으로 I'm scared. 뭐 she's scared. We are scared. 쓰고 나서요.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행동하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평소에
1: 네.
0: 원래 그런 공포증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당장 그렇기가 무섭다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1: Yeah.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랑 얘기하기가 두려워. 내가 뭔가 잘못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든
1: 예.
0: 여러 이유가 될수 있잖아요.
1: 어허.
0: 그래서 누구와 얘기하다라고 할때 뭐라고 쓰죠, 우리가?
1: Talk with.
0: To, with 써도 돼요.
1: 네.
0: 근데 to를
1: Talk to.
0: 덧붙여네요. 네. So talk to 누구. 그러면은, 난 있잖아. 그녀와 얘기하는 거, 겁나. 그 화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할까요?
1: I'm scared
0: To.
1: to talk to her.
0: 그렇죠. I'm scared to talk to her. Do I really have to talk to her? 막 이러면서, 그렇죠?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Yeah.
0: 난 무서웠어. 그들을 보는 게. 난 그들
1: 오.
0: 보기가 무서웠어. 막 이러면서.
1: 아, 보는 거요. 만나는 게 아니고.
0: 왜요?
1: Yeah. I am scared.
0: 과거형으로?
1: I was scared to,
0: 그들을 보는 거?
1: see them.
0: See them, right? 근데 그것도 결국 만나는 거예요. See 하는 것도.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So
1: 그쵸.
0: I was scared to see them.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한테 혼날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나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I
1: 오우.
0: was scared to see them. 이런 식으로
1: 그쵸.
0: 할 수가 있겠죠,
1: 아,
0: 그쵸?
1: 저 갑자기 떠오르네요.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긁은
0: 와우.
1: 적 있거든요. 그때 정말 I was scared to see my mother.
0: See my mother.
1: 예.
0: 바로 적용됩니다. 이래서
1: 와.
0: 여러분들, 본인이 실제로 해봤거나,
1: 예.
0: 이게 공감이 되는 문장으로 예문 만들잖아요?
1: 예.
0: 패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1: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영어 빨리 늘어요.
0: 그렇습니다.
1: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고.
0: 오케이. 자, 까볼게요. I am scared to talk to her.
1: I am scared to talk to her.
0: I was scared to see them.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네. 참고로, underwater. 그러면 물
1: 아래.
0: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물 밖으로, 뭐 수면 위로라고 할 때는요. above water.
1: Above.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아, 이랬을 때 수영 선생님이
1: 멋있어.
0: 걱정 마.
1: 어머.
0: 선생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1: 아,
0: 선생님.
1: 이래서 수영 선생님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막 밥도 먹자고 제가
0: 막
1: 막
0: 짝사랑하고.
1: 프로포즈하고. 예. 아, 그래서 쌀국수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0: 저는 지금 쌀국수만 들리네요. 네.
1: Don't, I'm holding you tight.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와.
0: Yes.
1: 걱정 많은 뭐 우리 뭐. 예, 이거
0: 걱정.
1: 사실 한국말로 걱정만 하기보다 영어로 더 많이 해요.
0: 맞아요. 요즘에 어떤 표현들은
1: 예.
0: 워낙 외래어로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1: 맞아요.
0: 잡아버려서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죠.
1: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어우, 워리워리, 돈워리. 이렇게까지 하죠.
0: 응용이라 그래서 저는 무슨 응용 문장을 만드나 했더니
1: 예,
0: 아
1: 저
0: 워리워리
1: 연마식으로.
0: 좋아요.
1: 예.
0: 워리워리 돈워리
1: 강아지 이름이 워리가 있어요.
0: 보통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걸
1: 맞아요.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예.
0: Alright,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예.
0: 자, so worry 자체는 동사죠, 그렇죠? 걱정하다. 큰건 아니지만 이것도 발음할 때 너무 worry처럼, real처럼 발음하지
1: 안
0: 마시고요.
1: 되죠.
0: 아시죠? 입 모양 모으고 혀 코어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So worry,
1: Worry.
0: re라고 돼야지, r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한번 해볼까요? Worry, worry.
1: Worry. Worry.
0: 아, 좋아요.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Hold on. 여기 지금 hold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hold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Hold가 잡는 거죠.
0: 맞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1: 네.
0: 이제 문맥에 따라 이렇게 품에 안아주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자, hold의 과거형은 뭘까요? 그냥 입으로 한번 try 해보세요. hold. hold it?
1: Held.
0: held?
1: 예.
0: PP형은 뭘것 같아요?

0: Hold, held, held.
1: 보겠습니다. Perfect. Very nice. Hold, held, held. 저는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과거형 PP 형태는요, 결국에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리고 hold. 자, 그러면 hold인데,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0: 타이트.
1: 타이트가 뭐한 거예요?
0: 타이트가 우리 왜옷 입을 때도 나 이거 너무 타이트해 이런 말 많이 하니까
1: 맞아요.
0: 꽉 조이거나
1: 뭔가,
0: 그쵸?
1: 맞아요. 꽉 조이거나, 뭐, 끼거나, 이런 거, 뭔가 꽉의 느낌이 있지 않나요?
0: 그쵸?
1: 오케이, that's right. 그래서, hold someone tight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꽉!
0: 꽉
1: Yes, there you
0: 잡고
1: go. So,
0: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네요.
1: that's right. Alright, so, tight 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예산이 굉장히 뭐 빡빡하다 이런 거할 때도 타이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타이트 버짓이라고 하듯이 계속 결국에는 타이트라는 단어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영어 무슨 노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요. 나를 꽉 잡아, 나를 꽉 잡아라.
0: 꽉 잡아. Hold me tight.
1: 그렇죠. Hold me
0: Me tight.
1: tight.
0: 아, 이거 우리 소찬이
1: Hold me tight.
0: 언니 노래요.
1: 아,
0: Hold me tight. 이런 노래 있어요.
1: 뭔가 어디서,
0: 노래 제목인가 뭐 그래요.
1: Alright. 이거는 진짜 잡는 게될 수도 있고, 안아달라는 게될 수도 있어요. Okay. 자, how about this? Alright. 그, 밧줄이 뭐죠? 밧줄? 밧줄?
0: 밧줄? Rope?
1: 로프, 그죠?
0: 왜?
1: Rope,
0: Rope.
1: rope. 그러면 그 밧줄을 꽉 잡아.
0: Hold the rope tight.
1: Beautiful. 이렇게 해서 타임만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Alright. 한번 해보겠습니다. Hold me tight.
0: Hold me tight.
1: Hold the rope tight.
0: Hold the rope tight.
1: Alright. 자, 이번에는 좀 안심시켜주는 느낌으로 연기 살려서 느낌.
0: 내가 수영 선생입니다.
1: 선생님입니다.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네,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0: 뭐죠?
1: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0: 아, 그러니까.
1: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 물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가 있지만 이게 수영장 물이어서가 아니고요. 벌컥벌컥 먹게 되잖아요. 그 공포가
0: 그러면, 그쵸.
1: 엄청나거든요.
0: 그러면서 뭔가 내가 숨을 못쉴것 같은 느낌.
1: Why?
0: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 그런 걱정 때문에.
0: What if I in some water by mistake?
1: 자, 이것도 끊어서 한번 가보면.
0: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1: Alright.
0: 그리고 왠지 what if 이렇게 해?
1: 덩어리로?
0: 네.
1: Okay.
0: What if를 끊고 보면은 좀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1: 이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What if?
0: What if? 그러면
1: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뭐 하면
0: I 조금의 물을
1: 뭘 하면
0: 삼키면
1: 그렇죠.
0: 삼키면 근데 이게 삼킨다는 개념이 이게 씹는 게 아니라 꿀꺽꿀꺽이잖아요.
1: 그렇죠. 물을 이렇게 보통 그렇죠. 바이트하진 않죠.
0: 그쵸? 근데 삼키다가 원래 스왈로우 아니에요?
1: 오호호호호. We know this.
0: 근데 드링크로 가야죠.
1: 아, 드링크요?
0: 예.
1: 드링크는 뭐예요?
0: 드링크가 음료수인데?
1: 음료수죠. I don't know. Just, you know.
0: 근데
1: 지금
0: 드링크.
1: 많은 분들, 잠깐만, 이거 뭘 써야 되지?
0: 그쵸?
1: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0: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물을 마시다가 우리 어떻게 영어로 쓰죠? 그거 힌트 가능할까요?
1: 드링크죠.
0: 드링크 맞죠?
1: 맞습니다.
0: 그럼 드링크네.
1: 음료도 되지만 그거는 마시다도 되죠.
0: 근데, 잠깐만요. 삼키면,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 가요.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실수로.
1: 오케이. 자, what if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자, 보겠습니다.
0: 아유, 저는
1: 최근에,
0: 일찍
1: 최근
0: 갈게요.
1: 씨가,
0: 속상해요.
1: 단이요.
0: 나 가요.
1: 아니야. 요즘에 단어가 성적이
0: 아,
1: 좋았어요.
0: 그쵸.
1: 근데 좋은데, 항상 뭔가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0: 확신이 안
1: 이상하게
0: 서요.
1: 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00% 모르기 때문이죠.
1: 아이, 그래도요. 자, 보세요. drink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도대로, 그쵸? 정말 컵에 담아서 마신다는 느낌이 꼭 컵인 필요는
0: 약간
1: 없지만,
0: thirsty해서 마시는
1: 그쵸?
0: 느낌.
1: right. 근데 이 swallow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0: 나도
1: 항상은 아니지만요.
0: 모르게.
1: 그래서, 이거를 실수로, 아, 실수로,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실수로 남의 음료를 drink 한다 할
0: 아,
1: 때는 drink가
0: 그쵸.
1: 가능하겠죠. 오케이?
0: 에, 에, 에.
1: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울컥하고 들어가는
0: 어, 어,
1: 거예요. 그죠?
0: 어, 어.
1: 그걸 우리가, 그죠?
0: 물에 빠졌을 때.
1: 물에서 빠졌는데,
0: 응.
1: 그 안에서, 하면서 천천히 마시지 않잖아요. 그죠?
0: 마침 목마른데 잘
1: 잘
0: 됐네.
1: 됐어. 안에서. 그 아니니까. 꾹꾹 들어가는 거예요.
0: 그렇죠.
1: So swallow는 삼키다. swallow보다는 swallow. 조금 입모양을 벌려서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자, 뒤에 by mistake.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덩어리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0: 실수로.
1: 실수로. 그렇죠? mistake 자체가 실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 mistake. 자, 이거는 문장 뒤에 여러분들 그냥 쓱 넣어주시면 돼요.
0: 네.
1: So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그걸 만드는데 상대방이 한 8시간 걸렸어요.
0: 이야, 이거 너무
1: 근데,
0: 했다. 실수 아니다, 이거는.
1: 그래서, 하하 하다가, 훅! 이거
0: 야,
1: 어떡할까요?
0: 어떻게.
1: 나그 케이크 떨어뜨렸다?실수로.
0: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Alright. 자, how about this? 넘어지는 거는 무슨 down이죠?
0: Fall down.
1: fall down. 과거형은 뭐예요?
0: Fell down.
1: fell down. 그리고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러면은?
0: Oh, she fell down by mistake.
1: 그렇죠. She fell down. 근데 일부러가 아니에요. By
0: By mistake.
1: mistake.
0: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1: 일부러요? 아, 그러니까 웃기려고.
0: 아, 그럴 수 있겠다.
1: 뭐 아프지는
0: 저 많이
1: 않을까요?
0: 해요.
1: 네. 자, 가보겠습니다.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She fell down by mistake.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는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0: 네.
1: 삼키는 거에 물을 근데 실수로.
0: 어허.
1: 근데 문장 처음에 뭐로
0: What
1: 시작했어요?
0: if?
1: What if? 자, 이 what if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덩어리입니다.
0: 그죠.
1: 그래서 what if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상상을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 아, 뭐 하면
1: 네,
0: 어떡하지?
1: 항상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F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다든가 뭐그 여자애가 나한테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문으로 어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what if 내가 swallow 하면 어떡하지? 나쁘지 않죠, 그렇죠?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유가 no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
0: 노라고 말하면이에요? 허락을 안 하면이에요?
1: 그러니까 no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 허락을 안 하는
0: 허락을 안
1: 거죠.
0: 하면, What if Mayu says no?
1: 그거예요.
0: 와!
1: What if Mayu says no? You know what I mean?
0: 오.
1: 자, how about this? 실수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여러분 아세요? 실수하다.
0: Make a mistake?
1: Make a mistake. 이게
0: 와우.
1: 실수하다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0: Oh, what if I make a mistake?
1: That is it. What if I make a mistake? 그러면 이제 친구가 you know, it's okay to make mistak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억양 살려서 읽어볼게요.
0: Okay.
1: What if Mayu says no?
0: What if my sis no?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네, 자, 그랬더니 굉장히 특별한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숨을 참아. 괜찮을 거야.
0: 해야 돼요, 진짜로.
1: 네.
0: 네. Just hold your breath. You will be 괜찮아. You will be fine으로 할게요. 우리 또
1: I'm fine, 막 이거요?
0: Fine,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1: 오케이. 자, 아마 이거 보시면서 fine 말고 나는 다른 거 썼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뭔지 벌써 느낌은 오지만 you'll be fine, 뭐
0: 오,
1: you'll be okay
0: 오케이.
1: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So
0: yes.
1: fine은 괜찮은. 자, 근데 그 앞에 뭔가 누가 봐도 이건 덩어리 표현인 게 있잖아요.
0: Hold your breath.
1: Yes.
0: Aha.
1: Alright, hold one's bread. 그때 ho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0: 잡아.
1: 잡는 거예요. Okay? So, breath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breath를 hold 한다는 것은 이거는 숨을 참다가 되겠습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이게 breathe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숨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breathe 이게 아니라 breath. breath. 자,
0: breath.
1: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실게요. breath. breath.
0: breath. breath.
1: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숨 참을 수 있니? 너숨 참을 수 있어?
0: can you hold

0: Hold your breath?
1: 그렇죠.
0: Oh.
1: Your breath가 되겠죠. Can you hold my breath?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 아니죠.
1: 자, 이번에는 아,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해볼까요? 무슨 트레이닝을 하나 봐요. 그렇죠?
0: 아,
1: 숨
0: 그쵸.
1: 참기 트레이닝이에요. 당신의 숨을 참으세요. 그런데 30초 동안 참으세요.
0: 네.
1: 어떡할까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Good, good.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1: 뭔가 요가를 하거나
0: 어, 그쵸.
1: 그런 거 느낌이 들어요.
0: 근데
1: 그렇죠?
0: 30초 참는
1: 아,
0: 요가는
1: 그런 요가는
0: 봤어요.
1: 없죠. 아, 알겠습니다. 아, 3초로 할 걸요.
0: 예.
1: S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덩어리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과거형을 써야 되면 hold 대신에 held
0: Held.
1: 이런 거 쓰면 되겠죠.
0: 아하.
1: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hold your breath?
0: Can you hold your breath?
1: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1: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 breath라는 단어로 이제 쓸수 있는 덩어리 표현들이 많은 편인데요.
0: 네.
1: 그 중에 요것도 같이 하나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catch one's breath라고
0: Catch
1: 하는 거.
0: one's breath.
1: 오케이. 그래서 breath가 막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걔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달려왔을 때, let me just catch my breath. 그래서 숨을 좀 고를게, 숨을 좀
0: 네.
1: 돌릴게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0: 예.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0: 네.
1: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0: 예.
1: 별거 아니지만 you'll be fine을 정말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돼요.
0: You'll be
1: You'll be
0: okay보다.
1: fine. You'll be fine. 오케이.
0: 오.
1: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진정을 못 하고 있다거나 뭐
0: 네.
1: 친구가 그랬다던가 할 때, You'll be fine. You'll be fine. 많이
0: 오.
1: 써주세요. 오케이?
0: 예.
1: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0: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Yes. 두 번째는요.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0: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2: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2: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 패턴은요. Be scared to do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0: 네.
1: 나 걔네를, 그들을 보기가 무서웠어.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0: I was scared to see them.
1: 그렇죠. I was scared to see them. Just like that. How about this? 나 걔랑 그녀랑 얘기하기가 무서워.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서워 그녀와 얘기하기가.
0: I'm scared to talk to her.
1: I'm scared to talk to her.
0: Yeah.
1: 세 번째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자, 저는 무서워요. 제 머리를 물 아래로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0: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You got it.
0: Wow.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cared to see them. I am scared to talk to h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네, 두 번째 패턴은요. By mistake,
0: yeah.
1: right? So, 실수로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걔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다. 과거형으로.
0: She fell down by mistake.
1: 그쵸. She fell down by mistake.
0: Mm-hmm.

0: 나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그렇죠.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하나 더요. What if를 써보세요.
1: 네.
0: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제가 약간의 물을 삼키면 어떡하죠?
1: Oh,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By mistake 뒤에 넣어서. 오, 이거는 What if도 들어가고 by mistake도 들어가고,
1: 오,
0: 그렇죠? 오케이.
1: 그러게요.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fell down by mistake.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Yeah, no, what's wrong?
5: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4: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5: Holding?
4: Okay.
5: Okay.
4: What's wrong?
5: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4: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5: Okay.
4: Okay, you can do it.
0: 예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o lives with you?
0: 그쵸. 3인칭이 단수니까 lives가 맞겠죠?
1: 네.
0: So who lives with you?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scared to do something.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1: 아이고 아이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왕초보 영어 2026년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1: 또 같이 가야죠.
0: 아, 그럼요.
1: 네.
0: 하나 겟 하셔서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1: 오.
0: 또 당연히 실생활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점점 이 영어를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덕분에요.
0: That's right.
1: 네.
0: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오늘은요. 이사 기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아.
0: 자, 제목이 이사 기사님의 고충 Part 1. 이기 때문에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이삿짐을 옮기는 상황이죠, 당연히.
1: 그쵸.
0: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 오, 알고 있어요.
0: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와, 근데 정말 사람 손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많은 짐들이 그 단시간 안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요. 네. 사실 저는 완전히 풀 포장 이사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저도 막 주섬주섬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1: 맞아요.
0: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불편하셔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어디에 배치할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0: 그럼요,
1: 돼요. 집
0: 그럼요.
1: 구조가 똑같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0: That's right.
1: 그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드려야지
0: 저도
1: 되더라고요.
0: 그런 걸 몰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1: 오.
0: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1: 그럼요.
0: 막, 특히 더운 날.
1: 아우.
0: 아, 이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게 우리네 정 아니겠습니까?
0: 정입니다.
1: Right.
0: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그럼 이삿짐 옮기는 우리 이사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0: 네.
1: 시원한 음료 한번 건네드려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ut this bed. Where? Where?
2: Where
1: Where? 아,
2: should I put
1: where?
2: this bed?
1: 여기. 창문 옆에 놔주세요.
2: There?
1: 창문 window beside window.
2: Oh, just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2: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Heavy?
2: The bed is heavier than I
1: Heavier
2: thought.
1: than I thought. You
2: Yeah,
1: thought?
2: it doesn't look that heavy.
1: 그 음료 가지고 왔어요. 음료. 여기 있거든요.
2: Sorry?
1: 음료 가지고 왔으니까
2: What's
1: 이거
2: this?
1: 음료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2: What is it?
1: 드링크.
2: Drink? For me?
1: Yes.
2: Oh.
1: Oh, so sorry.
2: Oh, okay.
1: Sorry. So I prepared this.
2: Oh, thank you.
1: Yeah.
2: 땡큐 so
1: 꿀꺽
2: much.
1: 꿀꺽,
2: Oh,
1: 오케이?
2: thank you.
1: 오케이.
0: 네. 아, 이사 가는 내용. 그쵸? 이건
1: 네.
0: 해외에 가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1: 그럼요.
0: 그쵸?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옮기는데 또 그런 서비스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알아두시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4: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4: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 침대에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고 이삿짐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 얘기를 한
1: 그렇죠.
0: 거예요.
1: 이사해주신 기사님이신가 봐요. Where should I, this bed? 이 침대를
0: 앞에서부터요?
1: 어디에 내가 해야 돼요? 이 침대를 놓아야 돼요.
0: 동사가 없죠.
1: 놓다라는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놓다라는 동사 put 써볼까요?
0: 오케이. 깜짝이야.
1: 예,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put. So where should I put this bed? 이 침대 어디 놔야 될까요? 정답.
1: 네.
0: That's right.
1: Yes.
0: P-U-T.
1: 네.
0: 두다, 놓다.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1: 네.
0: 나중에는 뭐 내려놓다, 뭐 put down 이런 것도 가겠지만 기본이죠. 참고로 과거형 PP 형태 뭘까요? put.
1: 똑같아요. put.
0: put.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의문사 나왔어요.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진다라고
1: 네.
0: 했는데요. 자, where이라고 하는 게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장소 어디예요?
0: 그렇죠. 장소 위치, right? So 어디에,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는 우리말로 뭐 이렇게 흐름에 따라 번역할 때 다르겠죠. So where 뒤에 중요한 것은 어순이 어때요?
1: 질문 어순.
0: 질문입니다.
1: 네.
0: 평소문 아니에요. 오케이? So 여기서 보면 should I put this bed?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만 하면 저 이 침대를 놓아야 할까요? 좀 이상하죠.
1: 그렇죠.
0: So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라는 의문사 where 붙였습니다. 의문사 들어가는 질문은요 이 명작 진짜 한 1억 번할 거예요. 오케이?
1: 그렇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ould를 써서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1: Where should I go?
0: Where should I go?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Where should I go? 자, how about this? 너 어디서 먹었어? 너 서울 놀러 갔다며? 너 어디서 먹었어? 점심 어디서 먹었어? 막 이러면서.
1: Where did you eat?
0: 그렇죠. Where did you eat?
1: Yes.
0: Did you eat? 과거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제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질문 어순으로 가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go?
1: Where should I go?

0: Where did you eat?
1: Where did you eat?
0: 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네.
0: 왜냐면 오늘도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뜨끈따끈하게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1: Yeah.
0: 자, should하고 have to 둘다 해야 한다라고 알고만 계시다면 이 중에 어느 게더 강하고 어느 게 조금 더 부드러울까요?
1: Have to가 좀더 강합니다.
0: 어허.
1: Should는 좀더
0: That's
1: 부드럽게.
0: right.
1: 네.
0: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뭔가 하기 싫다는 뉘앙스도 좀 있을 때가 있고요.
1: 그죠.
0: 그리고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뭐 아니면 안 하면 큰일 난다 강해요. Should는 약간 추천에 더 가까운 느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러워지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느낌.
1: 네.
0: 더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된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put this bag?
1: Where should I put this bag?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1: Yes. Please put it. 그거를 놓아주세요. Next to the 창문이겠네요. Next to the window.
0: 오케이.
1: 네.
0: 창문이 비어 있고요.
1: 그렇죠.
0: Next는 뭔가
1: 여기, 요, 이렇게 해볼까요?
0: 뭔가 오케이.
1: 예.
0: 자, 좋습니다. 자, window 맞는지 한번 볼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Of
1: Yes.
0: course. 자, 지금 next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법 책에 무조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Right.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So 여기 위치가 여기 있으면 요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치사 to가 같이 가줘야 돼요. 오케이.
1: 오호.
0: 그래서 덩어리로 삼아서 next to 하고 명사를 쓰는데 목적어의 모양을 쓰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뭐뭐 옆에.
1: 옆에.
0: 그런데 읽을 때 슬기 씨
1: 네.
0: next to 이렇게 하나요?
1: 그렇게 되면은 잘안 되던데요,
0: 느낌
1: 말이?
0: 없어요. 오히려 더
1: 예.
0: 힘들어요. 어떻게
1: 맞아요.
0: 해요?
1: Next to.
0: next to.
1: Next to.
0: to가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번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냥 next to something, some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뭐뭐 옆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서 그녀의 옆에 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을 같이 다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야,
1: 네네네.
0: 가서 그녀 옆에 서. 일단은 가.
1: Go.
0: 그리고 서라.
1: And
0: and
1: stand
0: stand. 자, 그녀 옆에.
1: next to her.
0: 그렇죠. go and stand next to h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앉다, sit 있죠. 앉아 있는
1: 네.
0: 거. sit의 과거형 뭐예요?
1: sat.
0: sat. 그러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I sat next to Mayu. 아, 옛날에 어렸을 때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짝꿍 같이 앉고 막 하는 거.
1: 그렇게 사람들이 내 옆에 앉는다고.
0: 아,
1: 내가 슬기 옆에 앉을래. 내가 다들 나한테 짝꿍하겠다
0: 제가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1: 그렇게. 아,
0: 네.
1: 조사 안 되실 거예요.
0: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좀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라고 쓸수 있습니다.
1: 네.
0: Next to 이렇게 발음해서 읽어볼게요. Go and stand next to her.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I sat next to Mayu.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이왕이면 그 옆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위치도 알아보면 좋겠죠.
1: 그쵸.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의 앞에라든가 뒤에라든가 이거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0: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1: 앞에는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In front of.
0: 이것도 거의 암기하는
1: 예, in front
0: 거죠.
1: of는 그냥 외운 거예요.
0: 여기, 여기.
1: 예, 아기는 베이비처럼. 뒤에는 behind.
0: 오케이.
1: 네, behind.
0: 얘는 뭐 of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 behind.
0: behind?
1: 얘는 이렇게만 외웠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1: 고등학교 때 영어로 멈췄어요.
0: 오케이.
1: 예.
0: 잘하신 겁니다. 네,
1: 맞아.
0: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무슨 교재로 배우고 암기하고 하는 거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asset, 자산이에요. 우리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글로 쓰고
1: 그쵸.
0: 있잖아요. 그렇죠?
1: 특히나 이렇게 배울 때, 저거 내가 학창시절에 정말 열심히 쓰면서 외웠던 건데, 보이잖아요? 그럼
0: 네.
1: 얼마나 익숙하고 반가운데요.
0: 맞아요.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1: 네.
0: 좋은 자산입니다. 갖고 가져, 지금 갖고 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1: 그렇죠.
0: So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가 될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window 앞에 어가 아니라 the window인 이유는 내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둘다 알고 있는
1: 그
0: 바로 그
1: 창문.
0: 창문이기
1: 네.
0: 때문입니다.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네, 다음 문장 볼게요.
2: 응?
1: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네요.
2: 맞아요.
1: 그럴 때 있어요.
2: 있어요.
1: 특히 책이 정말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상자에 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 상자가 네. 망가져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니까.
1: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는 네. 그냥 일반적인 거 들어있겠거니 하고선 들었는데 다칠 수도 있죠.
2: 그렇죠. 다치시기도 하고.
1: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근데 원래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잖아요. 그쵸? 정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책이 막 있던 거를 결국 안 읽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정리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2: 아니 그리고 미리 와서 이렇게 견적 보시잖아요.
1: 네네.
2: 요거는 한 이 정도 무게 되니까 왜냐면 워낙 많은 짐을 날라보셨으니까 느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무거우셨나 봐요.
1: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2: 거의 온돌 침대 느낌으로 예, 약간 헤비했던 것 같아요. Wow, it's than I thought.
1: 자, 일단 it's 뭐하다라고 써야 될까요?
2: 무겁다.
1: 무겁다가 중요하죠.
2: It's 근데 비교급이 와야겠네요. Then이 뒤에 있으니까. 예.
1: 그럼 더 무거운 거네요?
2: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우니까.
1: 더 무거운 거예요?
2: 생각했던 것이 뒤에 있고
1: 오.
2: 더 무겁다.
1: 오케이.
2: 그러면 it's it's heavier. heavy 이렇게.
1: 오.
2: 이렇게.
1: 오. 이렇게.
2: 예. 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1: 오케이 오케이.
2: 네.
1: So 그냥 무거운 거는 형용사로 heavy, right? 하지만 여기서는 더 무겁다라고 했으니까 비교급 형용사를 썼다라는
2: 네.
1: 거죠, 그렇죠? 자, 스펠링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2: So
1: it's heavier than I thought.
2: 우!
1: 맞습니다. 비교급 형용사로 네. 더 무거운. 그럴 때는 이제 y 대신에 i로 변하면서 er, 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더 가벼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아!
1: 생각보다 더 가볍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2: 생각보다... 저 이제 가볍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1: 저 죄송한데 저기
2: 저가
1: 한 손이요 한 손 한 손
2: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죠 lighter 이렇게 해볼까요?
1: 오케이 자 그냥 가벼운 게 light이니까 거기에 er perfect
2: 네
1: very nice 자 여기 지금 뒤에 than이 나왔어요
2: 네
1: 이건 나중에 비교급 할 때도 많이 연습을 할 건데요 than은 뭐뭐
2: 보다예요
1: 비교 대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than 뒤에다가.
2: 그런데
1: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than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 네.
1: than you, than 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이거는 덩어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what이나 이런 거 더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than I thought.
2: 우와.
1: 거의 fix가 되어 있습니다.
2: 오케이,
1: 그래서 than I thought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다.
2: 무겁다.
1: 네. 쓸 수가 있어요.
2: 네.
1: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2: 네,
1: 자, 예를 들어서 한때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2: 그렇죠.
1: 근데 우리 EBS 왕초보 영어를 들으니까
2: 예.
1: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2: 해볼만한데
1: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영어는 더 쉬워. 근데 비교가 돼야 되겠죠?
2: 예.
1: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은 현재형으로 영어는 더 쉽다라고 할 때
2: English is easier.
1: Is easier.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2: than I thought.
1: 그래서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2: Mm-hmm.
1: 자, about this. Nice한 게 착한이라는 뜻에 제일 가깝거든요.
2: 네.
1: 사실.
2: 네.
1: So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착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쌀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던 거예요.
2: 제가 약간 그랬어요.
1: 처음에 슬기지 봤을 때.
2: 네.
1: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좀 말이 없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2: 그래요?
1: 근데 굉장히 착하고 좀 이렇게 배려심 있고
2: 네.
1: 라고 말하고 싶으나
2: 예.
1: 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착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2: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그렇죠. She is nicer than I thou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끊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2: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Oh, she is nicer than I thought.
2: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All right. 자, 본문 갈게요.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죄송한데 무슨 석상 같은 거를 들리나요?
2: 예. 네. 조각이 많네요, 집에.
1: 진짜 돌침대면은 예. 정말. 예. 자, 다음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자, 여기 있어요. 라고. 드리는 겁니다.
2: 좋은 타이밍에 가지고 오셨네요.
1: 아, 그래? 힘들어.
2: 네. I brought you a... Here you go.

0: 있으면 DR이 충돌을 하면서요. 즉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 얘기는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드링크가 아니라 이 모양 좀 모아서 drink 이렇게 가는 게더 자연스럽죠.
1: 와우.
0: 자, 해보겠습니다.
1: 네.
0: drink, drink.
1: drink, drink.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마 해외에 이런 메뉴 같은 거 보면
1: 네.
0: 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drink와 같은 뜻을 가진 음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비버리, 비버, 그런 느낌이죠.
0: Something like that. 아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 한번 해주세요.
1: 비버, 비버로 시작해요. 비버리즈, 비버리 힐즈. 이거 아닌데?
0: 대박이 해주세요, 왜 갑자기?
1: 비버리지?
0: 아는 데까지만 써보세요.
1: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비버, 비버, 아,
0: 리지? 무슨 리지?
1: 비버, 비버리지,
0: 베벌레 힐스가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1: 몰라요.
0: 자, 오, 그래도 뭐 비슷해요,
1: 아,
0: 비슷해요,
1: 그래요?
0: 비슷해요. Not bad, not bad. 네,
1: 오,
0: A만 빠졌어요. 네, 예, 원래 A를
1: 그죠,
0: 넣으셨죠?
1: 그죠,
0: 네,
1: 그죠. 아,
0: 빼서
1: A 빼고,
0: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0: 오케이, 여기 강세가
1: beverage.
0: 갑니다. 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거 쓰나요? 완전 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1: 오히려 드링크보다 많이 붙어 있었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메뉴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구나.
0: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메뉴에 있는데 못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beverage. 이것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BE 쪽에 강세를 주고 따라해 주세요.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0: There
1: beverage.
0: you go.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brought you a drink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료가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r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가다, 가져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1: 예.
0: 주인공이 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1: 아.
0: 사실은요. 오케이. 가까이 이렇게 move를 시키는 것을 bring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So, 제가 당신에게 이 drink를 멀리 떨어뜨려나요?
1: 아니요, 가까이 가져가요.
0: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bring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좀 그게 가져가다? 가져오다? 헷갈리는 거죠.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bring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이걸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a drink를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네.
0: Make sense? Alright. Bring someone something. Bring someone something.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snacks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저기 과자를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나한테 가져다 줘. 그냥 어떻게 해요,일단?
1: Bring me
0: Bring me. 그리고 약간의 과자들.
1: some
0: Hey,
1: snacks.
0: bring me some snacks. 아,
1: 입심심.
0: 입심심.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bring의 과거형 여기도 나왔지만요.
1: 네.
0: brought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에게 가져다 줬어. 약간의 물을.
1: Aha. I brought him
0: Some?
1: some water.
0: 그렇죠. I brought him some water.
1: Yes.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water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1: 네.
0: Make sense, right?
1: Yeah.
0: Okay, 읽어볼게요. Hey, bring me some snacks.
1: Bring me some snacks.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네, 참고로요. 우리가 문법책을 보게 되면요. 몇 형식, 몇 형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I brought you a drink도 가능하지만요. I brought a drink to you.
1: 아, 순서를 바꾸면
0: 네,
1: 투가 들어가야
0: 이것도
1: 되는구나.
0: 틀리진 않은데 원어민들은 보통 위에 것을 더 선호합니다.
1: 그쵸?
0: 일단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죠? 두
1: 네.
0: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you. 딴 사람도 아니라 너. 이렇게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할 게 아니면 굳이
1: 에.
0: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here you go.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Here you
1: 여기
0: go.
1: 있어요.
0: here you go.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1: 네.
0: 뭔가 전달할 때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you go라고 하는 것은 옵션일 뿐이에요. So you can just say here. That's fine. Alright? 그래도 you go 이렇게 쓰면 좀 흥이 더 나기는 합니다.
1: 근데 저는 항상
0: 네.
1: 궁금한 게 there you go
0: 아,
1: 하시잖아요.
0: there you go.
1: 그것도 약간 다른 의미죠.
0: There you go. 그거는 느낌이 벌써 뭔가 왔을 것 같은데요. 아,
1: 달라요.
0: 바로 그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1: 맞아.
0: There you
1: There
0: go.
1: you
0: 이렇게.
1: go.
0: 이것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억지로 해보세요.
1: 에.
0: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1: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게 제가 맞췄을 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0: Exactly 하면서.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rought you a drink.

0: Here you go.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그때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2: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Ne,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next to.
1: 네.
0: Next to 한 번에 발음해 주시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난 마유 옆에 앉았어. 과거형으로요. 나 마유 옆에 앉았어.
1: I sat next to 마유.
0: Alright. 두 번째. 가서 그녀의 옆에 서. 가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You got it. 자, 창문 옆에. 그 창문입니다.
1: Yeah.
0: 그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그걸.
1: Oh,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sat next to Mayu. Go and stand next to her.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네, 다음 패턴은요. Bring someone something.
1: 네.
0: 순서 기억 잘하시고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1: 응?
0: 자, 음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음료를 가져왔다.
1: I brought you a drink.
0: 그렇죠. I brought you a drink. 가까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자, 다음은요. 명령어로 해볼게요.
1: 네.
0: 나한테 과자 좀 가져다 줘. 나에게 snacks를 좀 가져다 줘.
1: Oh, bring me some snacks.
0: 그렇죠. Bring me some snacks.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걔한테,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줬어. 과거형으로요.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그죠? I brought him some water.
1: Yeah.
0: 어순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1: 맞아요.
0: 있습니다.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brought you a drink. Bring me some snacks. I brought him some water.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Where should I put this bed?
5: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4: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5: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미션 해결해 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I brought you a drink.
2: Oh.
1: Here you go.
2: For me?
1: Yes.
2: Oh, you shouldn't have. Thank you.
0: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 네.
0: Good job.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late for the party.
0: Alright, we are late for the part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1: 네.
0: Next to 목적어.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1: 네.
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next to 이런 전치사가 나왔었잖아요.
1: 네.
0: 이런 거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써보시고 말로 해보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1: 정말 next 옆에 to 안 붙으면 이제 나중엔 이상할 때까지.
0: That's right.
1: 계속 트레이닝 같이 해요.
0: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해도 용명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호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4: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3: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우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I am learn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표현 이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요 요즘 코딩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어요를 바로 I am learning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 am learning to 동사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I am, 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lear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뒤에는 어떤

0: 또한 배울 것이 들어가면 저는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울 것이요. 구체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배울 것을 얘기를 할수 있지만 특정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을 때는요. 배울 것 대신에 to 동사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그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을 넣어서 저그 행동하는 거 배우고 있어요. 라는 표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요. 배영 배우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영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learning to swi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배영은 바로 backstrok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영을 배우고 있는 거. 그런데 흔히 배영 배우기 전에 우리 뭐부터 배우죠? 자유형부터 배우죠. 자유형은요, 바로 freesty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wim freesty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유형으로 수영을 하다라는 표현이 되고, swim backstro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영으로 수영을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배영으로 수영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저 지금 배영 배우고 있어요. 바로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한 번만 더. 시작. I'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배영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운전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운전하다라는 동사, 그쵸? 바로 dri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drive a car. drive a car. 바로 차를 운전하다라는 표현이니까 I'm learning to drive a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요즘 운전 연수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learning to drive a car. 한 번만 더. 시작. I am learning to drive a car.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운전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라고 얘기를 할땐 drive를 쓰지 않고 ride를 쓰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저요, 요즘 코딩 배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딩 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프로그램 하는 거를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코드라는 것 자체가 바로 코딩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cod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코딩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할때 I am learning to code로 표현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learning to code. 한 번만 더. 시작. I am learning to code.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코딩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요즘 영상 편집 배워요. 저 요즘 너튜브에 빠져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단 편집을 하다라는 동사는요. 바로 edit이라는 동사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video를 넣으면 영상 편집을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요즘 영상 편집 배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learning to edit video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learning to edit videos. 한 번만 더. 시작. I'm learning to edit video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요즘 영상 편집 배워요. 라고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표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요? 바로 I am learning. 그런데 그 특정 행동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to 동사를 넣어서 I'm learning to 동사로 저 요즘 어떤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I'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0: stroke. I'm learning to drive a car. I'm learning to drive a car. I'm learning to code. I'm learning to code. I'm learning to edit videos. I'm learning to edit videos.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요즘 배영 배워요? 그쵸, 바로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영 배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I am learning 대신에 Are you learn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배우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re you learning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거 어떠한 행동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뭐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are you learning?으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대방에게 그 특정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Are you learning to? 동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learning to swim backstroke? 라고 얘기를 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배웠었네요. 저 요즘 코딩 배워요. I am learning to code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개 어떠한 것을 배울 때는요. 기초부터 배울 때도 있고 중급부터 배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완전 기초부터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from the basic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기초부터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배웁니다. 기초부터 라고 얘기를 할 때 from the basics까지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learning to code from the basics 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From the basics 라고 얘기를 해서 기초부터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learning to 동사로 그 행동하는 것을 배우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매일 10분 동안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 Your 10-minute happiness and fun time. 자, 뭘까요? 바로, 네,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다시 도전해 보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the weekly review 쭉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복습 그러면 지겨운데 또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보고요. 뭔가 반복할 때의 그 과정 안에

통해서 새로운 creativity, you can create your own creativity. 창의성을 한번 만들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Here we go. 빰빰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Monday. 자, Impossible Mission이 아니고요. Mission Possible입니다. 가능한 여러분 그런 미션인 거죠. 자, 뭐가 있었을까요? 월요일 날에는요. 내가 정말 피곤해서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자, 그러면 오는 대신에 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뭐 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 might. 그 어감만 잡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졸지도 몰라. fall asleep이죠. 근데 확실히 좋을 거면은 should나 뭐 딴 걸 쓰겠죠. 그죠? I'm going to나 그게 아니고 I might. 그래서 I might fall asleep. 그쵸? 뒤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m so tired. really tired. 그쵸?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예, Beatles의 The Beatles의 노래를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자, during the talk.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그랬더니 반응은요. 아, 쉬라니까 왜 와? Take a rest. Take a rest. Take some rest instead of coming. 자, 뭐뭐한 대신에. 발음은 instead of지만 빨리 하면 instead of. Instead of. Instead of coming. Instead of coming.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Tuesday 뭐 나올까요? 언제까지 제가 예약을 확정해 드려야 하나요?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by when 기억나시죠? By when should I confirm my reservation? 해서요. By when should I confirm my reservation? 그랬더니 oh, by Friday at the latest. 말씀드렸죠? 발음이 L-A-S-T. Last가 마지막이고요. 그죠? 아, late 하는 것이 늦은인 거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늦은 거에다가 late에 later, 나중에, latest, 가장 나중에 라는 뜻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라는 뜻으로 at the latest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반대말은 at the earliest. E-A-R-L-I-E-S-T. 아시겠죠?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하셔야 돼요. By Friday at the latest. 됐죠? Should I confirm? 앞에 by when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느낌은 by when should I confirm my plane tickets? Reservation. 그렇죠. Appointment. 다 쓰시면 돼요. 약속, 그 다음에 항공권, 여기에 예약까지. 자, 수요일에 나왔던 내용 기억나세요? 문제가 숙으로 드는 데에는 3개월이 걸렸어. 반응이 뭐예요? 어휴, 큰 교훈을 힘들게 배웠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가 수그러드는데 얼마 걸리다라고 하는 거는 it take잖아요. It takes. 그런데 과거 지난 거니까 it took 3 months. 그죠? 네,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For things to calm down. 그래서 진정하다라고 할 때는 calm down. 사람한테도요. 헤헤, come on, come on, come on. Calm down. Calm down. Slow down. 천천히가. 아, 에너지가 올라오면 업인 거죠. 그래서 power up. 힘을 내는 거고요. 그죠? 예. 무엇인가 마무리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막 힘을 내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업이 쓰입니다. 그죠?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천천히 가는 건 slow down. 그렇죠? calm down. 그다음에 hey, chill down.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own이 쓰이는 건 우연이 아니니까요. 발음만 길게. come이 아니에요. come down은 내려와라는 뜻이니까. hey, come on. come down here. 이렇게 쓰이니까. 이거는 calm down. L이 묵음이고요. it took 3 months. For things to calm down. 그랬더니, wow, you learn the big or huge or valuable lesson. 아주 소중한 그런 교훈을 얻었구나. 그런데 the easy way? No, the hard way. 가장 바로 예, the easy way가 아니고 hard way로 힘든 방법을 배운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목요일인데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행복한 생각을 하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응은요, 돈이 아니라 축복을 살게 라고 했습니다. 자, whatever죠. Whatever you think. 예, 그 다음에 뭐예요? Think happy thoughts. 그래서 일부러 한번 써봤어요. Whatever you think. 그 다음에 think니까 think happy thoughts. 간단하죠,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행복한 생각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랬더니 I'll count my blessings. Blessings는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든 하나라도 행복한 일이 없고 만일 없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생각만으로도 그게 멋진 예,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참고 내가 뭔가를 목표를 정할 때까지는 무조건 참고 해야 돼. 그럼 그 과정은 뭐예요? 다

고통이잖아요. 왜 하나의 조그만 결과를 위해서 고통을 다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지금부터 즐기면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집착적이 되시면 안 돼요. 행복 중심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도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I'll count my blessings, not my cash.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금요일. 지금까지 가장 무한한 순간이네요. ever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됐습니다. 그래서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물론 moment that I've ever experienced, that I've ever had. 이거 줄임말이지만 실제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반응은요. Hey, that's just nothing. just 쓰셔도 돼요. that's nothing compared to mine. 해서 야, 내 거에 비하면 유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토요일. 지금 사는 집을 새 놓을까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야? 반응은 뭐예요? 학생들한테 여분의 방을 그냥 내놓아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I'm thinking of 좋습니다. I'm thinking of 뭐예요? 그렇죠? Renting out my house now. I'm thinking of renting out my house now라고 했더니 Hey, rent out your spare room to student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놓다라는 뜻으로 집을 내놓다, 세를 내놓다, rent out이죠. 네, 물론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네, 여러분 이렇게 out과 관련된 것들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드릴 텐데 바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인생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시기가 나름대로 있죠. 자, 오늘의 어록은요. 어록은 당연히 QUOTE, quote라고 합니다. 이게 quote가 아니고요. 코우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게 그냥 크는 게 아니고요.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만의 그렇죠. 정체성을 찾는 것도 바로 용기가 필요하겠죠. 영어로 뭐라 할까요? 나왔던 표현 이용해 볼까요? It takes courage to grow up. 성장을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and become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Who you really are.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데에는 그렇게 용기가 필요하다. 맨 처음에는 남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요. 하지만 남의 인생만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살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나의 행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멋진 인생일 테고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바로 작가이자 페인터이자, 그죠? 이 커밍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문자로 자기 이름을 한때 많이 썼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성장하는 하루, 아주 뿌듯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e.co.kr. 자, 주위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른 선생님 강연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고!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요. 신체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본인의 나이보다 어리게 나오면 어우 나 건강관리 잘한 것 같아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원래 나이보다 많이 나오면 걱정도 되고 앞으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의 목소리 나이는 어떠신가요? 원래 나이보다 많으신가요? 아니면 어리신가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소리 나이가 마음에 드세요? 네. 종종 본인의 목소리 톤을 바꾸고 싶어서 괜히 목소리를 쫙 깔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특히 남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 앞에 있으면 목소리 깔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무조건 목소리 톤을 낮춘다고 좋은 톤이 될까요? 오히려 소리가 답답하고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목소리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굉장히 큽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어린 말투 때문에 신뢰감이 가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막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좀 점잖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나이보다 말투가 좀 나이 들어 보여서 활기차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애늙은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내 목소리의 나이를 바꿔서 이미지를 확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친구들과 통화를 할때 또는 업무로 통화를 할때 통화 내용 녹음하기 버튼 있죠? 예, 그걸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휴대전화기에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친구들과 막 수다 떨때 녹음을 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 대화하는지 녹음한 것을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보면 어떻죠? 듣기 싫으실 겁니다. 분명. 왜 그럴까요? 저도 제 목소리 들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친구들의 말은 이 공기 전도에 의해서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 본인의 목소리는 공기 전도도 있지만 골 전도라고 해서요, 내 두개골을 울려서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리보다 더 울리고 약간 저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 녹음한 걸 들으면, 내 목소리 같지가 않은데? 하고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높고 뜨고 막 얇게 소리가 들려서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본인의 말의 속도가 어떤가요? 빠른가요? 느린가요? 또는 말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있어요? 에너지가 많은 말인가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말인가요? 다음으로 말의 어미가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그리고 올라간다면 얼마나 올라가나요? 말의 속도가 느릴수록 나이 들어 보이고요. 어미가 내려갈수록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에 힘이 없어도 나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건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자음이 잘 들리면 어려 보이고 모음이 잘 들리면 연륜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안녕하세요에서 자음이 잘 들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모음이 잘 들리면 안녕하세요에 아, 여, 아, 에, 요가 잘 들려요. 아, 여, 아, 에, 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음이 잘 들리면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모음이 잘 들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음이 잠을 쫙 싸면서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요. 제 영상 중에 무려 12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 영상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숨멋 엔딩 영상이라고 제목까지 지어주셨더라고요. 다양한 연령대를 연기하는 성우들의 기술을 설명한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호흡으로 사람들의 일생을 표현한 영상이었어요. 사람이 막 태어나면요. 아가가 처음 태어나면 호흡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나요. 그런데 우리 아기가 한 달만 지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울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 달만 지나도 우는 소리가 늙어집니다. 그다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미취학 아동일 때는요, 엄마라는 글자로 설명을 해볼게요. 호흡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엄마!

이렇게 올라가요. 엄마! 네. 그런데 10대만 돼도 조금 내려가서 엄마! 엄마!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엄마! 엄마!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엄마! 엄마! 이 정도까지 가요. 그러다 중년이 되면 같은 호흡이 되는데요. 엄마! 엄마! 이런 호흡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엄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호흡을 끌어모아서 엄! 했는데 호흡이 없으니까 마! 빠져서 엄마!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엄이 안 되면 숨이 멎었습니다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호흡이 바뀌면서 한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소리 나이를 젊고 활기차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더 어린 호흡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말을 느리게 하고 행동도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빠르게 하고 행동도 굉장히 빠르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타고난 신체 템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느리게 평소에 하던 사람한테 목소리 나이가 젊어져야 되니까 빨리 말하세요. 이러면 빨리 바뀌지가 않아요. 이럴 때 억지로 바꾸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꾸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나고 활기찬 템포의 BGM을 들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 또 말주변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책을 읽어도 됩니다. 네. 좀 신나고 활기차고 내 평소 말보다 조금 템포가 빠른 BGM을 틀어놓고 책을 신나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신체 템포가 빨라집니다. 다음으로, 아, 제가 좀 신뢰감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나이보다 좀 점잖아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훈련법들입니다. 아까와 반대로요. 이번에는 편안하고 느린 템포의 BGM을 들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아이처럼 빨리 말하고 톤이 높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 BGM 때문에 편안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미를 내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리는 거죠. 반가워요 올렸다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입을 작게 벌리고 턱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아까 알려드린 모음을 강조해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커지면 모음보다 자음이 커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근데 입을 작게 벌리고 턱을 벌리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내려가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연륜이 느껴지고 신뢰감이 생기죠. 자, 마지막은요. 제스처를 줄이고요.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손동작이 많거나 뭐 행동이 막 빠릿빠릿하면 왠지 더 어려 보이죠? 이미지가. 그래서 제스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제스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크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저쪽하고 손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하고 잠시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동작도 저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천천히. 인사도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천천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세 번째 시간으로요. 어리고 활기차게 또는 연륜이 느껴지고 신뢰감이 생기게 등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목소리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목소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 신나고 활기찬 BGM을 우선 고르세요. 그 곡을 틀어놓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해도 좋고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던 영화 이야기, 뭐 내가 좋아하는 것,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해도 좋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쑥스러우면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이때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BGM을 틀고 녹음하고 들어보고 이러면 점점 내 목소리가 좋아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듣기 싫었는데 자꾸 들을수록 정감

0: 식물이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말하기도 훨씬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로 어미를 올리기. 안녕하세요. 내려갔던 어미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죠. 반가워요. 이거 드실래요? 네,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연륜이 느껴지는 그리고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 만드는 방법입니다. 편안하고 느린 BGM을 들으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되고요. 조용하고 잔잔한 경음악을 틀어도 좋아요. 그럼 마음도 편안해져서 우리 호흡이 좀 편안한 호흡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나고 들뜨는 노래를 들으면 호흡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또 편안하고 느린 템포의 곡을 들으면 호흡이 슉 내려가서 편안한 호흡이 됩니다. 이때는 더 가슴을 잘 울리는 좋은 소리가 나요. 다음으로 어미를 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올릴 거를,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거죠. 네. 그러면 소리도 점점 더 따뜻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은 작게 벌리고 턱은 크게 벌리기. 그러면 목소리는 부드럽고 울리게 되고, 그리고 입이 커지지 않으니까 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가 돼요. 안녕하세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죠. 네. 자, 제스처를 줄이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되 꼭 필요한 제스처는 크고 천천히 하기까지 배웠죠? 맞아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쪽이에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렇게요. 동작을 하고 3초간 멈추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방법들로 말의 템포와 톤, 그리고 억양을 바꾸면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네. 오늘부터 원하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음악 한곡 틀고 책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재밌고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바꿔주는 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브로그로요, 사투리 교정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 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 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